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관련된 자료나 또 이런 등등을 저 나름대로 많이 모았다고 할까요? 또 그거는 저의 전공 관련 공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향 장비, 뭐 녹음하는 거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동료 또 선후배 국악인들과 만나거나 또는 제자분들을 가르치는 이런 그 실황 등을 나름 많이 체록을 했죠. 강종철 또 성창순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몇 년간 마을에 내려와서 공부하고 계실 때 늘 조부님 소리창 앞에 앉아 있다가 할아버님이 공부하러 오라고 합니다라고 심부름하고 또 이제 할아버님 작고 하실 때까지 제가 7살 때죠. 뭐 많은 제자분들 수십 명 또는 뭐 수백 명이 다녀가서 늘 그 마을은 소리가 이 집 저 집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판소리는 아버님께 직접 배웠었어요. 도저히 성악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고 배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꾀병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산조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매일 함동정을 선생님 댁에 가서 전통적인 방법 이제 그때는 체보된 악보도 없었고 또 저는 뭐 당시 악보 볼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선생님 손만 보고 익히게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배운 사람들이 매우 희귀

첫 스승님이자 거의 마지막 스승님이 함동정을 선생님이신데 새 학기를 구하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괴를 부러뜨린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그동안 잘 안 됐던 그 농연이 그 되는 거라고 오히려 격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철이 들고 저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두고두고 생각해 봐도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풍류를 배우고 산조를 배웠는데요. 척산류의 농연에는 완전히 정화 풍류 농연 기법이 그냥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울 일이죠. 산조는 민속음악에 굉장히 빠른 농연법을 쓰는 게 그건 뭐 보편적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봄에는 굉장히 이런 농연법부터 다스름에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다음 특별하게 이제 손을 완전히 꺾는 기법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유파에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그 연주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마침 저는 선생님이 손만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학습할 수가 있었고요. 또 행복한 것은 당시 선생님께서 가장 전성기 또 건강하셨을 때 매일 찾아뵙고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저 평생의 그 기회였고 행운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 가야금 또 판소리 곡법 또 국악 연구 이런 걸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름 첫 번째 교수로 왔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여러 또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활발한 연주를 했고 공연학과에는 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1800석짜리 극장이 지어지는데 저도 참여해서 또 극장을 오픈하고 또 초대 예술감독까지 맡는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참 그 행운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저런 그 기회에 국립창극단의 40년사를 직접 집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국립창극단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찾아볼 수 있어서 또 이제 국악협회의 또 한 50년사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해서 우리 국악계의 그 적지 않은 그런 전승사 이런 거를 직접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오늘날의 국악을 있게 만들어 주신 많은 예인들, 국악인 명인 명창님들의 그런 자취를 더 연구하고 찾아보는 것이 매우 또 소중한 그런 책무가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악이든 기악이든 그 계승된 그 명인의 스승의 독특한 그런 기법을 지켜서 전승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 그게 이제 사장되거나 없어지면 영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전통적인 연주 기법을 제대로 전승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실험을 하게 되고 또 그중에서 선택받은 또 장르는 또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겠지요. 네, 그렇지만 전통이 흔들리거나 왜곡되면은 그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0: 개인적인 연주 활동이나 제자를 가르치는 이런 교육 활동은 당연히 저의 뭐 가장 첫 번째 소명이니까 이제 하지만 우리 국악의 그 음악의 완성은 뭐 당대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전통적인 연주법을 계승하고 젊은 그 후학들에게는 그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또 임무고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백발한심호구나 대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0: 국립과학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2기로 그 다니고 있는 그 이종엽이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께서 내 아들이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라는 데를 다니는데 돈한푼안 들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어머니가 이제 귀가 쫑긋했어서 돈안 들고 공부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양성소 6기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국악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피리, 태금, 해금, 가야금, 거무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리 전공으로
1: 피리를 왜 전공하셨어요?
0: 이강덕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피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2학년 저희 학급에서 이제 제가 피리를 제일 잘 불었어요. 제가 뭐 이제 98점 뭐 이렇게 점수를 받을 정도로 피리를 잘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리를 전공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4년도에 종묘제례악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립극장, 그때는 이제 명동에 국립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묘제례악 전바탕을 연주할 때 연주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악장을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성악도 피리와 성악도 다 이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66년 3월 1일에 이제 저를 연주원으로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저 혼자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립과학원 단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때는 가곡도 하라 그러면 가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초용무도 초라 그러면 초용무도 추고, 선생님들이 시키면은 뭐 예하고 뭐든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헌 김주 선생님이 고가 신조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고가를 새롭게 그 작곡하는 그 일을 이제 주헌 선생님이 쭉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작곡해 놓으면은 발표를 할 때는 항상 솔로는 제가 했고, 작곡해 나와서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 그 시간에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곡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죠.

성과종을 선암 선수한테 배우진 못했죠. 백구사, 죽지사 이 정도만 이제 두 곡만 아마 배웠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선암 선수님께서 가곡문화제, 12가세 문화제 이거를 이제 두 종목의 문화제로 여기 마시다가 72년도 말인가에 이제 소천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75년도에 네, 가곡 가사 문화제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홍홍기 선생님 또 뭐 전효준 선생님 이 두 분이 이제 가곡 문화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남 선생님 제자이신 이제 이양교 선생님이 이제 12가선 문화제가 되십니다. 규정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 바로 저한테 전수창학생을 하자 그렇게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1975년에 10월에 시작을 해서 1980년 이제 말에 이제 제가 이수를 하게 되죠.

0: 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과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 7월 달에 문예극장, 지금 뭐 이 명칭이 바뀌어졌지만은 문예극장 대극장에서 이제 창단 공연을 했고, 우리는 12가사 문화재고 이수자지만은 우리는 정가를 다 한다. 가곡도 하고 시조도 다 한다. 그래서 가곡, 가사, 시조를 저희 그 프로그램에 다 편성을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쭉 발표를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악장 때 동매 제례학을 실제 그 종묘에서 제례 지내는 것처럼 일반인들한테 음악과 제례를 한꺼번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제의를 해서 그렇게.
1: 관객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0: 아, 뭐 아주 대단했죠. 뭐 언론에서도 아주 극찬을 했고, 코앗으로는 궁중의 그 제례 모습, 궁중 또 연례악하는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구화원 감독 4년 하고, 감독 대행 이제 7개월 이렇게 해서 4년 7개월 동안 이제 정확한 감독,

일을 했거든요. 그 기간에 종묘제략서부터 운묘제략까지 궁중연례악까지 무대화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고 또 같이 지휘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자신은 뿌듯하고 그때가 이제 국립과학원 정학단이 정학단의 정체성이라든가 아주 뭐 황금 기간이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후학들한테 아직도 더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뭐 어디서든 좀 오라면 갑니다. 그래서 조준자 선생이 그 마산에 사시잖아요. 거기 내려와서 12가사를 좀 자기 전주생들한테 가르쳐라.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3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내려가서 멀다 않고 천리길 멀다 않고 가서 가르쳤고 지금 진도국고 애들한테 피리 가르치면서 정과 그다음에 그 정학합주 모든 걸 제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배운 대로 그대로 전수 네 그렇게 생각을 갖고

0: 시리와 가사라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의 제가 그냥 좋습니다. 네, 행복하고 같이 사는 제 집사람도 그래서 또 같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1: 다시 태어나도 그러면은 이 국악을 하고 싶으세요?
0: 다시 태어나지만 이때는 뭐 해야죠.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엄마, 엄마!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0: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1: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 물론이지.
1: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운에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1: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1: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1: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1: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1: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0: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6: 치, 기타가 더 멋져요.
7: 들어보거나 얘기해.
5: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1: 기타.
0: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문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학 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타를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오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만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번화,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크다.
1: 아, 하나 더. 아,
2: 이거 잡은데.
3: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아이고.

밀양 백줌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줌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북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하나 이기려면 안 그러면 못 이긴다.
1: 아 이거 돈땡기라
0: 이기려라
2: 돈땡기라.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상감 생깁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 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 모시자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각장 군심 타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돌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나도와 모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 님 마중이나 나가보세.

하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영지 하늠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채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하늠회는 크라운 하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하늠 영재들 및 하늠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0: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시구!
1: 어이시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 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유초신지곡 중 타령입니다. 유초신지곡의 한 악장인 타령은 조선시대 궁중연향에서 연주되던 궁중기악곡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입니다. 반복적인 선율과 안정감 있는 장단이 특징이며 궁중음악 특유의 품격과 화려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시구!

두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 내에서도 조상이 바뀌는 등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농연과 장식음이 많습니다. 상금연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산조에서 볼 수 없는 국거리가 구성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럼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번째 부대는 하동 정제재단 친구들의 아방모입니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향악 정제의 하나로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치며 대모하는 춤입니다. 아박은

여섯 쪽을 만들어 사슴 가죽으로 꿰고 오색 매듭을 늘어뜨려 아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허동 정재 둘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부대는 한예준 오빠의 기밀구류 아쟁산조입니다. 기밀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 산류 가야금산조의 가락을 기반으로 하되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합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오빠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주 아린 친구의 금강산 타령 노래가락입니다. 금강산 타령은 금강산의 절경을 담은 노래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잣가입니다. 경기 12잣가와 비슷하지만 민요와 잣가의 중간 형태의 음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가락은 서울 경기 지역 곳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무가가 전문 음악인들에게 의해 통속화된 민요입니다. 그럼 주 아린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궁중 건무입니다. 궁중 건무는 전통 검을 들고 추는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 무용이며 절제된 춤사위와 품격 있는 움직임 속에 강인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의상과 장구한 대형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전통 음악의 선율에 맞춰 펼쳐지는 궁중 건무는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쉬고!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동학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동학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동학 장단으로 연주합니다. 중부동학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동학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가 모여 서로 호흡을 맞추어 신명나는 연주를 하는 사물놀이. 그런데 사물놀이는 따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악기의 신호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가는 걸까? 사물놀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악기는 뭘까? 사물놀이는 전통음악인 풍물을 변형해 탄생한 음악으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

것이 있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먼저 장군은 가죽으로 된 타악기로 왼손으로는 북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차를 들고 친다고 해서 장고라고 부른다.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손꼽는 장고. 대부분의 국악곡에서 장고는 음악에 따라 정해진 장단을 연주하지만 사물놀이에서는 북편과 채편을 오가면서 다양한 장단을 연주한다. 이를 본다면 장고를 사물놀이의 지휘자, 즉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로서 상고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은 묵직한 음색에 강약의 대비가 돋보여 사물놀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0: 자물놀이에서 징은 장단의 첫박이나 중요한 위치를 짚어 장단의 단락을 매듭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깊고 풍부한 울림으로 음악의 속도와 흐름을 잡아주는 징. 꽹과리는 재래악에서부터 풍물, 무속음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로 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린다. 꽹과리 소리는 시끄럽게만 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따라 소리가 맑고 혹은 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다. 전통 풍물에서 꽹과리를 잡은 사람을 상쇠라고 부른다. 상쇠는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악기들에게 신호를 주어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주 중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때 넘기는 가락을 연주하거나 꽹과리를 높이 들어 신호를 준다. 즉, 사물놀이의 우두머리는 꽹과리가 정답이다. 사물놀이는 네 가지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멋진 장단을 완성할 수 없다. 네 악기가 이뤄낸 환상적인 협연이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0: 본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맥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주가 같이 들어가는 게 하나 둘 깽깽깽깽
3: 네번 둘 같이 네번 끝
4: 네 뭔가 주고받는 것처럼
5: 들어갈까요? 아 해보겠어
6: 그냥 어쩔 수 없어 저희 가정이니까
1: 여기
7: 영상이
1: 파악으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캐지나 칭칭을 하는
4: 일단 뭐가 느낌이
1: 딸머리로 가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냅니다.

0: 자, 지금 여러분들은 쉐이킷 코리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을님, 소울님, 우리 합동 공연 어떠셨나요?
1: 여러분이 또 너무 퀴즈나 칭칭나네를 잘 따라해 주셔서 관객분들과 저희가 또 한 팀이 된 느낌. 네.
2: 진짜로 약간 쉐이킷, 쉐이킷.
0: 아, 저 잠시만요. 네. 그거 두 분만 하실 거예요?
1: 아, 쉐이킷.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쉐이킷.
0: 아, 저 죄송해요. 저는 여기가 벌어져서 죄송해요. 저 쉐이킷.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팀원들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3: 가을금 연주자 우리 안도경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 두 팀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연습하는 과정도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이 의견이 정말 많아야 잘 들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도 정말 큰 영광이고 뜻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어떠셨나요? 우리 일렉기타의 박진주님.
3: 네,
0: 네, 진주입니다.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5: 아, 꼭 재밌어야 되나요? 정말 꼭. 아, 저희 팀은 보시다시피 남자 넷에 이제 여자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연습할 때 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짝 그 안면 근육도 좀 마비도 오고. 네, 제가 합주 때 무표정을 했던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1: 아우, 감사합니다.
5: 그래서 네, 되게 새로웠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6: 박수. 재밌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네. 저만 이제 뭔가 상처만 남는 건데 다음에.
1: 네.
0: 연습할 때 긴장하게끔 안면 마비가 되게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 소리맨 시킨 야호.
4: 다음 들려드릴 곡은 도망자 가방이라는 곡입니다.
8: 이 곡은요, 저의 또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를 잘 들으시면요, 낮인지 밤인지 또 모르게 작은 방 안에서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커다란 가방을 챙겨서 그 집을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밝은 달빛 아래로 도망치고 싶은 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 시대를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무대를 준비했고요. 도망자 가방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바로 뉴 금강산 타령입니다. 남도 민요의 금강산 타령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치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어리둥절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귀에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입에서 맴돌면서 나오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한 번 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 웬일로 소리 맵시가 이렇게 느린 곡을 준비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느리게 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뉴 금강산 타령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 봉우리마다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여기 일세. 에이!

0: 감사합니다. 저희 퀸이 다시 왔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1967년에 프랭키 벨리가 부른 명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곡인데요. 여기에 저희 퀸만의 또 국악적 감성을 더해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1: 혹시 이 노래 안다 하시는 분?
0: 자신 있게 먼저 드셨습니다.
1: 그래요?
0: 무대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1: 한번
0: 우리 아이랑 같이 나와주실 수 있나요?
2: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0: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2: 안녕.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네. 저는 그냥 오늘 육아 전담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임재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버님 어디서 오셨나요?
3: 경기도 부천에서 왔습니다.
0: 부천에서.
3: 네네.
0: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신다고 하셨죠?
3: 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1: 아, 괜찮아요. 가을 씨가 한번 선창으로 해주시면 이어서 하는 걸로.
2: I love you.
3: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0: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네. 대부분 I love you 이 다음에는
0: 가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4: 아이도 이 노래. 공주님 이 노래 알아요?
5: I love you
4: 알아요?
5: I love you.
1: 어?
0: 어머. 고마워요. 우리 선물.
3: 감사합니다.
0: 아이와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4: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자.
3: 감사합니다.
4: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네, I love you 이거 뒤에 모르는 거는 국룰이에요.
1: 맞아요.
0: 네, 그래도 I love you는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시죠? 네, 노래 자주 나오니까요. I love you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면 바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an't Take My Eyes Off You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성 소리 들어볼까? 네, 이번에는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시예요. 평일에 5시만 되면은 이 서울에는 교통이 다 막히지 않나요? 다 막히죠. 저희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러시아워라고 합니다. 너무 길이 콱콱콱콱 막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다음 곡은요, 크러쉬의 러시아워를 들려드릴 건데요. 힙합 곡에다가 저희가 약간의 조금 국악을 가미를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분의 또 보컬 분을 모셔서 함께 노래를 부를 건데 여러분들께서 무대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은 좋다 취임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0: 여러분 즐거우신가? 목소리 크게 여러분 즐거우신가? 어이씨가 맨 어이씨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어이씨고!
1: 함께! 좋다!
0: 다시 한 번! 어이씨고!
1: 좋다!
0: 가자! 어이씨고!
1: 좋다!
0: 어이씨구나 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나 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씨구나 저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

0: 이번 시간에는요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저희가 전통 악기를 또 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여기 있는 그 모든 곡을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북 이동할까요?
2: 네, 북 이동하고
0: 저희 퀸의 맛 언니입니다. 조그만한 테이블에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따라 쳐볼 건데요. 아버님,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아빠 나가도 돼요.
0: 자, 렛츠고.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2: 네, 안양에서 온 신영식입니다.
0: 휘모리 장단을 아버님 칠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워봤을 거예요. 음악 교과서에서 덩덩 쿵따쿵 이 장단을 칠 건데요. 여기 휘모리 장단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0: 오. 자, 박수. 이거는 박수를 달라고 하는. 어? 갑자기 난이도를 직접 올리셨네요. 대결을
1: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2: 혹시 쳐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북 아니라도 혹시 다른 악기라도 혹시
3: 저 쇠하고 장구를 칩니다.
2: 지금도 치고 계신가요 혹시?
3: 임실 필봉 사무를 하고 있어요.
2: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필봉 농악이라고 네 굉장히 타악 쪽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농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3: 우리 율례숙회에도 네. 등록이 돼 있고요.
2: 네. 일단 네 잘못 모신 것 같아요.
1: 저희가 그러면 음악에 한번 맞춰서 가볼 수 있나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맞춰서 이 장면 한번 얹어볼까요?
2: 누가 더 잘 치나?
1: 누가 더 잘 치나?
0: 네. 아니 이거는 진짜로 유튜브 각 아닌가요?
2: 맞아요.
0: 쇼츠 각이 아닌가요?
2: 너무 기대돼요.
0: 네 쇼츠 각입니다.
1: 자 음악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우님께서 이 노래가 너무 너무 느려요. 그쵸? 빨리 하고 싶은데 뭐 막 따라가는데 음악이 더 느려가지고
2: 너무 잘하셔서. 근데 저희 퀸 멤버를 영입하기에는 저희 남자는 안 되거든요.
1: 근데 저희는 남자가 있거든요. 드러머, 드러머 준비 대신 긴장해야 되나?
3: 나왔으니까 쇠하고 장구 해보기도 한번 치고 싶은데.
2: 아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앞으로 나와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쇠로 한번. 여기서 무대를 만듭니다. 와우.

0: 감사합니다.
1: 저는 갑자기 이게 공연을 일이야? 다니면서 거기서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분 중에 진짜 탑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에게도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열정 저희도 그거를 담아서 더욱더 국악을 알리는 선두주자로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갔다 그저 손발이로 박수 원, 셋, 넷 흠뽀가 좋아라고 흠뽀가 좋아라고 개들 짝을 떨어 끝나면 돌아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살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가 쌀이 돌아 사람도 찰나도 여보시오 여러분들

0: 이번에 여러분 박수.
1: 네, 네.
0: 흑구가 좋아요. 흑구가 좋아요.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우리 퀸 팀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멋진 음악으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리랭을 또 이렇게 편곡하셨다니 아, 너무나도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 아쉬우세요?
1: 너무 아쉬워요.
0: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저희는 이렇게 아쉽지만 또 우리 멤버들도 오늘 이 공연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저희 팀원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안 내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콘서트를 꼭 라이브 밴드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었고 그게 되게 바람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오늘 그 바람을 좀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소리맵시 팀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저도 소리맵시라는 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같이 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되게 미인이신 분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멋있는 소리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저희가 이제 표정 국악팀이지만 국악계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마다 약간 그 국악의 부족함이 가끔씩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퀸이라는 팀이랑 같이 했을 때 채워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전통악기랑 이제 전통적인 선율과 가락을 이렇게 저희 음악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국악의 그 뽕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0: 네,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2: 국뽕이라고 하죠.
7: 저는 드럼이지만 또 이렇게 장구랑 꽹과리랑 또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2: 네,
1: 저희 사이수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2: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몸으로 하세요. 자, 할게요.
8: 시작.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시킷 야호.
0: 자,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제가 뒤에서 해드릴까요?
9: 전 아직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까?
9: 제 어릴 때부터 소원이 걸밴드에 들어가 보는 거였는데 오늘 퀸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가 근데 소감을 듣자니 저희 팀에서는 진짜로 걸이 필요했던 거군요. 제가 다음부터 제가 걸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머리 길었으면 걸인 줄 알았더만.
1: 공연을 다니면서 제가 뿌듯할 때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관객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어색하면서 그런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 때 저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2: 오늘의 주인공은 또 저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0: 오늘 또 끝까지 자리 함께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1: 오늘 이런 소감을 들었으니 제가 다음에도 정말 멋있는 퀸을 또 모셔서 콘서트나 뭐 이런 곳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2: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1: 그러면 여러분 또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두 팀이 준비한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3: 어머,
4: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이,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2: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2: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두꺼비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네, 오늘은 만파정식 지곡으로 이 시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곡은 예로부터 임금의 행차나 나라의 잔치가 있을 때 그 화려한 시작을 알리면서 썼던 곡인데요. 만파정식 지곡으로 더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나요? 네, 바로 다음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우리 국악 한마당과 참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젊은 여성 소리꾼으로 우리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분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박예리 씨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구장단이 우리를 이렇게 흥겹게 하네요. 덕분에 국악 한마당의 열기도 한층 뜨거워진 듯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으세요?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가을에 들으면 한층 더 운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예로부터 한가락의 소리로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필이라고 불렸던 악기죠. 만파식적 대금 연주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시대 국악계의 큰 어르신이죠. 70여 년 긴 시간을 올곧게 대금의 길만을 걸어오신 죽향 이생각 면인을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好。

0: 네, 이 화관무는 우리 춤 중에서도 이 화려하기로 유명한 춤이라서 그런지 한시도 눈을 뗄 수도 감탄을 멈출 수도 없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절로 들썩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앞서 만나본 박예리 씨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분인데요.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네, 구성진 소리하며 구수한 입담까지 어느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국악계의 아이돌입니다. 남상일 씨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 이렇듯 토끼가 구변을 늘어놓으니 별주부 듣고 함소할 잘났다 잘났어 토선생 얼굴이 남중일색이오 발맵시가 오입쟁이다 이 세상에서 몰라 그렇지 우리 수국만 들어가시면 훈련 대장을 꼽으시겠소 그런디 미간에 화망살이 들어 이 세상에 있고 보면은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을 당하겠어 오 이분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고 내 팔자가 어찌 그렇게 생겼단 말이오 토선생 팔자 흥망을 잃을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오 일개한테 그 대신 새 삼촌 구출을 다지네 대한음 동서란 풍반하게 눈 쌓이고 천봉의 바람이 질때 행무원왕이 끊어져 화초목실이 없어질때 거룩 한 파운 밑에 코푼 밑으로 잡고 발바닥 할 짜갈짝 터진 듯이 누운 커동 차운 변호대 부관수 초의 왕원원이요 이럴고 저북해상 소중당원아니라 거의 조려서 죽을 토끼 삼동모생을 개호지네 백조와 양춘이로 늦추린 구복을 채우랴 오심산 군고 찾고 찾아 이리저리 기대를 쪼고 골골이 붙인 건 목 달게 검찰게요 보험국에서 난 것은 매마둔 음주로다 목달체 채거드면 결항제사가 대랑대랑 채수고기가 될거요 청천에 떠난 건 도끼대 우리 덮치려고 우그리고 드는 소리 진실그로 휘어들어 우리 군 사냥개 엄살 홀로 기어올라 퍼구퍼구 뛰어갈 때 토끼 놀래서 호두독 호두독 소활자 배로 와라 해동청 보람매 집들미 빼지새 공작의 마루 토리땅 사척골채 방울 떨쳐 총재 배고 소라라라라 근데 귀전 양발로 동그랗게 되보다 고부랑한 조둥이로 양미간 골채 대목을 그저 쾅쾅쾅쾅 그분 방정 맞은 소리 맞

그러면 네가 계획한데 산중동으로 돌지. 중동으로 돌아가면 송아의 숨은 것은 오난 토끼 누냐고. 채채는 토포수요 불감투 불삼이고 산사판불이 외물조 초화약 텁사시를 얼른 넣어 반달같은 방아쇠 고초같은 불을 얹어 하는 채 그리고 반만 일어서 닿는 토끼 찡그려보고 꾸르르르르 탕! 그러면 판정 맞은 소리 말리도 점점 더 하던 네 그러면 네가 계획한데 들로 내려가지 들로 내려가면 요망사자가 또 있나니 초동복수가 이더리 없는 게 호구리며 몽둥이 틀어매고 둘토끼 잡으러 가자. 와우리 두둥 쫓는 양난 선술복은 조군이요 그대 간장 생각은 이 백등 칠일을 곧곧 한태 요간장 적벽강상 화전 중 종행덕 정신이라 거의 줄여서 죽을 토끼 층암 절벽 석간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 때 자른 꼬리를 사태죠. 요리 깡짱 저리 깡짱 깡짱 첩동 뛰놀 때 목공기 쓴디라고 믿고 깨져 총론이 그 아니 반란인가 반란 세상 나는 실대 초생 모사자리 신세 한가하다고 뛰르며 무삼정으로 유산 무삼정으로 완을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려가 나는 그런 거짓부

네, 한바탕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농사가 풍작이라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듯한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방금 만나보신 풍년놀이의 가사처럼 올 가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출연자를 소개해드려야 하는데요. 저도 이분의 노래를 방송에서 많이 소개는 해드렸지만 이렇게 국악 한마당에서 만나보기는 처음인 듯합니다. 국악과 양악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세계적인 음악 감독이죠. 양방원 씨를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0: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와,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 얘들아.
0: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2: 네가 풍이로구나?
1: 어? 달님? 저를 아세요?
2: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2: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2: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0: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미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2: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는 조선시대부터 광주를 지켜온 2층 누각 희경루가 있습니다. 희경루는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희경루의 모습은 16세기 회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1567년 과거에 함께 합격한 동기 5명이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걸 기념해 그린 희경루 방회도가 바로 그 작품인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회화 희경루 방회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4명 친구들의 갈등과 우정을 신명나는 소리와 춤, 그리고 창극 특유의 해악으로 그려냈는데요. 지난 9월 국립극장에서 열린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에 초청돼 관객들에게 또다시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회화 그림을 재해석해 탄생한 희경루 방회도 만나러 국립극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400여 년 전에 그림에서 피어난 내 친구의 우정. 신명나는 창무극으로 도살아난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 지역 문화유산에서 꼽힌 오늘날의 새로운 감동.

0: 조선시대부터 전남 광주를 지킨 누각 희경루. 1567년 이곳에서 펼쳐진 만남과 풍류를 담은 그림이 보물 희경루 방회도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6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 창극단은 그림 희경루 방회도 속 이야기에 판소리와 춤, 연희를 더한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탄생시켰는데요.
1: 가장 광주적인 그 작품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연찮게 희경루 방회도라는 그런 그림, 회화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작품에 있던 회화 안에 있었던 그런 작품을 창극으로 창무극으로 끄집어낸 일을 시도를 했고요.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 작품이 더 빛날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가무악을 가장 광주스럽고 광주 예술로만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광주 공연 전석 매진, 부산 초청 공연에 이어 지난 9월 17일과 18일에는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에 초청돼 국립극장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있습니다. 오장환과 홍서룡, 임충일, 이호택. 내 친구는 고향의 누각인 희경루에 올라 서로 꿈을 나누며 희망찬 미래를 그립니다.

0: 그 과정에서 설용과 설양의 사랑이 싹트는데요.
1: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2: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다요?

0: 입신양명의 뜻을 위해 사랑하는 서량을 두고 과거를 치르러 떠난 서룡. 장원 급제해 돌아왔지만 서량은 기생이 되어 있었는데요.
1: 저 서량이 아니요?
2: 서량아, 오늘은 기쁜 날이니 네가 한번 곱조를 올려보거라.
3: 대감만 성질 모르시오? 한번 찍으면 꼭 손에 넣으셔야지라. 그때 땅을 못 가졌을 게 노비라도 삼겠다고 들이닥쳐서는 가족들 다 노비로 만들고 우리 서량이는 환기로 보냈어라.
4: 제가 생각하고 파악했던 서룡은 네, 겉은 곧고 절제되어 있지만 네, 속 마음은 따뜻하고 네, 사랑을 위해 여자를 위해 포기하고 자기의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
0: 가문의 횡포에 부끄러움을 느낀 서룡은 서량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서룡을 돕기 위해 친구 장화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데
1: 그다 잡히면 나가 불을 놓아 소란을 피울 테게 그 틈에 자네는 서량이와 북쪽 문으로 빠져나가라고!

0: 설용과 설양을 살리기 위한 장완의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용과 설양은 멀리 떠나고 장완은 그런 친구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결말로 이제 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재회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네.
1: 20년이 흐른 뒤 광주 목사가 된 장완은 다시 세워진 희경루로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은 지난날의 아픔과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다시 만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데요.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추는 한량무. 전통 무용과 연희, 창작 음악부터 판소리와 남도 사투리로 풀어낸

0: 이야기까지. 희경루의 풍류에 남도의 색을 더한 내 친구의 이야기. 희경루 방회덕.
1: 소리를 하면서 어떠한 움직임의 그런 그 딕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춤을 춥니다. 이러한 그 모든 요소들이 합쳐질 때 저는 창무극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창무극이라는 타이틀로 이 제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겹치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눈다는 뜻의 희경루. 2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내 친구의 기쁨이 오늘의 무대에서 되살아납니다.
2: 우정과 연대는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는 네, 그런 극인 것 같습니다.
3: 그간 좀 잊고 지냈던 약속이나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역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오늘의 예술로 다시 태어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회덕.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이 시대를 넘어 새로운 이야기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4: 네,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 상상은 과거의 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무대 위에 생생하게 되살려놨는데요. 실제로 그림 희경루 방회도는 당시 모였던 친구들이 각각 한 장씩 나누어 가졌지만 현재는 한 장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창극단 자체 개발 콘텐츠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김용호 예술감독이 우연히 회화 희경루 방회도를 본 후 가장 광주다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기획을 했는데요.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내 큰 호평을 받으며 국립극장과 국립부산국악원 등 여러 지역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가 오늘의 예술과 만나 새로운 감동을 전해주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노래 어느 지역 아리랑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빠르고 경쾌한 장단이 특징인 밀양 아리랑인데요. 밀양 아리랑과 함께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밀양 아리랑이 경상남도 무형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이 밀양강 산문둔치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3대 아리랑 명인들의 정통 소리 무대는 물론이고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과 지역합창단이 빚어낸 웅장한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100년의 숨결을 품고 울림에서 찬란한 빛으로 피어난 밀양 아리랑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5: 밀양강 물결 위에 울려 퍼지는 100년의 울림, 밀양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 한 무대에서 만나다. 전통에서 세계로, 울림에서 빛으로 피어나는 아리랑의 현장 속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강 산문둔치 야외 공연장에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6: 명인 명창전 오늘 첫 번째
5: 밀양 아리랑 음반 취입 100주년을 맞아 밀양 정선 진도의 3대 아리랑이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7: 밀양 아리랑은 밀양 지역에 또는 우리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 정서를 담고 있죠.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녹여있는 문화적 유산이고 문화적 자산입니다.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저희 3대 아리랑이라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널리 불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아리랑 중에 미량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5: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었는데요. 미량 소리박물관이 소장한 유성기와 음반으로 옛 아리랑을 들어보거나 2026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와 연계한 미량 아리랑 예술장터에서는 전통악기 연주, 상모 돌리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이니까 뜻깊이고 좋은 것 같아.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서.
9: 애들도 경험해보기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5: 아리랑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과 명창들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이날 3대 아리랑 축제에서는 태평소에 경쾌하면서도 힘찬 가락이 돋보이는 최경만 명인의 호적 풍류부터 전통의 선율을 되살린 소리꾼 박종우의 미량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밀양 아리랑은 씩씩하고 경쾌한 가락이 특징인데요. 3대 아리랑 가운데 가장 이른 1926년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0: 미랑 아리랑 부르면은 엄청 저 신이 난다는 거죠. 힘든 일을 하고 일할 때 또 아리랑 한번 부르면 힘든 것도 다 함시나마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리랑 이제 미랑 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1: 1부의 마지막 무대는 유지숙 명창의 아리랑 연곡인데요. 본조 아리랑과 미량 아리랑, 진도 아리랑을 이어불러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의 멋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노래로, 때로는 승리의 함성으로 한과 흥을 모두 담은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0: 이날 미량아리랑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지정 2주년 기념식도 열렸는데요. 경남을 대표하는 미량아리랑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는데요. 그 역사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2024년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 1926년 김금화의 미량아리랑 음반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사실 미량아리랑은 그 100주년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희가 불려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이제 미량아리랑이 경상남도 무형유산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제 도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다 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0: 고난과 역경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현대무용과 음악으로 미량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 100년의 숨결 다시 뛴다와 평택 시립 국악관현악단의 글로벌 아리랑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2: 미량아리랑은 사실 미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민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 자체가 장단이 경쾌하고요, 선율도 경쾌할 뿐더러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재미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보편성이 아주 높은 그러면서 특성이 있는 그런 민요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특별히 창단된 지 이제 3년째 맞이하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관현악으로 오디세이라는 장구 협주곡을 연주하고요.
0: 민영치의 장구 협주곡 오디세이 긴 여행. 그가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며 만든 곡인데요. 박진감 넘치는 장구장단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영웅의 긴 여정을 그려냅니다.
3: 다른 외국에 이렇게 아리랑 민요죠. 이런 큰 페스티벌이 다른 외국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페스티벌이 크게 열린다는 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0: 마지막 무대는 미량 제이드 예술단 느티나무 합창단의 아리랑 환상곡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래 아리랑이 미량강에 울려 퍼지며 미량 아리랑의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는 무대였습니다.
4: 정말 아리랑이라는 힘이 뭐 좀 크게 얘기하면 한국의 힘이 막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5: 너무 행복하고 평생을 잊지 못했거나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벅차가지고요. 고생 많으셨고 아마 죽을 때 죽었어도 못 잊을 거.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6: 미량 아리랑이 좀 선도적으로 조금 현대적 발전과 창의적으로 좀 확산을 해서 관광에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 또는 외국의 관광들이 찾아올 수 있고 아리랑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려고 미량 아리랑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0: 미량강 위로 번진 100년의 울림, 미량 아리랑. 전통과 현대, 국경을 넘어 하나 된 오늘의 무대처럼 다음 100년에도 미량 아리랑의 울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7: 미량강 물결 위로 울려 퍼진 우렁찬 가락을 들으니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밀양시 정선군 진도군은 3대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 세계화를 위해 2021년 6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지역을 돌며 축제를 이어왔는데요. 올해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가 밀양 아리랑의 유성기 음반 취입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인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이 과거의 100년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100년에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울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951년에 개원해 국악과 전통예술의 보존 전승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노력을 기울이는 곳, 바로 국립국악원입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전통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서승미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7: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8: 아, 네네.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발령받아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원장 서승미입니다.
7: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국립국악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야, 원래 국립국악원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정악단 단원으로.
8: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93년도에 정악단 단원으로 입단하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이제 그 단원 생활을 하고, 이제 떠나 있다가, 6월 12일 날 다시 이제 원장으로 돌아왔죠. 네.
7: 근데 사실 국립 그 국악원에 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막 정년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2년 만에 다른 데로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 아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0: 계기라기보다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었어요. 단원으로 갔더니 처음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 꿈의 직장이잖아요.
1: 그럼요.
0: 사실은 예, 7, 8년 동안 누군가가 나가야지만 누군가의 자리로
1: 맞아요.
0: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 정말 꿈꾸듯 들어와서 오자마자 이제 옷 치수부터 재워주시고 머리 쪼글지는 법을 배우고 이제 연주법을 익히고 실제로 또 학교에서 배웠던 건또 다른 그런 것들을 계속 또 배워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야 여기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다음 세상을 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절대 안 된다. 두 가지는 다못 잡는다. 그 공부라는 거는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그 찰나를 그때 공부하지 않은 평생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울면서 나왔던
1: 그렇죠.
0: 너무 아쉽고 예. 항상 그 뒤로도 국악원 하면은 지나가면서 그 2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항상 유턴을 하게 되는 국악원으로 그런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짧았지만 저한테는 깊게 자리 잡은 곳이라고 할수 있죠.
1: 그렇게 이제 우는 마음으로 그만뒀던 국립국악원의 원장으로 이제 오시게 되셨습니다. 사실 진짜 여쭤보기도 전에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게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한
0: 맞습니다.
1: 2년 정도 비어 있었나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딱 국악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맡게 되셔서 업무를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0: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네, 어깨가 무거운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러나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일단 그 2년의 공석 안에 비어져 있는 것들, 밀려 있는 일들을 또 빨리 좀또 처리하고, 또 단원들을 또 현장의 목소리도
1: 그렇죠.
0: 또 들어보고, 또 직원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또 내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고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혼자는 절대 할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저의 부족한 점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채워주고 계셔서 좀 어깨는 무겁지만 또 그래도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좀 가볍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계속 국악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024년 7월 국악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립국악원의 역할이 더욱더 또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0: 예, 국악진흥법이라는 것은 2023년에 이제 저희가 제정되고 2024년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뭐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핵심적으로 딱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이제 국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했다라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또 국립국악원 역시 그 이제 진흥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는 그런 뭐 시대적 책임을 가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국악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명확합니다. 역대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 항상 국악원은 우리 전공자만의 그런 국악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국민 모두의 이제 국악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커다란 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정말 또 세계 속에서 또 요즘 국악이나 이런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도 뭐 사랑도 많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야말로 하실 일이 앞으로
0: 맞습니다.
1: 첩첩산중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 국악원의 사업들 가운데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예술가, 국악 전공한 국악인들만의 국악원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정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립국악원하고 맨 처음 떠올리자면 이제 공연기관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공연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교육도 있고 또뭐 사회공헌 사업도 있고 또 뭐라 그래야 될까 학술, 뭐 연구, 아카이브, 그다음에 맞아요. 뭐 사전 편찬 뭐 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네. 거의 한번 이번에 와서 쭉 한번 사업을 살펴봤더니 네. 한 100여 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다.
1: 그렇게 많아요?
0: 예, 100여 개.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51년 이후에 75년 정도 축적된 그런 콘텐츠가 이제 그만큼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아까 뭐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 동안 연년 동안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은 토요 명품 공연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11시에 차와 함께 인문학자들과 대담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다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뭐 90% 이상의 그런 예매율을 배우고 이제 지키고 있고 네. 또 다른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국악 배달통이라든지 아시나요?
1: 저희가 소개도 했었어요.
0: 그러신가요? 예예. 예. 국악 배달통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현장 교실 안에 들어가서 네.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뭐 가르치고 연주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각 학급에서 이제 그 사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하자면 국악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이제 국악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약당 그 국악원의 예약당 네. 무대에서 직접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또 펼치는 그런 무대까지 네. 연결돼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어떻게 사회에 이제 공헌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가, 국민과 함께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고민한 사업이고 성공한 사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국악연구실 쪽에서는 이제 정말 국악원만이 할 수밖에 없는 국악사전. 한 지금 5, 6년째 계속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네. 각각의 이제 표제어들을 갖다가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좀 정리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악원에서 조금 제가 이 정도는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좀 가치 있고, 또 우리밖에 할 수 없는 보물들입니다 하고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일들이죠.
1: 네, 네 정말 그냥 들어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악 배달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VCR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국악기를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국립국악원이 51년에 개원을 해서 올해로 벌써 75주년을 맞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와, 정말 100년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국립국악원이 이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원에도 있고 진도, 부산에도 소속
0: 맞습니다.
1: 국악원이 있죠.
0: 네네. 예, 그렇게 지금 지방원도 세 곳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도 뭐 2030년 목표로 지금 뭐 강원권에서는 강릉, 네. 그다음에 중부권에서는 서산 국악원도 지금 행정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네.
1: 지역마다 좀 색깔이 다를까요?
0: 그렇죠. 이제 지역마다 전체 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커다란 결은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 안에서 그래도 각각 지방원마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부산 국악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영남 춤이라든지 네. 그 연희 같은 게 좀 특화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네. 또 진도에 있는 남도국악원 같은 경우는 연수 체계가 참 잘 잡혀 있고 그러니까 연수가 좀 필요하니까요. 네. 해외에서도 오고 국내에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좀 잘 잡혀 있고 또 그 굿 음악이 좀 특화되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그 남원에 있는 민속국악원의 경우는 창극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계속 지방 이제 분원이 생길 텐데 네. 분원 뭐 단지 그냥 극장 하나가 세워진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우리 국악원 전체의 정체성을 함께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네.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과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1: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강원권과 네. 중부권의 2030년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주요 각지에서 국악원을 만날 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네. 됩니다.
0: 네.
1: 자, 이렇게 국악원에서는 많은 분들께 우리 국악은 어렵지 않다, 지루하지 않다 하면

0: 하면서 정말 명품 공연들을 선보여주고 계신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누구나 모두의 국악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국악을 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아,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1: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럴까, 모든 역대 원장님들도 항상 국민들을, 모두를 위한 그 국악원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 이제 부족해 부분, 조금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국악원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은 계속 짊어지고 있는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저희가 51년에 부산에서 이제 개원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산 그 피난 시절에 어떤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시체를 넘고 넘어서 그 천막 안에서 교육을 했고, 또그 안에서 공연을 펼치고 그랬던 선조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
0: 노고라고 해야
1: 노고?
0: 되나?
1: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노고라는
0: 열정이라고 해야
1: 뭐라고
0: 될까?
1: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분들이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빼앗겨 봤었다는 거. 예, 그 빼앗겨 봤기 때문에 그 보전 전승이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 과정 같은 데서도 저희가 이제 보전과 전승에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저희 국악원 역시 첫 번째 제일 목적이 이제 보전 전승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굳건히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
0: 그렇죠.
1: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 안에 우리가 그 속도를 좀못 따라가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가깝게 갈수 있을까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커다랗게 저는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과 좀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네.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립국악원의 대표 공연장인 그 예악당의 경우 30년이 되다 보니까 예, 약간
0: 노후화가 좀
1: 노후화 그리고 또뭐 안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겹쳐서 요즘 그 수요층이라 그래야 되나? 문화 수요층의 눈높이에는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나 조금 낙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0: 그럴
1: 그
0: 수 있을 것
1: 부분이
0: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공간의 힘이라는 건 굉장한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도록 정말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와서 직접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그런 상황들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0: 예산도 많이 들 거고요.
1: 예산도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차차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풀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그래도 좀, 적어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좀그 부분을 좀 조금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개보수를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신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또 정비해서 정말 대표 콘텐츠를 낼수 있는 방법, 그걸 소프트웨어에서는 또더 보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0: 중요하죠.
1: 예,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인구 뭐라 그래야 되나, 학력 인구가 줄고 있고, 국악 인구는 그 학력 인구에 주는 것보다 더
0: 더
1: 빠르게 줄고
0: 많이,
1: 있어요. 예,
0: 맞아요.
1: 그거 너무 현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더 어려서 유아들한테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은 정말 좀 재밌고 쉽고 즐거워야 이 친구들이 전공도 하고,
0: 그렇죠.
1: 또 아닌 친구들은 애호가,
0: 즐기기라도.
1: 그럼요. 아주 애호가 같은 부분에 그런 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뭐 청소년, 유아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개편하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아, 사실 이렇게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예술의 전당부터 우면산자라,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얼마나 지금 훌륭한 학교, 이렇게 예. 해서 국악원까지 네. 그야말로 서초구를 가면 예술의 도시인가?
1: 맞습니다.
0: 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악원이 약간 좀 침침하고 그런 느낌이 꼭 들어요. 왠지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네. 가서 사진이라도 좀 예쁘게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데.
1: 너무 필요하죠.
0: 저도 네. 예술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1: 그렇죠.
0: 국악원에 네. 참 많이 드나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와닿습니다. 네.
1: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외부인도 아닌 내부인도 아닌 바깥의 안팎을 다 이제 네. 경험했던 바로서는 정말 공간의 힘이라는 건 요즘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확실히 느낍니다. 네. 뭐 국중박이라든지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공간의 개혁 이후에 네. 일단 거기에 가고 나니까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국악원도 저는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자부심은 확실한데 그거를 제대로 정말 한 번이라도 오고 또 오게 하려면 그렇죠. 요즘은 정말 공간이 맞아요. 그런 뭐 우리 요즘의 그 트렌드에는 좀 맞게 가야 된다라는 건 아주 뭐 크게 공감하고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주차장도
1: 주차장면을
0: 주차할 데가 없어요.
1: 많이 힘듭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국악뿐만 아니라 우리 K컬처 전반에 네. 걸쳐서 네. 또 네. 외국인들의 관심이 너무너무 높아졌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야, 정말 주요 명소만 가도 여기가 한국인가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데 그래서 토요 명품 공연에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맞습니다. 관람객이 많아졌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아까 토요 명품은 제가 아까도 소개도 잠깐 드렸지만 네. 거의 토요 명품 공연의 한 뭐 37%? 거의 한 40% 정도 육박하는 분들이 거의 외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면적으로 외국어 서비스도 좀 보강을 하고 네. 또 이제 브로셔 같은 경우도 뭐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또 비치를 해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이제 사뭇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부산 국악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외국인 그 관광객 비율이 많아져서 네,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맞춤형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속 좀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제 또 그거에 따라가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0: 네. 네. 오히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국립국악원이 해외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러 가는 경우들도 꽤 있죠.
1: 아, 많습니다.
0: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국립국악원 공연이 있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1: 얼마 전이라고 하기 또 까마득해 보여요, 벌써. 7월에 예. 이제 아르헨티나를 다녀왔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BA 오케스트라랑 우리 창작악단이랑 같이 협업을 했어요. 네. 뭐 간 이유는 이제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2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네. 마침 또 뭐 K-POP에 대한 전시도 함께 했었었고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기념 연주회를 했는데 제목 자체가 아리랑과 탱고의 만남이에요.
0: 아, 멋지네요.
1: 아니, 너무 직관적이긴 하죠.
0: 네.
1: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접점이 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은 하지만, 아리랑도 그렇고, 탱고도 그렇고, 각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오랜 세월 쌓아왔던 희노애락을 다 담긴 그런 전통 예술이라는 면에서 네. 굉장히 접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같이 뭐 협업을 한 단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관객들도 일제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도 쳐주고
0: 네.
1: 그래서 그때 정말 더 이제 이게 문화라는 것이 그냥 그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술기관이 정말 나가서는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또 자부심도 얻고 왔습니다.
0: 네. 야, 정말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립국악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1: 저는 이제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0: 네.
1: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도 이제 국악원이 정말 쉽고 그냥 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네. 그런 쉼터이기를 정말 바라고요.

0: 국중박이 그야말로 지금 그 유형 문화의 보물이라면 우리 국립국악원은 무형 문화의 바로 보물 창고다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이두 축이 과연 잘 맞았을 때 정말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그 이후 그 이상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악의 이런 뭐 K라는 바람들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K 한복, K 이제 K 등등등등
1: 푸드, 뭐
0: 푸드,
1: 컬처,
0: 컬처, 헤리티지,
1: 파키죠.
0: 예, 다 하는데 그 흐름을 반드시 우리도 좀 타야 된다라는 그런 좀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국립국악원의 단원이고 또 직원이고 이랬다는 게 정말 뭐랄까
1: 자부심.
0: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1: 아,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아름다움과 깊은 울림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고요.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이 소통하는 국악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악방송도 국립국악원에도 도와서 국악과 전통 예술 발전을 위해 더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서승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 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콘서트 시공 이음이 10월 23일까지 관훈동 민시가옥에서 열립니다. 시공 이음은 시간과 공간 속 즐거운 소리를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국악의 확장, 한옥의 확장이란 주제로 한옥마을에서 음악과 이야기, 관객의 경험을 하나로 엮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난 10월 2일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이수자인 지기학 연출가의 북콘서트 꾸민 듯 취한 듯을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6일엔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전통 판소리 시리즈 2 귀한 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이혜원, 황지영, 이예린, 박인혜가

역벽가와 심청가, 춘향가의 서로 다른 바탕과 유파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10월 22일에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시오트가 민씨가옥 마당에서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어쿠스틱 콘서트 현 볼륨 2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시공이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0월 23일 공연에서는 한중일 청년 전통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무대, 네오 트레디션의 네오 트레디션, 시간 경계 없는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객이 민씨가옥의 마당과 안채, 사랑채 등을 직접 이동하면서 각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 음악과 현대 창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 한옥마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오늘로 딴, 딴, 딴, 딴, 딴.
2: 그 하기 나온 대로?
3: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2: 아, 이게 추리니까 좀 헷갈려. 어려워.
3: 원래.
2: 아.
3: 네.
2: 아. 아. 아, 여기서부터 우리 네 개 세면 되는 거야.
3: 여덟 개.
4: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5: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타악 팀 하면 연희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타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0: 대신 치려고 했어.
1: 그러니까
0: 대신 치려고 했잖아.
1: 맞아.
0: 욕을 하자. 어디야?
1: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사실
0: 아니 안 바꿔도 돼.
1: 이거 그대로
0: 절대 못
1: 받는 거잖아. 지금 치는데
0: 그 앞에. 그 어딜 줄여야 돼?
1: 뒤에는 또
2: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활대로 이렇게 그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팝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타악기가 다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 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 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 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예향의 고장 신도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적하고 외진 곳에 길게 늘어선 성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남도 석성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성이라는데요. 고려 때 선별초가 떠나기 전까지 항전을 벌이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잦은 침략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던 외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수군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석성은 남동마을의 대부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동리는 산과 산 사이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왜구를 물리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입니다. 강강술래는 그 옛날부터 달의 운행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온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데요. 이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의병술로 채택하여 승전을 거둔 데서 강강술래라는 놀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윷무를 추면서 수레바퀴처럼 감고 또 감으라는 뜻으로 감감수레로 부르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강술래로 변한 것이랍니다. 부녀자들이 즐기던 강강술래를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려고 곳곳에 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강강술래는 후대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보세 강강술래 늑지 늑지니 뛰어나 보세 강강술래 높은 마당 얕아지고 강강술래 얕은 마당 깊어지게 강강술래 늑신 늑신 뛰어나 보세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대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유자 꽁꽁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버려
1: 모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2: 외고보다 수적으로 모자랐던 조선 군사를 더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자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 빙빙 돌게 했다는 강강술래. 남도 숙성은 진도의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목의 요새지로 해안 방어의 핵심적인 곳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달이 새해 들어 첫 보름달로 뜰 때 여인네들이 둥그렇게 달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풍년을 기원했던 농경사회축제에서 시작된 강강술래와 진

0: 강물 딴 양천에
1: 허리꼴치완가
0: 장자장자꼴치와세
1: 문지기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기문지기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지 새끼 찔룩달룩
0: 가사리 보시오
1: 문지 새끼 찔룩달룩
0: 가사리 보시오

왜골을 막기 위해 강화된 남도 석성과 왜골을 막기 위해 많은 수의 군사가 있는 것처럼 부녀자들을 위장한 강강술래는 어쩌면 우리 조상의 지혜와 용기와 충정이 담긴 문화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들 하시지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놀이. 알까기를 하며 세상과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네? 구억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알까기 전도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를 모르고 어른이 됐으면 크게 후회했을 것 같은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세계.
1: 정말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0: 예, 사실 아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 즉 월드를 까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네, 알까기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갑니다.
0: 그랬구나 저랬구나. 지금 이 대국장의 두 기사분들 초조하게 대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시합에 앞서 진지한 정제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두 대국자 소개하겠습니다. 백두로 잡은 홍경민 8단이지요.
1: 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죠.
0: 자, 홍경민 8단 너무나 유명한 인기 있는 기사지요. 네. 리키 마틴 도우미로도 유명합니다.
1: 그 무슨 말씀이세요? 리키 마틴 도우미?
0: 그 흔들릴 우정이라는 노래가 이제 빅히트 쳤지 않습니까?
1: 아, 네네.
0: 한국에 리키 마틴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아, 맞아요.
0: 네? 네. 통들어 외국 사람이 리키 마틴을 한국에 알리는 뜻밖의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1: 아, 네.
0: 응? 만약 방송을 보고 있다면 리키 마틴, 당신은 홍경민 박단에게 밥을 사야 됩니다.
1: 아, 네. 어? 네, 이 홍경민 팔단은요 별명이 참 많은데요.
0: 네.
1: 홍꾸라지.
0: 홍꾸라지.
1: 홍산오바. 인매광. 보급형 고수? 근데 보급형 고수 이건 뭔가요?
0: 그 배우지 않아요? 고수라고.
1: 아, 네, 네.
0: 이제 고수 없을 때 고수대로 대신 불러달라.
1: 아.
0: 고수 대신 불러라. 아, 이제
1: 그 꽃미남 배우.
0: 예, 네. 예. 네. 싸게 출연하마. 네. 그래서 이제 보급형 고수가 된 거지.
1: 아.
0: 그랬거나 저랬거나 별명은 참 많습니다만은, 네, 히트곡은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더 이상 없어요. 딸랑 한 곡. 흔들린 우정.
1: 아, 근데 한, 네, 곡이어도, 네,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그 흔들린 우정, 그 한 곡이 히트곡 100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흔들린 우정의 그 안무는 모든 연예인들이 막 따라하던데요, 이거. 아시죠? 아시죠?
0: 예.
1: 아시죠?
0: 예, 초장 맞게 이렇게.
1: 네, 네.
0: 표정이 좋았고, 네. 자, 가수이자 뮤지컬 출연, 뭐 기획, 작가까지 뭐든 잘하는 반등 탤런트라고 봐야 되겠지요.
1: 네.
0: 홍경민 8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하게 던져주시죠.
2: 아, 일단 우리 수호 군이 이제 뭐 가요계를 뭐 많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0: 오.
2: 이런 것들을 알까기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따끔한 맛,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1: 네.
0: 그런 의미 같아요.
1: 네, 아주 힘있는 이야기였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그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최수호 5단을 소개합니다.
0: 오늘 흑도를 잡은 최수호 5단. 이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출연자 중에서 가장 젊은,
1: 네,
0: 영한 이 국악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현재 말이죠.
1: 네.
0: 한예종.
1: 네.
0: 전통예술원에 재학 중인. 이야, 2로 시작하네요. 네?
1: 네.
0: 2002년생, 저 지금 2002년 그 월드컵 때 아니었어요.
1: 네.
0: 골! 할 때 여기서 애기 태어났어요. 뭐 이런 거지요.
1: 네.
0: 네? 밀크보이. 또 두부라는 별명도 있지만은,
1: 네,
0: 리틀 뭐 송대관. 남자 혜은이라는, 네, 한참 후에 그, 네, 대선배 외모나 특성을 연상케 하는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그 특이하죠?
1: 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스타킹, 트롯, 네, 전국체전, 미스터 트롯 시즌 2, 현역가왕 시즌 2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상남자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0: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도쿄 도쿄 맞지요?
3: 네.
0: 도쿄입니다. 네. 동경.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부모님 덕분에 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무슨 엔카나 가부키 그런 거 아니고 민주를 배웠고 또 판소리를 배워서 네? 대학에서 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의 막내 최수호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경민 형님이 여기 이렇게 고급스러운 알까기에서 세상을 한번 배우며 인생의 쓴맛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0: 아, 겸손. 네, 배우겠다. 네. 저런 사람이 사실 더 무서워요.
1: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시타는 선호할 그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예, 편하게. 네.
1: 예. 두 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힘 조절. 이렇게 합니까? 거리가 이 정도구나. 뜨는구나. 힘이 들어가니까 기깡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시타도 해봤고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백이고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두 대국자분 인사 후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어 경례. 자, 그러면 보석해 주시죠. 8알 일입니다. 그 옛날 뭐 조선시대 호롱불 밑에서 어두운 피시만데 알을 깔 때는 알을 속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
1: 바로 위에서
0: 와 정석입니다.
1: 카메라가 잡고
0: 있죠. 홍경민 팔단 알기 쉽게 네 그냥 알까기 표본 네. 알까기 정석에 나오는 정석 1선 2선 네. 보기 좋게 최소단은 갈팡질팡 가장 많이 하는 약간 네. 영어 그 W 형태의 그런
1: 네.
0: 보석
1: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네. 깊은 숨을 몰아쉬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네. 중앙을 노리는 중앙으로 가서 할 수 없다. 그런 정도 나쁘진 않아요.
1: 네, 네, 네.
0: 물론 득점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애매한 위치에 네. 끼운 형태가 됐습니다. 네. 자, 알은 홍경민 팔단에게 넘어가는데 그것을 봤네요. 그 한 점 눈에 가시다. 과연 와 처리합니다. 역시 홍경민 팔단 용납 안 하지요.
1: 네, 어딜 감히.
0: 당황하는 최소단 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첫 수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네. 연습을 하고
1: 네.
0: 본인도 억울해하고 척이나 안타깝게 그런 포즈로 취했습니다. 와
1: 알이 잘 맞긴 한데 힘이 조금 부족한 거죠?
0: 부족했습니다. 네. 자신감이 조금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자 중앙에 다득점을 노리네요. 과연 다득점 성립이 될 것이 또 역시 역시 고수답습니다.
1: 네.
0: 슬기로운 작전이에요.
1: 네.
0: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곤란하게 조금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1: 그쵸.
0: 처리를 쉽지 않잖아요.
1: 네.
0: 어느 각이건 네. 그랬을 때는 역시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동문서답 저쪽에 그렇습니다.
1: 네.
0: 과연 저거 저 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와 성공했어요. 야 치수 5단 이게 젊은 팩이 혈기입니다.
1: 네, 근데 특이하게 네? 이 약지.

0: 것 같은데. 오, 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1: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0: 네.
1: 자세 보세요. 오. 네. 나 치수 5단이야. 나 젊어. 저 크로나.
0: 바로 또 이렇게.
1: 바로. 네, 용납을 하네요.
0: 네, 역시 홍경민 8단입니다.
1: 네.
0: 이 홍경민 8단의 아내 김유나 씨가 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데 근데 이거 어쩌나요? 손에 굳은 살이 있다고 합니다.
1: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고생을 바가지로 이렇게 시켰구만.
0: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부인 김유나 씨가 해금 연주자라고 합니다.
1: 우와.
0: 이게 네, 고생해서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해금 연주를 하다가 손에 생긴 굳은 살이래요.
1: 굳은 살 호호해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자. 이 치수 5단. 오. 네, 그래요. 역시.
0: 네.
1: 자기 플랜대로 가면 됩니다.
0: 오.
1: 네. 그냥 최소한에 네. 안전하게.
0: 저... 어?
1: 아. 안전하게 죽었어요.
0: 아.
1: 아, 꽤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건드리긴 했는데.
1: 아, 정말 아쉽네요.
0: 네.
1: 자. 제가 홍경민 8단이라면은.
0: 네.
1: 네. 그거로 네. 그 중앙에 힘차게 하다 보면
0: 오.
1: 그냥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0: 네.
1: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0: 우수수. 한데...
1: 아, 참.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얄미울
0: 네.
1: 정도로
0: 아주 네. 딱 붙어 있어요.
1: 게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기 잘하는 거예요. 단칼에 안 됩니다.
0: 네.
1: 자. 오! 그러나 어우 저거 통쾌한 한 수가 나왔습니다.
0: 오, 자꾸 네? 네, 괜찮아요.
1: 약 올리는 수잖아요.
0: 네, 네.
1: 어딜 약 올리고 있어.
0: 네.
1: 네. 이제부터 이제 까겠다.
0: 네.
1: 오, 와, 이제. 홍경민 8단 이제 양보란 없다. 이제 봐라. 이제 나올 거예요. 멋진 수가. 네 나옵니다. 오!

0: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맞춰졌지? 균형이 됐지? 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02점이 극 사이에 꼈잖아요. 아, 참 곤란합니다. 그거를 어느 걸 누리나요? 네. 아, 거기서 그거를
1: 옆을 살짝 건드려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저 홍경련 팔단은? 그래. 그렇죠. 좀 유리하니까. 과연?
1: 끝!
0: 야!
1: 네.
0: 홍경련 팔단에게도 이런
1: 실수가
0: 안타깝게 됐습니다.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네. 저 이렇게 해서 거의 균형이 맞춰졌어요.
1: 네, 비슷해요.
0: 네, 지소 5단 네. 크게 자랑은 없습니다만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알까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1: 네.
0: 네. 네. 그래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1: 네.
0: 거리와 상관없다. 네.
1: 오, 꽤 먼데.
0: 와! 와! 잘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오히려 깜짝 놀란 선수는 홍경민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예측은 불가능한데요?
1: 네.
0: 알 수 없어요. 자, 꽉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한 치의 오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경민 팩단, 100% 퍼펙트. 네, 100점짜리. 네.
1: 너무 잘했어요.
0: 자리로 이동하는 최소 5단. 예, 거의 일선.
1: 아, 지금 한 번에 세 개를 다 보내겠다.
0: 네, 좌상기. 타격을 할 때는 그 왼손은 치워야 됩니다. 손을 떼고. 와! 꽃진수! 이야, 가장 먼 거리에서 오늘의 한날, 네. 오늘의 한날입니다.
1: 오, 잘했어요.
0: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먼 거리에.
1: 우와.
0: 무슨 차로 진짜 잰 듯한. 네. 네,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우와.
0: 야, 최소 5단.
1: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저런 면이 있었네요. 자, 네. 과연 저는 눈길이 보입니다만은 홍경민 8단 봤겠지요.
1: 네.
0: 아, 봤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수.

0: 누가 성립이 될지 내 지금
1: 어, 아
0: 1타 2득!
1: 아니 근데 본인의 안도 떨어뜨렸어요.
0: 어, 어, 네, 네. 어, 어. 어, 아, 그, 사속작전 네. 괜찮습니다. 농개타포.
1: 네.
0: 예, 그래서 한 점 차이.
1: 네, 똑같아졌죠. 네. 이 최수호 5단은요,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1: 네. 조금 맛만 좀 보여줄 수 그 장면. 있을까요?
0: 네. 네. 예.
2: 지금.
1: 네. 아 갑자기 이제
0: 막. 갑자기 어렵지 않게 대고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하필 이때 여유로울 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봤을
1: 때 오히려 볼...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릴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0: 잠깐만.

0: 되리다.
1: 네, 거기까지. 예. 와.
2: 와.
1: 자, 그리고 다시 알까기에 집중해 주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알까기입니다, 사실은. 네. 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오우, 그 아, 다행. 아, 그랬겠죠. 처음 계획 자체가.
2: 네, 그쵸, 네, 그쵸.
1: 한 방에 돌이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네. 일단, 아, 네. 이 수가 마지막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아, 보여주겠다. 네. 어? 홍경민 발단. 오, 아이고, 약간.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2: 네, 최소단이 옆에서 춤을 춰서 그런지.
1: 네, 거기에 말린 것 같아요.
2: 네. 네.
1: 뭐, 저 정도는 뭐 큰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는 네. 귀엽게 봐주죠.
2: 약간 네.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 예, 예. 네. 어, 죄송합니다. 네. 끝내기 들어갑니다. 과연! 오! 와! 어! 야,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 와! 야, 이 알까기 모르게 됐네요. 정말 이 난전. 와, 이제 방송. 까지 이렇게 해서 야 저희 물론 시합 전에는 네. 홍경민 발단의 우세 점쳤습니다만은
2: 네.
1: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2: 네.
1: 박상 마카. 야 역시 이래서 홍경민입니다.
2: 와 역시
1: 예, 두 번의 실수는 없다.
2: 네.
1: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2: 네.
1: 과연 100의 두 알 중에 붙어 있는 저 알을 선택할 것인지 저 있는 저 베개 알을 선택하면 잘못하면 사석작 중에 논개 타법이 돼가지고
2: 네, 같이 떨어질 수 예,
1: 같이
2: 있는
1: 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런 정도.
2: 아~
1: 어 그게 나쁘지 않아요.
2: 네네네.
1: 지금 위치가 보세요. 절묘합니다.
2: 네.
1: 이거 처리하기 애매합니다.
2: 네.
1: 예. 과연 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지켜봅시다. 홍경민 발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0: 멋있었어요.
1: 와, 푸르당 우승.
0: 와, 네.
1: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 홍경민 8단 승리했습니다. 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보석 여러분들 보세요 보석. 야 개성들이 네. 강합니다. 개성만큼이에요.
0: 처음 보는 보석이에요.
1: 예. 네. 1차전 서로 상대방을 알았다 네. 읽었다 그런 의미겠지요. 네. 자 그러면 혹도를 잡은 치수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구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0: 네.
1: 어우 치수 5단은 막판에 네. 몸이 풀렸어요.
0: 네.
1: 오, 괜찮은 플레이인데
0: 너무 잘하고 있어요.
1: 네,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보세요. 너무 촘촘하면 네. 자기가 공격하기 와! 그러나 제 해설이 무색하게끔 네. 무가 곤란해요. 이럴 수가 있는데.
0: 네.
1: 오, 네.
0: 와.
1: 야,

0: 좋았습니다.
1: 네,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요. 예. 어.
0: 그러나 상대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네. 김경민 팔단입니다.
1: 네, 너무 네. 잘하고.
0: 워낙 강자.
1: 네.
0: 이거 뭐. 오. 네. 어. 여기서 끝내겠다.
1: 오.
0: 예. 오늘 보여주겠다. 어, 저 한 점. 아. 깔끔한 성격입니다.
1: 우와.
0: 나무랄 데가 없는 네. 대국자의 기풍입니다. 치수단 아까 1차전 끝나고 말이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
1: 네.
0: 제가 왜 5단이에요?
2: 네. 잘했어. 네.
3: 그쵸. 어. 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5단 저 왜 5단 저 왜 5단
2: 그냥 한 거야.
3: 아, 저 왜 5단 아 그냥
2: 난 팔단이야 팔단이
3: 아니 어떤 이유로
2: 나는 이유가 있어서 팔단이야
0: 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 5단이 왜 됐는지 지가 알지 제가 압니까? 네?
1: 네
0: 그런 엉뚱한 게 매력이에요
1: 네 근데 뭔가 귀엽잖아요 그런 귀여워요. 질문 처음 받아봤잖아요
0: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5단인가요? 네?
1: 네
0: 이야 오, 저 석점을 노리나요?
1: 실수가 나왔어요.
0: 아, 꽥이 나왔습니다. 꽥, 결정적일 네. 때. 네. 하, 노련미의 네. 대명사 홍경민 8단. 네. 이야, 기록이 나오나에 저 노립니다. 저 6점을 향해서
1: 아~
0: 그러나 미칠 건 없어요.
1: 네.
0: 네. 똑같은 사석. 입장. 네. 네.
1: 같이 떨어졌어요.
0: 예, 사석 작전이죠.
1: 네.
0: 예. 너도 하나 손해보고 나도 하나 손해본다. 네. 자.
1: 아.
0: 뭐 그
1: 살짝.
0: 약간 미스 샷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면.
1: 네. 네. 네. 이 홍경민 팔단은요. 2014년도에 결혼해서 딸 라원이와 라이미를 두고 있는데요.
0: 딸이 아빠.
1: 네. 특히 첫째 딸 라원이는 네. K본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0: 맞습니다. 사랑 네. 많이 받았지요.
1: 네.
0: 이 어린아이지만 어른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네. 애줌마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하는데
1: 맞아요.
0: 한 번은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네. 홍경민 팔단이 이 아내 몰래 라온이에게 젤리를 주면서 아빠가 최고지? 라고 물으니까 애한테 몸에 안 좋은 걸 주면 어떡해? 라고 대답했다고요.
1: 네. 또 그뿐만 아니라
0: 네.
1: 네, 어릴 때부터 이미 잘생긴 남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0: 아, 눈썰미가 있군요.
1: 네. 3살 때.
0: 3살 때? 네. 네.
1: 제품 겉면에 있는 그 송중기 사진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0: 아,
1: 네, 너무 귀엽죠.
0: 그렇죠. 만약에 최악락 사진이었으면 보냈을 텐데.
1: 네.
0: 송중기니까 또, 아, 네. 그렇군요.
1: 아, 이렇게 귀여운 딸을 나중에 어떻게 시집 보낼지 벌써부터 걱정되시겠어요.
0: 자, 딸 바보 홍경민 팔단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좋은 경기 펼쳐야 되겠지요.
1: 네.
0: 네.
1: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랑스러운 아빠의 네, 모습을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0: 네. 최수단 지금 장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 순
1: 신중해야 되죠.
0: 내가 네 그거로
1: 오.
0: 좋아요. 그
1: 네.
0: 자세는 좋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들면 참 어이없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1: 주변을 빙빙 돌아서
0: 예.
1: 아, 심장이 아주
0: 예, 역시 홍경민 팔단이죠. 고 한 점. 아, 굴러온 돌이에요.
1: 네,
0: 아, 굴러온 너무... 돌 처리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 아, 네.
0: 비정할 정도로
1: 바로 네. 처리했습니다.
0: 깔끔하게 처리하는 이렇게 되면은 최소 5단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신중해야
1: 네.
0: 됩니다. 네, 신중해야 됩니다.
1: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어요.
0: 네, 정성, 신중, 네, 집중. 와! 신중한 끝에. 와! 이거는 멋지입니다.
1: 깔끔하게 되게 잘하고 네. 있어요.

0: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저수가 성공한다면 승리는 홍경민 8단에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실수가 없네요.
1: 역시 너무 깔끔해요.
0: 네, 실수가 없습니다. 폐색이 짙어가는 최소단. 아, 역시 노련미 네. 앞에서 네. 패기는 좀 힘들었네요. 네. 일단 들어온 거 그 한 점은 처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처리하면 또 몰라요. 네. 네. 절대 실수가 안 됩니다. 득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해야.
1: 아이고. 아이고.
0: 너 희한한 신호가 좀 희한해요. 한마디로 속 터진다. 왜 이렇게 네. 안 풀리니? 그런 의미. 자, 야, 승부의 색입니다.
1: 너무 유리해요, 지금.
0: 그렇습니다. 과연, 아!
1: 역시.
0: 네, 한국까지도 않아요. 정성스럽게 하나만 네, 처리하네요. 아. 5-1. 네, 5-1입니다.
1: 이제 하나를 남았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0: 네, 우상귀에 한 점 떨러. 그래도 공격을 하나요? 네.
1: 도망가는 분들도 있는데.
0: 도망가는데 이왕 이렇게 끝나는 거.
1: 네, 멋있게.
0: 네, 멋있게. 네. 장렬하게 끝나겠다.
1: 도망다녀도 돼요?
0: 아, 저한테 도망다녀도 되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그 지점에서 그냥 툭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라 그런 의미인데 네. 거기서 공격을
2: 야,
0: 공격을 또, 한다는 멋있게 겁니다.
1: 할 수도 있으니까.
2: 그래도 그림 나오겠다.
0: 또 답답하니까 허경민 판단이 자기가 코치처럼. 네, 이렇게 해서. 2차전 홍경민 8단의 승리로 오늘의 최종 승자는 홍경민 8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홍경민 8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정되게 승리를 했어요.
3: 역시 그 뭐든지 어릴 때 몸에 익힌 건 남아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이제 뭐든지 어릴 때 많이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네. 이겨서 참 기분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아, 최소 5단 한 말씀 해주시죠.
4: 이 알까기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조용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게 정말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계속됩니다.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웅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웅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2: 저요?
3: 뭐야?
1: 너 좀 멋지다.
3: 갑자기?
2: 돈 세 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3: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0: 귀농 3년차 농부 오건 씨는 요즘 한창 양파 수확 중입니다.
1: 우와, 요박이지 이기고 양파겠습니까? 생각나지도 않더냐.

0: 축사해서 끝에.
1: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2: 빨리 와.
0: 간다. 친구야.

0: 영업력과 판매 실력만큼은 최고입니다.
1: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맙니다.
2: 한 50만 모았다, 재란마.
3: 50만.
1: 요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2: 어렵다. 야.
1: 이런 거 최고지.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천 싸게 보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반 최고다! 양차!
0: 구미의 판매왕 오건 씨의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구미. 구미는 낙동강 유역의 충적평야를 중심으로 경북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데요. 벼농사 외에도 호박과 양파, 수박, 사과 같은 다양한 과채류 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건 씨도 이곳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이거 다 일본화예요, 일본화. 저는 또 씨도 좋은 것만 씁니다. 비싼 거. 이 파종할 때 씨도.
2: 일본이 많아요.
0: 올해가 두 번째 수확인데, 와,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1: 완전 찐입니다, 찐. 이거 애호박이지, 이기구이 양파겠습니까? 풍경입니다, 저는 원래.
0: 양파는 풍년이지만 뙤약볕에서 하는 수확 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흐르는 날씨에 온종일 그늘 하나 없는 밭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건 씨는 총 2,200평, 약 7,300제곱미터 규모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오늘 수확할 밭은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말이 1,000평이지.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뽑아야 해서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또 수확했다고 끝도 아닌데요. 20kg씩 소분해 망에 담아야 합니다.
1: 큰 것만 일단 담자, 큰 것만. 큰 거, 엄마도 큰 거 다 치고. 다시 비가 큰 것만 담아, 큰 것만.
2: 이거 한 달에 말아, 새로.
1: 네? 야.
2: 이거 꼬꾸짜기가 이거 내가 이빨이 한 달에 말아.
1: 이거 무조건 넘습니다, 이거.
2: 넘습니다.
1: 예, 무조건 넘습니다, 이거. 이거 24kg 갑니다. 많이 좀 빼야 돼요. 두 개보다 더 들여놔야 됩니다.
2: 너무 빼지 말고 너가 열어. 자꾸 빼지.
1: 이거 20.6kg라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촌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 너무 넉넉하게도 너무 좋게 너무 심하게 넉넉하게 담네요.
0: 오건 씨도 넉넉하게 담지만 아버지는 더 인심이 좋으십니다.
1: 아이, 올 수가 있냐.
0: 단골 손님인 중국집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1: 요런 거에 뭐 이런 거 한 개 있는 건 괜찮지. 요런 거 대부분 크니까 얘기야. 이 무거워요. 형님 안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3: 최고지. 아마도 굵고 크고 괜찮네요.
1: 가만히 언제 면망을 원하십니까, 형님?
3: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오는데 한 25만. 뭐 그래 내가 오다 일주일에 두 번.
1: 예, 25만씩 두 번요. 어.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000원 싸게 고래가 형님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거니까 저를 보고 저를 믿고 이래 써주시면 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주문 해가지고 전화 주실 거죠?
3: 지금 나가보세요. 가게 높은데 전화해.
1: 아, 감사합니다 형님.
0: 아직 수확도 덜 끝났는데 50망이나 팔았습니다. 고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2: 힘든데 노래 한 곡 해봐라.
1: 지금 힘 안 나나?
2: 힘 안 난다.
1: 아, 알았다.
2: 대상되네. 노래 한 곡 해봐라.
1: 무슨 노래 하지?
2: 불러봐라. 대상받은 노래 하면 되지.
1: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구미씨 연합회 한마음 대회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3: 노래로요?
1: 네.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2: 잘한다!
1: 무엇을
2: 잘하고.

0: 무자 내라
1: 미역국 드시
2: 잘한다
0: 무자
1: 수통이 같은 인생아
0: 따라가
1: 아직 하겠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 와
2: 아, 야. 대품 상큼이다
0: 저가 상간 집을 짓는
1: 엄마 됐다. 엄마는 내보다 뭐
0: 부모님 모시고 터다하면서 흙에 살리라.
1: 아, 엄마 진짜.
0: 부모님 모시고 터다하면서
1: 엄마, 송송강아 해라.
2: 아, 왜 던지나? 니도 봐봐라.
1: 야, 식전부터 나가 배고프다.
0: 가면 되나? 안 먹어.
1: 봐봐, 밥 있나? 참, 뭐 먹건데?
0: 국수 먹지 뭐.
1: 아, 국수 시원하게 해요, 나 시원하게.
0: 어, 야, 알았다.
2: 알겠어.
0: 어머니 국수 탕 말할 건데.
2: 가요, 가요.
3: 양파밭에서 부모님 집은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집으로 온 어머니와 아내가 부랴부랴 국수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꽝꽝 얼려놓은 냉면 육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파와 오이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와, 바쁜 와중에 달걀 지단까지 무쳤습니다. 불지 않게 국수를 제일 나중에 삶는데요. 국수가 익는 동안 간장 양념도 준비했습니다.
0: 짜자. 별하잖아.
2: 지가 다 짜왔자. 괜찮아요.
0: 네. 다행이다. 조금 좀 해서 나오면 되겠다. 좀 해서.
3: 배고파할 남편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숨도 안 쉬고 서둘러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국수 씻고 밭으로 출발합니다.
0: 여기
3: 농번기의 새참으론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최고입니다. 면기에 국수를 넉넉히 담고 달걀 지단과 오이, 김치, 마지막에 김가루까지 올려줍니다.
2: 육수.
0: 이제 간장에다 넣어.
2: 많이 드세요.
1: 많이 잡수세요. 많이 먹어.
3: 예. 오전 내내 땀으로 샤워를 하고 차가운 국수를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4: 갖다 내끼고
1: 아주 일단 뭐 얼마 나오는지 보고 뭐 차에 실어가 좀 댕기면서 좀 팔까 싶어요.
4: 군마자도 좀 내고 일반 개인 뭐 식당에도 좀 내고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한 군데 다 아마 또 별똥 비싼다고 왜 안 와.
1: 그렇죠. 일단 요 파는 데까지 한번 팔아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팔아보고 뭐 좀 그래 좀 내 그 능력 좀 날리면 공판 좀 내고 그래. 네, 그래 할게요. 일로 와요. 일로
4: 가자.
1: 가 빨리 해야 된다.
3: 공판장에 양파를 내면 수월하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직거래에 비해 가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건 씨는 작년에 처음 양파를 수확했을 때부터 직거래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소량 판매가 대부분이라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0: 가격을 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올해도 열심히 팔아보려고 합니다.
1: 어떻습니까? 요런 거 서비스 20kg 넘어요. 이거는 진짜 크지만 이것도 커요.
2: 요 이거는 더 작은 거 같나?
1: 아이 이거 뭐
2: 아 저것도 작네.
1: 이거 세 개는 그 아이고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말입니다.
2: 그래 지금 마트 기준을 하면 안 되고.
1: 네.
2: 2만 천원 내면 그냥 2만 주면 되지.
1: 2만 원 다 하시겠습니까?
2: 만원 만원.
1: 하면요.
2: 좀 굵은 것만 내가지고 이건 좀 잘잖아.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최상급은 아닌데.
1: 뭐가 최상급이 아닙니까 사장님? 이게 최상급이지 사장이야.
2: 최상급은 그래도 다마가 상당히 큰데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이지만 양파는 참 재료는 좋은 편입니다.
1: 최상급 만든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일부러.
2: 총 16개다 그죠?
1: 12, 13, 14, 15, 16.
0: 양파를 구입하면 원하는 곳까지 옮겨주는 것도 오건 씨의 일입니다.
3: 옮겨서 이러시려면 힘드시겠네요.
1: 이 여사, 예, 여사들이 아니다.
0: 양파 한 망 무게가 20kg이나 되다 보니 옮기는 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바로 쓸 것들은 주방 옆에, 나머지는 뒷공간에 가져다 둡니다.
1: 이 서비스 마인드로 친절하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런 친절이 오건 씨의 영업 비법입니다.
1: 사장님 뭐 매번 매장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또 애용 좀 부탁드리고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0: 오늘도 기분 좋게 판매 성공입니다. 오건 씨는 귀농전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는데요. 보험 설계일도 꽤 잘해 성과가 좋았지만 사람들의 치이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귀농을 결심했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규모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1: 자, 경기 타러 가자! 가자. 아빠 앞에 탈게요.
4: 도현이 뒤에 타자.
1: 으이짜.
4: 도현이 자동차 줘요.
1: 도현이 경찰차 줄까?
4: 앉아야 돼. 자.
1: 아빠 화이팅! 화이팅! 출발할게!
0: 요즘 같은 양파철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건 씨는 잠깐 잠깐이라도 짬을 내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4: 도현이도 재밌어?
5: 네.
4: 도현이도 재밌어?
5: 네.
0: 농촌은 여타 도시와 같이 아이들 놀이거리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경운기 드라이브입니다.
4: 해가 지는 거야. 예쁘지?
5: 네.
4: 서경이 예쁘네. 이제 노래 불러줘.
0: 다음날 아침 어제 양파 포장을 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일이 있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곤이 덜 풀려 힘든 상태입니다. 세수만 하고 집을 나섭니다.
1: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늦은 거.
0: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이곳은 고종사촌 형님의 수박하우스입니다. 요즘 한창 수박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 도우러 왔습니다.
1: 형님, 잘 왔습니다.
6: 고구려 잘한다.
1: 야.

0: 내 너 넣어주러 왔다 이게. 그 많이 따놨네. 어?
1: 에?
0: 해 많이 따놨어.
1: 그래 그래. 빨리 했다고.
0: 어. 와 흐려보다 이게. 와 큰 건 엄청 크다 이게.
1: 자 이제 고마 집에 가자.
2: 6월 수박철엔 매일 한 트럭씩 나가는데 오늘 판매할 분량의 수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트럭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런데 농사는 정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양파만 무거운 줄 알았는데 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7kg 이상 되는 수박을 반복적으로 나르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늦게 도착해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돕습니다.
0: 누구게? 어. 자, 마지막!
1: 아, 끝!
0: 심하, 심하!
1: 어, 내맞다.
0: 야, 아, 어, 땀 나 덥네.
1: 그래.
0: 아, 흐름. 야, 어, 허라보 선나다고 뭐 허라보다 하나 그래 뭐.
3: 아이고 입 선나다고 허리 아픈 뭐.
0: 몇 시부터 나갔는데 하우스에?
3: 4시 반.
0: 4시 반. 아, 나 그 시간에 꿈나라 했어, 꿈나라.
3: 일찍 해야 되지, 더 보면 일 뭐 하겠는데.
0: 아, 맞다.
1: 자, 고생했으니까 수박 한 덩이 먹고 가라. 한 덩이 먹고 와야지.
0: 일 저기 했다고 내
1: 한번
2: 수박은 갈증을 없애주는데도 최고라 일하면서도 힘들면 이렇게 한쪽씩 쪼개서 나눠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야, 참어, 야 오늘 길거리에서 뭐야 맛있어.
1: 그렇지, 길거리에서 뭐야 맛있어.
3: 이거 좋은 게다 이거.
4: 내 야채밭도 우약한.
0: 이 내가 좋아라고, 어? 어, 잘 먹을게, 고모. 어? 진짜 내가 가지고 간다? 어?
3: 가, 가놓고.
0: 어. 알았어. 가자, 고모. 아, 비주야, 물러나자! 아빠 설치해줄게. 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비주 좋아요? 아빠도 좋아.
2: 딸바보 아빠 오건 씨. 미주가 좋다고 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열심히 튜브 수영장을 만듭니다.
0: 이제 안 했다. 이리 와, 안 했다 이제.
5: 끄끄끄.
6: 우와.
5: 자, 자. 자. 자. 자.
6: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0: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2: 그동안 수확하느라 고생한 부모님과 물놀이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오건 씨가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했는데요. 수육 맛의 포인트는 커다란 양파를 통째로 두 개나 넣는 겁니다.
0: 아, 다 됐다.
2: 돼지고기를 삶을 때 양파를 넣으면 잡내도 잡아주고 육질을 연하게 해줍니다. 수육은 양파랑 좋은 고기만 있으면 사실 큰 기술이 필요치 않아 오건 씨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음식입니다.
0: 고기 먹자, 고기, 고기. 자, 수육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6: 고기, 아빠 고기 갖고 왔네요.
0: 아빠 잠시 봐요. 어, 한번 봐라.
6: 고기 먹자.
7: 먹자, 이지야, 고기 먹자.
2: 맛을 보는데요. 오, 아주 잘 됐습니다.
0: 야, 미주야. 아. 아. 맛있어? 안
8: 뜨거워.
0: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9: 맛은 어때, 미지?
0: 미지 맛있어, 맛없어?
8: 안 뜨거워.
0: 잘 먹어.
10: 아빠!
6: 아, 이게 안 먹는다.
0: 오, 미지야.
6: 아빠 말 들어. 오, 미지야.
10: 아빠 뜰게.
6: 아빠 뭐 미즈 먹을 거야?
0: 네. 미즈 먹는 거야? 아빠 줘야지. 네. 아. 양파 수확할 때 고생했다고. 내가 만들어 봤어. 맛있죠?
11: 그래. 내가 다시 하는 거 보고 안 하려고 해. 그렇고 마음적으로 힘이 든다. 내가.
0: 이거 다 했어요.
11: 그래, 그래. 다 했다. 그래.
0: 이거 먹고 힘 좀 더 내봐요.
11: 그래.
0: 야? 내가 저 팔아가지고. 내 용돈 좀 챙겨주고 갈게.
11: 용돈 얼마 줄라고?
0: 용돈 만 원.
12: 만 원 가지고 나머지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겠다, 야. 한 900만 원 챙겨드려라.
0: 금비 좀 먹는
2: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 시각 양파밭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식구들만으로는 모든 수확을 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도 수확이지만 선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네 종류로 분류되는데 1번이 가장 크기가 큰 양파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건 씨가 양파밭으로 왔습니다.
0: 야, 1번이고 2번인데 섞였어요. 그냥 막 담은 거죠. 이익 하면 안 됩니다. 양파망을 둘러가지고 다 봅니다. 보고 좋은 거를 사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은 이 1번 가격보다 2번 가격보다 더 다운 더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 중간에는 3번 꼬다마도 섞여 있을 거란 가능성을 두고 가격을 못 봤죠. 1번이고 2번입니다. 달라요.
13: 다시.
2: 작업반장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0: 하,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와.
2: 1번에서 4번까지 다른 크기의 양파들이 한 망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무래도 오늘 작업한 것들을 모두 다시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써 담아놓은 양파를 다시 밭에 풀어놓습니다. 마음이 정말 찹찹합니다. 양파밭에 비상이 걸려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오건 씨가 밖으로 나온 이유는 양파망 때문입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 급하게 사러 왔습니다.
0: 잘 마셨습니까? 잘 남한에게 망 가져놨습니까?
14: 예, 가져놨습니다.
0: 얼마죠?
14: 3,000개 51만원이요.
0: 아, 예. 한 장에도 빠진 거 없죠?
14: 한 장 빠진 거 없어요.
0: 어?
14: 세계에서 오니까 다 실으시면 3,000개입니다.
2: 빨리 돌아가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서둘러 양파망을 씻습니다.
14: 그리고 한 묶음에 500개씩. 아, 돈 됐네.
0: 5,30, 3,000개. 아, 맞네. 아, 감사합니다, 형이야. 네, 내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 수확하고 전화 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오건 씨가 양파망을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자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에게 화를 좀 냈더니 일을 하다 말고 돌아가 버린 건데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0: 아, 왜 하지? 판매를 빨리 해야 되는데.
2: 작업반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전화마저 안 받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0: 이거 다 일로 다 옮겨야 돼. 옮겨. 이거 다 빼가지고 여기 재는 게 아니고 차에 실어야 돼.
15: 못해 둘이는. 사람 불러야지 뭐.
0: 그렇지.
15: 우리가 언제
8: 대박이다 이거. 어, 뭐 한다 이 땡볕에.
9: 오늘 폭염주의보로 한다. 폭염주의보. 사람 죽는 거 쓰러진다. 뭐 한다.
0: 그래, 뭐 그래도 하늘까지 한번 해보자. 작업부장님 불러야지.
8: 아, 작업부장님 불러가지고 몇개 아닌데 지금.
0: 아, 뭐 그냥 해야 돼.
8: 불러야지. 어. 아니면은 뭐. 다 동원해야지 뭐.
0: 하늘까지 한번 해보자.
2: 밭이 너무 더워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0: 실차!
2: 결국 아버지까지 나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양파를 차에 싣습니다.
8: 우산!
0: 우산 해라! 됐다!
8: 미주야 우산!
2: 엄마가 집으로 안 오자 딸 미주까지 밭으로 나왔습니다.
8: 미주야 여기 와 있어. 여기 와 있어. 여기.
2: 미주도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인데요.
8: 미주 도와줄 거야?
10: 네.
8: 어, 이거 큰 거네. 집에 갖고 가자.
10: 아빠! 아빠!
0: 양파 미주 가지고 있어.
8: 네. 양파 망자가.
0: 빨래해라 빨래야. 살 빼야 된다 살. 어이. 살 빼야 돼. 빨리 갑시다.
2: 트럭 한 대에는 싣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일단 먼저 작업할 분량을 차에 실어 보냅니다. 한 차에 20kg짜리 양파망이 150개 정도가 실리니 앞으로 네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0: 자, 오케이. 자,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저도 작년에 공판장 가가지고 배웠습니다. 하차만 사는 건데.
2: 그런데 양파 쌓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너무 입으로 지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건 씨?
8: 알겠다, 알겠다.
0: 아니, 알려주잖아 내가.
8: 알려주는 거 알겠다고 한 번만 알려줘.
2: 결국 다시 선별하기 위해 양파를 전부 꺼냅니다. 하루 종일 분류해 포장한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0: 내 피 같은 돈을 놈들한테 주고 일을 덜라고 돈을 줬지만은 일을 더 나한테 만들어주고 내 돈 삥 뜯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어, 왔나? 아, 네 잘했다. 내 일 좀 더 하도. 노네, 양파 이거 해놨는 거, 작업해놨는 거 가지러 가야 돼. 이거 반에 반도 안 돼.
13: 반에 반도 안 돼.
0: 어, 반에 반도 안 돼.
2: 남은 양파를 실으러 친구와 함께 밭에 왔습니다.
0: 저 친구는 소위 말해 학교 다닐 때 같이 농집으로 드신 겁니다. 친구야 인사 한번 해라.
13: 어? 안녕하세요. 아, 좀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말도 못하게.
15: 괜히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 오신 거 같은데.
13: 아니에요. 저 지금 고생하고.
0: 그냥 들어가지고 좀 실으면 돼. 친구야, 더워지기 전에 이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이따가 35도 막 체감온도 40도 되면 막 일 못 한다 이거.
13: 아, 덥다.
2: 사실 20kg짜리 양파를 싣는 건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13: 힘드네요.

0: 싫어요.
1: 어머나, 오건 씨가 시원한 차에서 쉬는 것도 모르고 우직한 친구는 혼자 열심히 양파망을 나릅니다.
2: 예,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0: 아, 저...
1: 오늘 일은 아무래도 친구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요.
0: 아, 저.
2: 뭔데?
0: 아, 그래요, 네. 아이, 그래
2: 저 일 시키고 아, 쉬고 있었나. 와.
0: 아, 전화 가지고 아버지 전화 가지고.
2: 아, 빨리 해라.
0: 아, 맞아.
2: 그래도 이제 쉬고 가야겠다.
0: 친구야, 그래야 된다. 빨리 도와줘.
2: 와, 혼자 쉬고.
0: 아니다.
3: 집에 가고 싶으세요?
0: 예?
3: 집에 가고 싶으세요?
2: 네, 집에 가고 싶어요.
0: 가자!
2: 가자,

0: 게 너무 힘들다, 농사가.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1: 농사가. 아, 이거보다 더 더울 때 아마 사람 색깔보다 이거. 내가 한 만큼 내가 벌어오기 때문에, 어? 이 보람은 있어.
0: 채 들었네.
1: 나 원래처럼 늘었나?
0: 채 들었네.
2: 힘든 일을 내일처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 농촌 생활이 외롭지 않습니다.
0: 다리 거덕거리네.
2: 이번엔 또 내려줘야 합니다.
1: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3: 마르면 조금 말라도 조금 됐으면
1: 무슨 먹고 가자. 오두배, 오두배 어디 있나?
4: 오두배죠. 밖 저기 우사에 있다, 우사에. 우사에 있다, 우사. 내가 갔다 올게.
1: 아니다, 아니다. 내가 갔다 올게. 네 하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갔다
4: 올게. 일하기 싫어가지고 간다, 저 말하자.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아이고.
1: 무슨 뭐 아 사이다 말 같아 사이다 말
2: 아내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사이 또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와, 이쯤 되면 농땡이 피는 것도 실력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1: 아, 지금 살겠네, 와.
4: 빨리 와!
1: 간다.
4: 빨리 온나, 혼자 먹는 거 알지? 내 것도 좀 갖고 온나.
1: 절대 내 혼자 안 먹는다! 간다! 잠깐만. 아버지나?
4: 아버님 안 드시겠네.
1: 휴식부장이야. 팔에. 예. 그래.
4: 아, 시원해. 힘들다. 몇 번 날라야 돼, 뭐. 차를 지금. 이것도 내려야 되네.
2: 그 후로도 계속되는 분류 작업.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된 하루가 저뭅니다.

0: 정도 남아 감자 상태를 살피러 왔습니다.
1: 어, 뭐야? 잠겨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이거를 물을 빼야 돼요, 물을.
0: 양파 수확하느라 잠깐 못 온 사이 감자밭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우, 큰일입니다.
1: 어르신, 예. 요, 넌 누구 아십니까?
2: 땅 주인은 모르겠고요. 농사 짓는 분은 요 해평 사양동인데.
1: 누더지 같은 게 파먹는 거 아니 많이 터져. 감자에 뭐 물이 한강이 돼, 한강. 논도 보수를 좀 하라고 좀 전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면 모르 잘 잘못
2: 전혀 논도도 모르고
1: 아
2: 이건 뭐 강가에 가다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
0: 감자밭을 찬찬히 둘러보며 문제가 생긴 곳을 찾습니다.
1: 아 이거 뭐야? 왜 뚫렸어? 아.
3: 이게 중요한 이게 뚫릴 수도 있어요.
1: 두더지밖에 없죠.
3: 논에도 두더지가 있어요?
1: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별의별 희한한 거 다 있어요, 여기. 아,
0: 논둑으로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1: 제 작물이 잠기면은 썩죠, 감자가.
3: 감자에 물 있으면 안 돼요?
1: 예. 물이 차면은 안 됩니다.
0: 급한 대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구멍을 막아놓습니다.
1: 와,
3: 이렇게
1: 뭐 자, 그래서 볶고 내놨는데 아 터지기를 바래야죠.
0: 밭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빨리 물을 빼주지 않으면 썩지 않더라도 저장성이 떨어지는데요. 감자가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1: 아, 여보세요?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 되세요? 혹시 사장님 통화 좀 가능할까요? 남자 사장님. 아, 안 계신다고요? 아, 여보세요?
4: 예.
1: 예, 사장님, 오케이, 짬뽕 사장님 맞으십니까?
4: 예.
1: 사장님, 그, 안녕하십니까. 농산 건호건 대표고요. 작년에 그 양파 좀 팔았었는데, 그, 두,
4: 예?
1: 양파 그때 좀 팔았었는데, 사장님. 좀 이래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4: 많아요.
1: 아, 많이 가져놨어요. 아,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아, 혹시 양파 좀 안 사시죠?
4: 아, 양파
1: 좀 있어요. 아, 예. 밭에서 바로 들어온 거래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일단 먼저 돌려봤습니다. 근데 뭐 몇 군데는 이미 들어온 데가 있다 하네요.
5: 아 들어오나?
1: 아 형님 바쁘십니까 형님?
5: 아 괜찮다.
1: 양파 수확 작업에 수담아 좀 나가지고 했는데 수담아 좀 드리려고.
5: 아 그래.
1: 아 배달하러 가겠다. 아
0: 오건 씨의 영업 방법 중 하나가 포털 사이트에 식당 이름을 검색해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생긴 단골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재분류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판매를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6: 양파 사줄 거 같나?
1: 모르겠다.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사줄 것 같기도 하고.
6: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이
1: 맞지?
0: 전화로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호기롭게 오긴 왔는데 양파가 좀 팔렸으면 좋겠네요.
7: 아이고 예.
1: 어, 안녕하십니까.
7: 전부 농사 됐나 오래?
1: 그래? 이게 순양파인데, 이 순양파는 그냥 이렇게 서비스
7: 한번 주고. 그런 게 안더라 그래.
1: 나 잘 알잖아요. 이거, 야?
7: 야,
1: 네, 얼마나 갖다 드릴까요? 한 100만 갖다 드릴까요?
7: 한 50만만 갖다 재란 말.
1: 50만?
7: 어.
1: 그럼 내 어머니 내 이거 이런다.

0: 남아. 근데 이런 남아, 이거는 이러잖아. 근데 이런 남아에 요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1: 그렇죠. 아무튼 요만해도 상관없고.
0: 그 20kg에 내 어미 그 할게. 내 흔쾌히 해주실게. 예? 네, 2만 원 해드릴게요.
1: 알았어. 숫자마다 이거 집에 많이 있나?
0: 이거 몇 박스 있습니다. 좀 더 드릴까요?
1: 우리 집 갖고 오는 사람.
0: 아, 네, 이거 서비스 좀 드릴게요.
1: 이거 소스 빼도 괜찮고. 그냥 뭐 장작 곱게 썰어갖고 굉장히 상관없더라.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그럼 집에 놔두면 바뀌고.
0: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여기까지 서비스 주고 뭐.
0: 드릴게요.
1: 진짜 농사 잘 짓다.
2: 멋진 거.
1: 새기만큼 잘 짓는 거. 난 몰랐대. 술을 좀 많이 먹고 짐벙짐벙 많이 해요. 근데 많이 하거든.
0: 어머!
1: 이거 말 그러잖아. 그러면 나랑 먼저 좋지.
2: 원래 아시는 분이세요?
1: 네. 우리 아들 후배. 아멘 할 때부터.
0: 오늘 감사합니다.
3: 수고하세요.
1: 네. 없다, 좀 싫어.
4: 양파를 꽤 많이 팔아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5: 주 뭐 했는데 이렇게
0: 이거 그 석쇠 불고기 전국장 두 개. 이거 서비스. 요것만 시켰는데 너 요거로 서비스 줘.
4: 어머나, 물건도 팔아주셨는데 감사하게 서비스까지 주셨습니다. 청국장을 듬뿍 올려 한술 뜹니다.
6: 아, 그동안 집에서 구우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식장에서
0: 구우면
6: 맛있어. 머리 이제 염색 좀 해야 되겠다.
0: 머리를 씻는 게야. 어? 봐라. 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가 신미영이 건미지 건도에 먹이 살릴 수 있을까? 어? 이 양파도 어떻게 금액을 많이 받을까? 이 생각을 무상으로 많이 하다 보면 머리 빨리 쉬는 기라 알겠나? 아?
6: 아?
0: 그래.
6: 염색 좀 해라 이제.
4: 아내는 정말 남편이 고생을 많이 해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생각난 김에 미용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친한 지인이 하는 곳이라 이번엔 수확한 양파도 한 망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0: 아, 바르다.
7: 아이고야, 오빠라 오빠. 좋지? 머리 좀 자르고 염색 좀 해야 되겠다. 씨, 금액은 누가 봐도 촌놈이다. 그다가 머리는 흰 머리가 많아가. 누가 봐도 영감님이고.
0: 본인은 할말 아니거든.
7: 돈을 벌어도 좀 시장도 좀 하고. 응? 염색을 좀 자주 해라, 염색을. 나이 차이가 그래도 우리가 좀 있으니까 보니까 뭐 아무리 내가 누나라 그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꼴통짓을 하는 게. 그래가 뭐 농사 지어라 막 얘기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안 놔두면 오겠든 뭐 뒤늦기라도 해갖고 뭐 자리를 잡았으니까 잘 된 거죠 뭐.
0: 힘들어 뒤지겠는데 나 달려서 산다.
7: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노. 다 힘들지만 우리 때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어쨌든 이 나이에 그만큼 농사 짓는 것도 잘 된 거잖아. 야, 이마 확장하고 인물 난다 그자. 이마 확장을 내가 성기치도 시켜줬거든. 원래 이마가 좁았는데 친한 동생이니까 뭘 걔 오면 전부 다 눕히 갖고 이걸 다 하고
0: 그럴 것 같아.
4: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걸 아니 한 번 올 때 꼼꼼히 해주려고 노력하신다네요.
7: 오만 자, 앉았다 가면 자. 아이고.
4: 귀농을 한 후엔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 많아 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7: 오늘은 사람 되어서 다니도록 하여라. 거울도 좀 보고 그리는 게 좀 다 됐다 하자.
0: 누워있다가 고생했다가 여기 얼마인데? 이거 내 3만에 팔거든. 어?
7: 3만에 파는 거 맞아.
0: 그래, 맞아. 맞아.
7: 이걸 좀 가자고.
0: 그래.
7: 그래. 하던 기술은 하자.
0: 그래.
7: 지금. 감사합니다, 고객님.
0: 네.
7: 이따가 잘 먹을게요.
0: 이따가 그 사무실 놀러와. 다시 상계장 꼭 먹자. 맞아. 나도 밭에 너는 일하러 간대.

0: 형님 와.
1: 형님 와, 뭐 보려고
0: 와. 아, 나. 아, 그럼 이따 가셔도 돼요, 아버지. 아, 안 돼. 아, 수고하세요. 행이야! 행이야! 어디 넘겨? 아, 아십니까?
2: 왔나?
0: 야, 아,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삼겹살 좀 사왔는데. 그래서 상추 행이 좋다며. 그래서 같이 먹읍시다.
2: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더워가지고 막 상추 다 죽었다, 다 죽었어.
0: 그래.
2: 여 봐라, 지금.
0: 개 안네.
2: 안키는 뭐 개 안나. 보고 꽃차하고 여 깻잎 좀 따가면 되겠네.
0: 많이 나 뭐.
2: 그러니까. 뭐 씻을 때 씻어갖고 먹으면 돼.
0: 됐어.
2: 여 꽃차 좀 따가라.
0: 근데 꽃은 안 매운 거 넣으면 돼.
2: 안 매운 거 이쪽에 이거.
0: 요거?
2: 어, 요 매운 거.
0: 요거도?
2: 어.
0: 어?
3: 고추가 아주 싱싱합니다.
0: 행이야. 어? 고마워서 뭐 고추만 먹으랍니까? 고기하고 이 상추도 많은데.
2: 고추 많이 먹잖아, 너.
0: 에이, 형님 고추 많이 먹어.
2: 알았어.
0: 어, 갑시다.
2: 그래.
0: 깻잎 어디 있는 깻잎이야?
2: 저 앞에 있어.
0: 깻잎 좀 넣자. 아, 어디야?
2: 뭐, 집 앞에.
0: 삼겹살 내 준비해놨다, 형이.
3: 고추와 상추를 넉넉히 따들고 농장으로 왔습니다.
2: 빨리 구워라. 배고프다.
0: 오케이.
3: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1: 야, 너 이번에 양파가 너무 잘 됐나?
0: 뭐 네 군데 했는데 잘 된 데는 잘 됐고 뭐 좀 모아야 되는 모아고.
1: 잘 됐는데 나는 왜 수능 와주노? 수능 양파가 이거.
0: 암양파다, 암양파.
1: 아, 그런
0: 거야? 그래.
2: 어디서 고추 올리라.
0: 야, 그래, 알았다.
2: 내 고기 있다. 소스 좀 따가진다.
0: 아이, 이게
2: 상추 생가, 이게 단가, 소가.
1: 괜찮아라.
0: 그래.
2: 아, 내 볼 건데 뭐 주노? 뭐야, 얘가.
1: 대단하네. 아이고, 야야.
2: 준비해 줄게.
1: 뜨거라.
2: 자, 줄까?
0: 어.
1: 또 시달리다 나거든. 나 머리는 괜찮아. 60 여자 같아. 어째?
0: 누나 머리가 잡았네.
2: 이뻐.
1: 예뻐지 차 입고 스프레이 좀 일 좀 하고 와가. 얼굴이 있으라고 느끼지 마. 아이고. 야, 그래도 야 그때 생각하면 맞지. 진짜 니 이제 자리 잡고 하이지.
0: 아이고. 나 자리 잡은 거 안나?
1: 그래 이제 시작이다 마는.
2: 얼마
0: 좀
1: 내래.
2: 응? 얼마
1: 좀 내. 갑시다.
0: 월동
1: 건우구아.
0: 어?
1: 잘 먹고 잘 살아라. 건배.
0: 건배.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3: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후.
4: 네. 와, 바다다.
0: 바다다. 너희 갈매기 잡아볼래? 어?
5: 여기 저기야.
0: 저기 있어?
5: 내꺼.
4: 갈매기가.
0: 어, 아니네. 후.
3: 여름이면 양파 수확으로 바빠 어디 갈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오건 씨 부부는 마음이 좋습니다.
0: 여자!
3: 둘째는 겁이 많습니다.
0: 어? 자, 이 손 잡을게.
3: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0: 니즈야, 바다 오니까 좋지? 니즈 좋아? 양파 넣어.
6: 파보다 맛있다.
0: 양파.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끌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양의 조화, 에? 음양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양반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해야겠네.

진주 남강의 진양호. 지리산과 덕유산 맑은 물을 담은 인공 호수입니다. 그야말로 경남의 젖줄인데요. 진주 남강, 이렇게 입에 착 달라붙는 강 이름이 또 있을까요? 남강가 대숲인데요. 바람마저 시리도록 푸른 곳. 잘 단장된 대숲길을 걸으며 남강의 정취에 흠뻑 빠져봅니다.

이곳은 서부 경남의 중심 진주인데요. 여행 갈 때 내 마음의 보석 상자 하나쯤은 갖고 가게 되지요. 오래 기억하고 싶은 풍경이나 가슴 설레게 했던 이야기를 담아두기 위해서.

0: 해마다 10월이면 진주가 축제로 물드는데요. 바로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남강을 수놓는 각양각색의 유등,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도 시작됐는데요. 왜군의 강 건너기를 막고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던 등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망과 평화를 밝히는 빛이 된 남강 유등, 진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등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1: 안녕, 하모야. 네가 하모구나.
0: 진주의 마스코트 하모인데요. 남강의 수다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주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모. 이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도 성큼 들어왔습니다. 하모를 만나볼 수 있는 전문점에 들렀는데요. 정말로 다양한 하모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1: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이런 거 사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거 하모 칭찬. 하모 어차피 이 진주의 하모는 긍정적인 대답이거든요. 아, 그렇지 라는 하모. 그죠? 잘 어울린다. 이거 살까?
0: 진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서 따온 하모. 그 이름 정말 정겹지요?
1: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모.
0: 남강의 밤에 다시 만난 하모. 밤에 보니 더 깜찍한데요. 하모를 만나면 정답게 인사를 해주세요. 하모야 안녕. 도심 한가운데 마치 오아시스 같은 푸른 공간, 철도문화공원입니다. 이곳은 예전의 진주역인데요. 100년 가까이 진주의 관문이었던 곳이 이제는 철도문화공원이 되어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 진주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옛 진주역은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25년 진주에 처음 기차역이 들어섰습니다. 경전선을 따라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진주의 관문 역할을 해온 옛 진주역. 진주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곳. 이제는 진주철도 100년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현장이 있는데요. 옛 진주역 차량 정비고입니다.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건물. 1925년 진주역과 함께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기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며 진주의 철도 역사를 함께 지켜왔습니다. 이곳 정비고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이 건물은 지금 근대유산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국가등록문화재 202호로 남아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벽돌 건물 쪽에 구멍이 나 있는 자국이 있죠. 저 자국은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을 맞았을 때 7월 2일 날 저희들이 진주가 이렇게 좀 함락이 되었을 때 저 비행기로 이래가지고 총탄을 맞은 자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1: 경량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낸 진주역 차량 정비고 지금은 전시회 등이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철도 문화공원. 지나간 시간 위에 새로운 일상에 더해지는 시민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0: 뒤로는 지리산, 앞으로는 남해 바다를 품은 진주. 덕분에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한 고장이었는데요. 그 물산들이 모여드는 곳, 진주 중앙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역사는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역사가 14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2일과 7일마다 장에서는 5일장이었지만 지금은 매일 문을 여는 상설시장이랍니다.
1: 아, 배추.
0: 제 발길도 저절로 시장으로 향했는데요.
1: 우와, 멋지다. 우와. 아, 이거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2: 예, 예.
1: 어머님이?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셨어요?
2: 한 40년.
1: 여기 기본이 40년이네요. 아이고, 어머니 고우셔라. 아니, 아니. 이거 어머니 다 해서 입으신
2: 예,
1: 거예요?
2: 예, 예.
1: 직접 디자인해서?
2: 아니, 내가 이제 미싱을 못하고 디자인을.
1: 디자인을 다 하셔갖고?
2: 하는 사람은 따로 하고.
1: 우리 어머니 디자이너시구만. 어머, 지금 포인트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초록 포인트가.
2: 아, 그렇습니까?
1: 네.
2: 예.
1: 예,
2: 그렇죠.
1: 어머니 요 시장에 맛있는 맛집이 있더라고요.
2: 예.
1: 혹시 뭐 맛있는 그 볶국집 아세요?
2: 요 하동볶집이
1: 아, 여기
2: 명품 아닙니까? 예.
1: 어머님도 좋아하세요?
2: 예, 최고 명품이잖아. 아,
1: 어떤 맛이에요? 다른 데랑 비교하면 굳이?
2: 아, 어, 시원하고.
1: 시원하고.
2: 시원하고 깔끔하지요.
1: 그리고, 깔끔하고.
2: 예. 그 주인 언니가 그 요리를 엄청 잘하니까.
1: 엄청 잘하니까.
2: 예,
1: 그게. 바로 옆집이라 좋으시겠어요?
2: 예, 좋아요.
1: 그래서
2: 예.
1: 피부가 좋으신가?
2: 아, 그런가? 그런가.
1: 어머니 오늘 장사 많이.
2: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예. 고맙습니다.
0: 여기 40년 경력의 디자이너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집을 찾았습니다.
1: 여기입니다. 그 어머님 아버님께서 추천해 주신 복집인데 그렇게 오래됐다고 소문이 나고 또 맛이도 일품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 70년 전통이래요. 70년. 와. 어, 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아이고, 예,
3: 반갑습니다.
1: 아니, 아이고, 여기가 70년 된 집이에요?
3: 예, 7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1: 어머, 어머님 연세가 그쪽 언저리도 아닌데?
3: 아이고, 아닙니다.
1: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3: 예, 우리 어머니의 어머님, 친정 어머님. 예.
1: 친정 어머니?
3: 예, 예.
0: 복국 잘 아시죠? 애주가뿐만 아니라 미식가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이지요.
1: 아니 근데 그 전에 어머님께서 예. 많은 생선 중에 살짝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3: 예.
1: 근데 왜 복을 하셨을까요?
3: 우리 아버님이 일제강점기 때 네. 일본의 탄광에 그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1: 아이고.
3: 그때 어깨너머로 일본에서 아버지가 배워오셨어요.
1: 아버님이?
3: 예. 그래가지고 어머님하고 같이 이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
1: 그럼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시고
3: 예.
1: 그거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3: 예.
1: 아, 아니 어머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3: 어머님은 자식한테 이게 너무 극한 직업이라 힘들고 한다고 자식한테 시키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0: 짝스럽게 이 계단에서 굴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관절을 너무 많이 다쳐서 제가 이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루어진 가게를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는 것도 너무 좀 아쉽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예.
1: 간호사로 일하다가 49살에 가업을 이어받은 사장님, 벌써 26년 전의 일입니다.
0: 폭우가 그 테토도로도 톡신이라는 아주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우에 있는 내장, 알, 그다음에 눈, 간, 이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독성이 강하고 하니까 삼습포에서 폭우 주면서 다 미리 다 제거를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장이 지금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 제거하고 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 흐르는 물에 항상 2시간씩 담가 놓습니다. 피가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2: 2시간이요?
0: 예, 흐르는 물에서요. 예.
1: 안전하게 손질한 보고를 끓여내는 주현숙 사장님.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0: 보고 자체에 국 끓일 때 전혀 양념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보고 넣고 콩나물하고 그다음에 소금간만 하면은 국물이 아주 담백하고 맑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걸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복국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복국과 함께 내놓는 사장님의 밑반찬입니다. 정성과 손맛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밑반찬. 복국 못지않은 조연입니다. 드디어 냄비 가득 볶국이 나왔습니다.
3: 일단 그릇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0: 밀복, 검은 밀복입니다.
3: 아,
0: 검은 밀복.
3: 어머니 때도 이렇게 예쁜 그릇에 해주셨어요?
0: 예. 옛날에는 이 지금은 이 양은 냄비가 화장 냄비지만은 우리 한 70년 전에 어머님이 하실 때는 이 냄비가 아주 귀하고 비싼 냄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시절에는 이 냄비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장롱에다가 전시를 할 정도의 그런 냄비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자는 그런 냄비로 하지만은 그래도 손님들이 이거
3: 너무
0: 주시면은
3: 좋아요.
0: 굉장히 정스럽고 그렇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3: 이 예쁜 색깔 이건 뭐예요?
0: 이거는 무식초라고 합니다. 무식초.
1: 복국의 풍미를 한층 더하는 또 다른 조연, 바로 무식초인데요.
0: 고운 고춧가루로
1: 잘
0: 이렇게
1: 간
0: 물로다가
1: 무와 식초, 그리고 고춧가루를 잘 섞으면 이렇게 빛깔까지 고운 무식초가 됩니다.
0: 드시면은 국물이 더 시원하고 더 담백한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3: 이거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0: 이것도 일본에서 아버님이 일본에서 배워오신 겁니다. 맛이 완전 달라지죠.
3: 우와. 야, 진짜 깔끔해요. 근데 왜 뜨거운 걸 먹고도 이렇게 시원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올까요? 와, 진짜 이 본연의 맛이네요.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볶국도 먹고 싶은데, 국물 갖고 혹시 살짝 시장할까봐. 자, 배워서. 벌써 맛있어.
0: 그래, 국물도 한번.
3: 이거를 그냥 예쁜 그릇에 담는 것보다 그냥 우리 어머님이 툭 무심하게 떠주신 것 같은 그 느낌이 여기가 식당이 아니라 그냥 엄마 보러 온집 같아요.

0: 그리고 음식 반찬 밑반찬이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반찬 예, 맛이에요.
1: 70년 전으로 우리 엄마 때부터 계속 그대로 반찬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같다 했어요.
0: 예. 엄마 송주를 마시고 싶다.
1: 예,
0: 금창하려나?
1: 예. 아니, 손님들 많이 마십니다.
0: 그쵸?
1: 송주를. 예.
0: 이거 들고 마신가 제 맛이구만요.
1: 약 한 잔 하신 것 같는데.
0: 어머니의 복국에는 예. 이 한 가족의 역사와 진주시 중앙시장의 정과 가득 담겨 있는 진주의 맛을 이 어머님 손으로 예. 전해주시네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0: 죄송한데,
1: 예.
0: 얼른 놓고 또 한번 마셔야 되겠어요.
1: 예.
0: 너무 맛있어서.

0: 남강을 물들이는 수많은 유등들. 이들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전시관인데요. 전시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형형색색의 실크 등. 은은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주의 명품 실크로 만든 등 역시 깊은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1: 일단 우리 진주 유등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 때 왜군이 난강을 건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또 아군에게 군사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전술용으로 또는 성밭 가족에게 안부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수단으로 난강 위에 유등을 띄우게 된 것이 유래됩니다.
0: 볼거리 많은 진주남강 유등전시관. 미디어 아트 앞에 오래오래 서 있었는데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0: 진주 유등의 소재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해마다 새로운 유등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1: 이 작품은 2025년 대상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이 그 해에 대상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여기 보시면 호랑이가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2025년 전 세계를 뒤흔든 애니메이션 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K 대문 헌터스입니다. 그곳에서 해태를 모티브한 더피라는 네, 호랑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승리와 정의를 상징하고 주인공이 싸울 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늘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과 난강의 물결에서 이렇게 논일고 있는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0: 진주의 명품 실크로 만든 실크등 그 아름다움은 이제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데요. 2023년 브라질 전시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을 거쳐 미국과 캐나다,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2: 네, 그래서 이번에 나무로 해가지고
3: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0: 눈으로 보기만 하면 서운하겠죠?
2: 네, 색칠해서 꾸며주시면 되고 네.
0: 이곳에서는 유등 만들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3: 이제 조립을 하나요?
2: 네.
0: 당연히 저도 시도를 해봤지요.
3: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2: 물티슈로 닦으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0: 재료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3: 좋네. 그리고
4: 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제가 만든 등입니다. 와, 그리고 이게 단순히 등을 만든 게 아니라 진주를 여행했던 추억의 시간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항상 이 등을 볼 때마다 진주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주의 유등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추억의 등불이 하나 더 켜졌습니다. 유등의 진심인 진주. 진주의 유등이 단순한 등불을 넘어 예술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문을 연 진주 빈마루인데요. 전통 유등에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새로운 감각을 더해 유등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축제 때만 만나는 유등을 넘어 1년 내내 새로운 빛의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유등을 창작하고 연구하고 전시하는 것은 물론 유등의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0: 이 상태에서 채색을 하고 나면 붓빛이 또 달라져요. 마지막이. 열심히 조형 만들고 조명도 달고 채색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불을 켰을 때 그때의 변화, 그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죠.
1: 하나의 유등이 완성되기까지 작가의 수많은 손길과 고민이 더해지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유등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0: 제가 유등을 만들면서 그냥 단순한 이미지 형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골조를 만들면서도 그 골조하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이런 곡선을 어떻게 살려줄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힘들어도 철 하나 더 붙여보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유등의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완성되고 설치를 하면서도 저는 그래요. 이걸 본 아이들, 부모들, 노인분들 모두 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거 아우 좋은데? 이런 마음, 단순한 한 순간의 마음이라도 좀 잠시 머물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쳐가는 그런 유등이 아닌.
1: 빈마루에서 또 한 분의 작가를 만났습니다. 유등 채색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황종원 작가입니다. 어딘가 낯익은 모습인데요. 누구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2: 난 옛날에 이렇게 했지 하면서 열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 상입니다. LED를 쭉 연결해가지고 열을 날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채색 단계인데 눈하고 입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면 그림이 완전히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연날리기를 유등으로 만들고 있었네요. 어린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유등은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유등에 새로운 작품을 더하고 있는 황종원 작가.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2: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전공은 비록 건축을 했지만은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지금까지 일해왔는데요. 마음 한편으로는 늘 미술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어갖고 유등을 만나면서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낮에는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퇴근하면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마련해준 공방으로 출근해가지고 유등 만드는 작업을 말 그대로 이제 낮에는 소장, 밤에는 작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사람들의 열정이 더해지면서 진주의 유등은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새로운 상상력이 만나 진주 유등

등은 또 하나의 문화와 예술로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곧 이 빛은 진주의 또 다른 자랑이 되겠지요.

0: 여기 빛을 머금은 아름다운 천이 있습니다. 어디 빛뿐일까요? 진지의 시간까지 품은 천. 명품 중의 명품 진주 실크입니다. 실크는 누에고치 실로 만들지요. 예로부터 진주 인근에서는 누에치기가 활발했는데요. 덕분에 진주는 우리나라 실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급 옷감으로 사랑받아온 진주 실크. 1920년대부터 실크는 진주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한때 전국 실크의 80%가 진주에서 생산될 정도였다니까요. 그야말로 지역 경제의 큰 기둥이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여러 업체들이 진주 실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려한 곡선의 이 건축물, 진주 실크 박물관입니다.
1: 실크 하면은 떠오르는 자랑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진주 실크. 진주는요, 세계 5대 실크 명산지 중에 한 곳입니다. 과연 어떤 역사와 미래를 모색하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0: 2025년 11월 개관한 진주 실크 박물관. 들어서자마자 아름다운 실크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옷감에서 패션으로, 전통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진주 실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부터 전통의 한복까지 모두 진주 실크입니다.
2: 일단 진주의 기후가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누에가 가장 자라기 좋고 또 누에꽃을 생산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의 대표로 진주 실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주의 실크 공장 단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실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 덕분에 그 전국의 실크 생산량의 80%를 진주에서 담당하게 되었어요.
0: 누에고치에서 시작된 한 가닥의 실. 그 얇은 실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아름다운 비단으로 태어났습니다. 실이 되고 천이 되고.
1: 너무 예쁘다. 막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저고리에 이런 치마 색깔을 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0: 색과 무늬를 입으면서 진주 실크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옷을 넘어 생활 속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크 화장품부터 실크를 활용한 이색적인 먹거리까지 진주 실크의 쓰임새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3: 이상한 코사지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4: 그렇죠. 그 느낌도 좀 온단이 다르잖아요. 주는 느낌이.
0: 실크 박물관에서도 실크 체험이 가능합니다.
4: 누에고치
1: 하나 하면서 사실 우리 진주
0: 이미 알고들 계시지요. 제 손재주가 시원찮은 것을요.
4: 키링에
3: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0: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1: 짜잔.

0: 좋습니다. 진주시의 시화인 석류꽃을 이렇게 진주 실크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구슬 색깔을 이렇게 꿰어서 가방에 달수 있는 키링이 됐습니다. 네. 진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이 있지요. 항상 그 특별한 육수에 쫄깃쫄깃한 면발의 풍성한 고명 아시죠? 진주 냉면 그 맛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진주 역시 미식의 도시, 그 대표 음식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진주 냉면입니다. 아니, 진주냉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신 거잖아요.
1: 아무래도 백년가게라는 타이틀을 받다 보니까는
0: 왜?
1: 진주냉면 하면 송기은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0: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 저희들이 1992년도 개업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원래가 진주가 터전이셨어요?
1: 여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이제 냉면을 이제 배우게 된 계기는
0: 네.
1: 학교를 부산에서 이제 전문대학을 다닐 거라고 갔는데 그 시절에 어려워서 그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하는 곳을 찾다가 공교롭게도 냉면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0: 아, 그래요? 이렇게 냉면과 인연을 맺은 사장님. 결혼 후 부산에서 5년 정도 냉면집을 운영하다 고향 진주로 돌아와 지금까지 냉면집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사장님의 냉면, 특히 육수가 인기 높다는데요. 쇠고기 육수와 해물 육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골과 소고기를 푹 끓인 육수. 그리고 각종 해산물로 끓이는 육수는 각종 약재로 비린 맛을 확실히 잡는다고 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사장님만의 비법 육수. 웃지 못할 일도 겪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여기저기서 비법을 막 소개해달라, 알려달라,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것
1: 97년도 그 시절에
0: 같아요. 네.
1: 육수를 도난당했어요.
0: 육수를 훔쳐가요?
1: 통째로.
0: 어머.
1: 주방 안에, 이제 그때는 육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방 밖에 육수통을 크게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0: 통째로.
1: 육수 이제 확인을 해야 파니까 이러니까 한 방울도 없더라고요. 그래가 그 주변에 이제 112 신고를 했더니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그럼 한번 찾아보겠다 하면서 뭐 이거 지문 채취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오시고 했는데 결국에 못 찾게 됐죠.
0: 아니, 찾더라도 그 훔쳐간 육수는 이미 뱃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할 수도 없고. 아니, 근데 그거를 가져간다고 해서 비법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1: 그래, 제 생각에는,
0: 네.
1: 와,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육수를 훔쳐가서 연구할 정도가 됐나.
0: 실력을 인정받는
1: 예,
0: 거잖아요.
1: 그래서, 아, 이거는 꾹 참고, 무조건 하면 뭔가, 끝이 나겠다. 참고 한 세월이 4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0: 와. 사장님 냉면의 또 하나의 특징, 바로 반죽이라고 합니다.
2: 조금만 더 줘라.
0: 얼핏 보기엔 평범한 메밀 반죽 같은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1: 진주냉면 중에서 독특하게 볶음 메밀을 사용합니다. 메밀을 볶아서 빻아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일반적인 냉...

0: 냉면들은 그냥 껍질만 탈피하여 생메밀을 쓰는데 우리는 볶음 메밀을 쓰는 게 특징이죠. 나중에 볶음 메밀을 사용하면 쫄깃함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두 번째는 고소함이 엄청나게 면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1: 볶은 메밀로 만든 면발. 잘 익힌 다음 재빨리 찬물로 헹궈줍니다. 여기에 도둑까지 맞았던 사장님의 비법 육수를 더하면 그만의 냉면이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진주냉면의 또 하나의 특징, 예, 바로 이 육전입니다. 이 고기전을 더해야 비로소 진주냉면이 완성됩니다.
0: 진주냉면이 평양식, 함흥식은 이북에 피난 오신 분들이 주로 한국에 정착하면서 만들었죠. 그런데 진주냉면은 조선시대 순조왕이 드셨다고 조선실록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음식 중에 하나이죠.
1: 푸짐하고 고소한 육전과 시원한 냉면의 조화, 이것이 진주냉면의 진면목입니다.
2: 이렇게 먹어야 좀 맛이 느껴진 것 같아요.
1: 참 오래 기다렸네요. 일단 육수 맛부터.
2: 와, 분명히 보이게.
1: 다음은 면.
2: 우와, 면발이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0: 너무 특이하죠.
2: 육전 잘라야죠. 근데 진주는 왜 이렇게 냉면에 육전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0: 조선 실록에
2: 네.
0: 이제 육전을 냉면에 넣어서
2: 그때부터
0: 사용했다는 것이
2: 나와 있어요. 네,
0: 있으니까는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드시면 면 종류가
2: 금방
0: 배가 빨리 꺼지잖아. 예, 그 아마 조상님들 지혜인 것 같아. 포만감을 위해서 고기를 넣지 않았나. 같이 드시면 이거 뭐지?
2: 이거 뭐지?
0: 예, 아무 드시고 내일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2: 우와, 이거 뭐지? 진짜 이 말이 나오는데 시원함과 뜨거움과 이렇게 경계가 아니라 막 섞여가지고 뭐가 냉면 면발인지 알 수가 없네요. 와, 진짜 맛있네요.
1: 이 한 그릇의 냉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겠지요. 누가 뭐래도 여행은 쉼표잖아요. 진주 남강은 아주 큰 쉼표입니다. 아예 그 쉼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제가 탄 배, 남강을 누비는 김시민호입니다.
2: 와, 제 뒤로 보이시는 저 성이 바로 역사의 현장인 진주성입니다. 고려 때 건립된 성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시민 장군, 그리고 적장을 끌어안고 순국했던 의기 논계도 진주성의 인물입니다. 지금 이 남강을 배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논계가 적장을 끌어안고 순국했던 의암입니다. 저 뒤에
1: 강 위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0: 네, 이곳이 그 유명한 진주성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두 차례 큰 전투가 벌어졌지요. 그중 1592년 임진년에는 김시민 장군이 진주대첩을 거둔 곳입니다.
1: 진주성은 고려 말 이후 왜구들의 출몰이 굉장히 잦아져요. 그러다가 1592년에 1차 진주성 전투가 일어났고 1593년에 계산년에 2차 전투가 일어난 아주 피비린내 나고 끔찍한 살육이 자행되었던 전쟁터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진주성은 결코 빼앗지를 못해요. 누구냐? 김시민 장군 때문에 김시민 장군의 지략과 그 다음에 천혜의 이런 난공불락의 자연의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일본군들이 쉽게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수성한 유일한 성이 이 진주성의 일화예요.
0: 그 역사의 언덕 위에 높이 앉은 누각, 바로 축성루인데요. 예로부터 진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누각으로 사랑받아온 축성루. 6.25 전쟁 때 모두 불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둥 사이로 불어오는 남강 바람 참 시원했습니다. 축성루를 찾은 이 초롱한 아이들 역사를 만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겠지요.
2: 풍년이 어떤 사람은 풍년처럼 생겼다 해서 안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0: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정신을 만납니다. 의기사, 논계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1: 여기가 의기사입니다. 의로운 기생을 모신 사당이다 해서 의기사인데요. 논계가 죽은 지가 1593년에 돌아가셨는데 의기사가 만들어진 것은 1740년경입니다. 영조 임금 때 와서야 논계의 죽음을 아주 충절의 여인이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마땅히 사당을 내려야 될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0: 높고 의로운 정신을 기리는 이곳.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논계의 노푸른 충원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논계는 남강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계가 섰던 의암을 보며 그 의로운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3: 저는 오늘 진주에 와서 많은 보석을 만났습니다. 역사 속의 의로운 마음, 남강을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 옛 전통을 지켜온 예술과 맛, 그리고 찾는 이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이 모든 마음을 모아 모아 보석 상자에 담고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진주였습니다.
4: 기산영수별건곤 소부허윤노르고 척벽강주야왕르 소자첨도노르고

0: 둘이 편시 춘낸들어 이게 헛송 헐끈아 잔말을 마르고 일러라.
1: 가을과 가을 밤이 더욱 아름다운 축제의 진주. 그 위에 새로운 빛을 더하고 진주 비단의 전통과 멋을 더하는 곳. 무엇보다 이들을 품고 지키는 이들이 아름다운 곳 진주입니다.

0: 정가는 그 길고 유장한 노래 안에 저희가 호흡하는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다 담겨있는 노래예요.
1: 발을 정자를 쓰는 노래인 만큼 소리 본연 그대로 집중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저희 정가의 창법은 한 단어에 한 음절을 길게 긴 호흡과 하나의 음정으로 쭉 뻗어 부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이제 청살리 하면

이렇게 이 세 글자 속에 두 가지의 음과 또 떠는 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저 시대 때 한국 음악 국악을 했으면 이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시간이 좀 남거나 혹은 여유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다른 예술 활동을 하시는들의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는 전시물이나 공연을 보고 또 새로운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 표현의 폭을 넓

번갈아가 고요한 소리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해서 더욱 깊숙하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본질은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많은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들이 날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힘든 날에 생각나고 또 힘든 날에 위로가 되는 목소리. 저는 기억에 남는 노래보다는 마음에 남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 금교류회 이사이기도 하고 국민대학교 교수인 김희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93년에 국립국악원 우면당 바로 이 자리에서 개최되었던 동아시아 금음악연주회 그리고 학술발표회를 시작으로 아시아 금교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교육자로서 아시아 금음악의 특히 가야금과 거문고 음악의 발전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아시아 지역의 유사 악기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화 또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결성되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간 아시아 금교류회는 매 공연마다 위촉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가야금곡과 거문고곡을 세상에 선보여 왔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시대의 동시대 음악을 만드는데 아시아 금교류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어온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또 특별히 나머지 네 번 지금 우리가 들으신 곡 이외에 다른 나무 뒤에 하는 모든 곡들을 위촉 초연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촉 초연을 하나 초연의 작곡가들은 당대의 젊은 작곡가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야금과 거문고 음악의 미래를 보려면 아마 오늘 위촉 작품들을 통해서 짐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앞서서 양희윤 작곡의 4대의 25연 가야금을 위한 그리고 이어서 중주곡 지천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자도 무대에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교육과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심밥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 임금님이 맛있는 거 있다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임금님은 털끝은 안 보이는데 어디를 가셨을꼬?
1: 역시 주구나.
0: 임금님이 찾아온 곳은 천안에서 유명하다는 호두과자? 자글자글한 호두 모양의 달콤한 파당금이 듬뿍! 고소한 호두가 일품이지! 임금님, 오늘 호두과자 드시러 오셨나요?
2: 맛있겠구나!
3: 네, 안녕하세요. 저 말차 호두과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4: 말차 호두과자?
3: 네네.
4: 만원 전체?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우리 임금님 신나셨다.
3: 자. 이게 뭔지 알겠나?
5: 안녕하세요, 임금님.
3: 예, 네, 피디 아빠. 자, 요게.
5: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안 계셔가지고. 어디서 땡땡이 치고 계신 줄 알고.
3: 아니, 사람이 땡땡이라니. 이게 임금한테 내가 저 우리 촬영팀들 내가 저 수고한다고 말이야. 어? 내가 뭘 사온 줄 알아? 우리 저 이게 천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 짜잔.
5: 색깔이
3: 특이하지. 그냥 호두 과자가 아니라 말차 호두 과자라네. 말차 호두 과자. 먼저 먹어봐. 이야. 근데 그냥 호두 과자가 조금 달다 싶은 분들은 요 말차 맛이 있어가지고 이 단맛을 조금 눌러주는 느낌이네. 응. 자, 하나 주시오. 자, 하나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드시고. 자, 사이좋게 나눠 먹자. 야,

0: 나머지는 다 내 거.
1: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2: 아이, 그럼.
1: 생각보다 인자하시네요.
2: 생각보다 인자하다니. 내가 저 하늘, 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내가 얼마나 인자한 왕인데. 그러니까 저, 어? 나를 좀 앞으로 좀 인자한 왕이라고 좀 꿈을 좀 내달라고. 어? 아유, 하나 먹어보자.
3: 임금님, 여기서 호두 과자만 드실 건가요?
2: 왜? 먹었잖아, 호두 과자. 오늘 여기 이제 천안의 명물 호두 과자 끝이라고 할 줄 알으셨죠? 끝이 아니고 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야 천안을 어?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호두국. 호두국에 와야만 이 맛있다 호두 과자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호두국의 명물이 또 하나 있다네. 뭔지 궁금하지?
1: 네.
2: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봅시다. 자, 날 따라오시게. 자, 갑시다.
3: 한 번 가보자. 아,
2: 얼마나 맛있다고요?
4: 얼쑤?
3: 천안이야 요즘 말로 호두국이라. 임금님 따라 호두국의 맛있는 한상을 찾아 가보자.
2: 오, 참이 족발이다.
3: 주막 느낌 물씬 나는 이곳은 족발집? 임금님, 천안의 유명한 먹거리가 족발인가요?
2: 어디 보자. 아, 호마 족발에다가 보통 족발 하나 시키고 양념 족발 하나 시키고 아마 그렇게만 시키면 좀 아쉽잖아. 오, 오 생맛 막국을 하나 같이 시키면 되겠구만. 얼거니. 오케이, 그렇게 시키자. 자, 사장님.
5: 네.
2: 예,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5: 네.
2: 예.
5: 네.
2: 그나저나 이게 호마 족발이라고 호마는 뭐예요?
5: 저희가 천안 광덕 호두하고 마늘을 넣어서 족발을 삶았어요. 그래서 호마 족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2: 아 호두 마늘. 네. 아 저는 그래서 호마 그래서 호마 너 정말 족발 맛있게 먹어라 이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호마 족발 하나. 네. 일반 족발이죠, 그게?
5: 네.
2: 그다음에 양념 족발 하나.
5: 네, 알겠습니다.
2: 그리고 쟁반 막국수. 네. 아쉽잖아요. 막국수 먹어야죠.
5: 네, 물론이죠. 네,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2: 예.
1: 네. 임금님,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기 천안을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2: 그렇죠, 호두국.
1: 네, 천안은 그럼 옛날부터 호두로 유명했나요?
2: 아, 그럼 천안은 아주 옛날부터 호두로 유명했지. 왜 유명했느냐? 천안이 처음으로 이 호두나무가 심어진 곳이다.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호두나무가 처음 심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호두나무의 시베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고려시대 1290년에 충혈왕 16년에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호두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심었다는 게 그게 유래라네. 지금도 광덕사에 가면 이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네. 아, 사장님.
5: 안녕하세요.
2: 실례합니다.
5: 네네.
2: 우와. 아, 제가 호마 족발
5: 네.
2: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와봤거든요.
5: 네네.
2: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요.
5: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한약재하고 천안에서만 나오는 광덕 호두로
2: 네.
5: 그 소량을 넣어서 쌌다 보니까 그 족발에서 올라오는 구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잡았어요.
2: 그 이제 족발 삶을 때 쓰는 그 육수라 그래야 되나요?
5: 네네.
2: 거기에
5: 네.
2: 그때 호두가 들어간
5: 네네.
2: 거예요?
5: 네, 아예 처음에 삶을 때 들어간
2: 거예요. 아, 그럼 그 호두에가 고소하고 깊은 맛이
5: 네, 딱 나는
2: 거겠네요?
5: 또 천안 호두가 훨씬
2: 그럼요, 그럼요.
5: 맛있고 고소하고 향도 좋아요.
2: 한번 지금 네. 이게 뭔가요, 그러면?
5: 지금 씨육수예요, 저희 족발 씨육수.
2: 씨육수? 아니, 그 족발은 씨육수가 중요하잖아요.
5: 네, 맞아요. 저희 이것 때문에도 1년 365일 끓여야 돼요.
2: 아.
5: 와. 한번 맛좀보시겠어요?
2: 이거 맛 볼 수 있나요?
5: 네네. 이렇게 해서?
2: 네. 와, 잠깐만. 와, 은은하게 호두 향이 곧 네. 나네요.
5: 네.
2: 우와, 맛있다. 야, 그 족발을 그 삶을 때 하는 고기에
5: 네.
2: 어떻게 호두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죠?
5: 이게 장시간 삶아서 나오다 보니까
2: 네.
5: 그 맛이나 향이 깊게 배어들어가더라고요. 네.
2: 이제 광덕사 호두를 쓰시는 거잖아요. 광덕 호두. 호두를 써보시니까

0: 보통의 시육수 하시는 거랑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이제 좀 더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잡다 보니까 호두가 워낙에 혈액계산이나 이제 심혈관에도 좋다고 생각을 네. 해서 이제 지역이 또 천안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0: 천안산 호두만 쓰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100% 천안산 호두만.
1: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0: 어, 저, 여기 있나요?
1: 네네. 어이씨구! 오!
0: 어, 이거 손질을 해놓으신 거네?
1: 네네네. 오!
0: 저는 까서 먹으라고 그랬지 알고 자, 하나 먹어보세요. 아우 맛있다. 아 진짜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진짜 아우 참 좀 더 먹어도 되죠?
1: 네네 그럼.
0: 정말 그 찐득하고 꾸덕한 그런 게 전혀 없고 네네네. 그러면서도 고소한 그. 그 호두 본연의 맛이 딱 느껴지네요.
1: 저희가 아. 이제 삶기 전에 통으로 넣기보다는 좀 네. 잘게 이렇게 잘라서 넣어야 더 빨리 우러나오고
0: 네, 빨리 우러나게. 네,
1: 그래서 잘라서 넣어요.
0: 아, 그렇군요.
2: 선생님, 그만 드세요.
0: 너무 뭐라 그러는지 맛있단 말이에요. 저 그러면은 가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네. 맛있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1: 네,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전 발리또! 오직 천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호마족발! 등장이요! 호두와 마늘을 넣은 시육수에다 진득하게 삶아내어 느끼한 맛은 덜고 담백함과 고소함이 더해졌다네. 하루 치약만큼만 삶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썰어내어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비법이라는데 거기에 양념족발까지? 아이고, 군침이 넘어간다. 호두와 마늘이 든 시육수에 푹 삶은 족발. 탱글함과 윤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이것은 그 족발에 양념까지 더했으렸다. 양념의 색부터 영롱한 것이. 아이고, 임금님, 어서 좀 드셔보소. 아이고, 나는 경기증 나서 쓰러지네.
0: 우와, 이야, 벌써 푸짐한 족발 한 상을 보니까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는구나. 어, 잠깐만.
2: 배 부르시나요? 배 부르세요?
0: 말이 그렇다는, 이 쌀, 어, 유머, 이거 코드가 나랑 안 맞네. 어? 자, 일단은 그대로 본연의 맛을 한번 즐겨봐. 오, 젤라틴이 부들부들해. 우와. 야, 이거 젤라틴이 엄청 부드럽다. 아우, 야, 이거 색깔은 되게 다른 족발보다 연한데 짭조름한 맛이 딱 나네. 잠깐만, 아까 간장을 왜 말았습니까? 따서 먹어라 그러시지? 자,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깻잎을 잎을 싹 놓고 무말랭이, 칼칼한 무말랭이를 넣고 새우젓만 살짝 찍어서 마늘 하나 살짝 얹고 고추도 살짝 얹고 이야, 참으로 영롱하구나. 떨어지면 안 돼. 고소함과 칼칼함과 깻잎향의 짭조름함과 많이 좋지만 깻잎만 한번 먼저 드릴까? 야, 이 깻잎향이 깻잎향 국물이 쫙 입으로 팔려들어가니까 맛이 개운한 게 족발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은데 이야 이번엔 고추만 살짝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4: 족발을 보쌈에 간다. 아.
0: 호두와 마늘로 시육수에서 이렇게 끓여서 그렇게 만들어 그런가 훨씬 고소한 맛이 오네. 짜지도 않고 짜지 않는데 고소함이 강해서 간이 부족한 느낌이 없어요.

0: 야, 나는 족발 입맛으로 먹거든. 아, 부드럽다. 아, 피디님은 족발 그러면 어느 동네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1: 장충동.
0: 장충동도 맛있죠. 그리고 최근 한 2, 30년 사이에 했던 게 성수동 쪽 맛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강동구 천호동 출신인데 천호동도 맛있어요. 근데 이 족발은 그 아이들과 다르게 짠맛이 약해. 그러니까 짠 느낌이 별로 없어. 마늘과 호두로 그 나머지 간을 딱 잡아놔서 입안에 충분히 간이 싹 배어든 느낌이 들면서 먹을 물리지 않네. 느끼함도 하나도 없고. 잠깐만. 너 살 좀 뜯어야 되는데.
1: 이렇게
0: 응?
1: 큰뼈 뜯으시나요?
0: 내가 모르겠다. 원래 고기는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게 반동이야. 고기 요런데 붙어있는 살. 나도 오늘 왕이 아니다. 나는 오늘 왕이 아니다. 맛있구나. 자, 그럼 어디 보자. 무말랭이를 칼한 맛이라고. 아우, 깨도 부러졌네. 오, 아삭해. 칼칼한. 오, 제법 매운데. 매울 때는 물김치를. 아, 동치미. 이제 양념 족발도 한번 먹읍시다. 우와, 가루랑 깨랑 마늘이랑 잔뜩 뿌려놨네. 어? 와, 진짜 맛있겠다. 단단단단. 어, 호두 씹힌다. 완벽 호두가 씹히는구나. 참으로 맛있구나.
1: 양념 족발은 매콤한 거 아니야?
0: 아, 매콤한 맛이 아예 없진 않은데 약간 간장 베이스 쪽에 가까워요. 어, 근데 단짠단짠하면서 끝에 살짝 매콤한 맛이다. 야, 좋은데요? 잠깐만, 얘는 이거랑 먹어야죠? 응? 양파를 쫙 얹어가지고. 아, 야, 이거 그냥 그림이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1: 맛있어.
0: 야, 여기 마늘향이랑 이게 나면서 무말랭이의 칼칼한 맛이 나니까 이게 밥 생각이 살짝 나는데 밥을 좀 달라고 그럴까?
2: 사장님.
3: 네.
0: 혹시 공깃밥 있나요?
3: 네네.
0: 오, 예. 공깃밥 하나.
3: 네, 알겠습니다.
0: 야, 맛있는 건 먹으면 참을성이 탄수화물을 이기고. 자, 다 감사합니다. 이제 먹어봅시다. 일단은 내가 너무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은 거 1탄. 여기에 밥이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다. 아, 어떡해. 와, 자, 들어갑니다.
2: 뭐야? 밥이 좋아하니까 완성이다.
0: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족발 맛이야. 나야 되니까. 자,
2: 얘는 마늘 고추가 필요가 없네. 응? 얘 자체에 맛이 너무 풍미가 많아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얘 딱 밥 딱. 와, 이게
0: 무슨 맛일지

0: 소주와 마늘. 와, 그냥 호마 덮밥이다, 호마 덮밥. 아유, 먹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위에 호두 마늘 이거랑 양념만 따로 받아가지고 내가 덮밥집을 하나 차리면
1: 어이!
0: 좀 괜찮나?
2: 응? 보통 사람은 집에 싸서 먹고 싶다 생각을 하지 팔 생각은 하진 않는데.
0: 집에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좀 갖다 주고 싶다. 남을지 모르겠다. 내가 미안해.
3: 많이 들었어, 오다카.
0: 약간 요런 기분이랄까?
2: 그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셔서 50개 오신 건 아니죠?
0: 아까 그 반응이 그게 뭔가? 어? 나름 요즘 최대원이 하도 이제 힙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소다팝 딱 노래까지
3: 마일리드 소다팝 오오오
0: 이게 다 했는데 뭐 그걸 못 봤나?
2: 아니요 봤는데 전혀 똑같지가 않아서
0: 뭐 똑같지가 않아 그 저 테니스 경기 때 조코비치도 그 했잖아
2: 나중에 모니터 해보시죠
0: 진짜? 그 말이야 편집 좀 잘해주시게 PD 양반
3: 많이 들었어, 오다카.
0: 아유, 즐겁다. 근데 이쯤 되면은 뭐 궁금한 거 없나?
2: 이제 분량을 알아서 챙기시려고.
0: 그러니까 뭐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호두의 속살은 쭈그러지고 겹친 것이 배의 형체를 닮았다 하여 그것이 배를 수렴하여 폐기로 호흡이 가쁜 것을 치료한다라고 적혀있다. 폐기능을 돕고 그리고 천식과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호두는 신장을 보호하고 요통을 개선하고 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로도 유명하다네. 그리고 말이야. 현대에 들어서는 호두를 혈관 건강 지킴이라고 부른다네. 호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같은 것들을 예방해준다고 하네. 그러니 호두를 많이 드시되 절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4: 참고로 옛부터 족발에는 막국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국룰이라. 잘치되어 시원한 면발에 매콤 새콤 양념을 더하고 정성 가득 살살 비벼주고 신선한 채소까지 듬뿍 거기에 화룡점정 호두까지 넉넉히 얹어주면 참으로 푸짐하도다. 생밥 막국수 완성이요.
0: 호두국의 생밥 막국수는 호두가 듬뿍 뿌려져 있네. 보이십니까 이거? 이런 맛이 좋아. 비비겠습니다. 잭만 막수로 무너지 맞다. 잠깐만. 이게 막 비벼서 착 먹어야지. 쫄깃한 면발에 매콤 새콤한 이 양념에 중간중간 호두를 씹혀 아삭아삭 육삼 막국수 족발과 막국수를 함께 즐기는 아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얼른 맛있겠어요. 생각해봐. 식구구나. 와, 이거 막국수랑 족발 이렇게 잘 어울리네. 호마 족발도 맛있고, 양념 족발도 맛있고.

0: 와 족발이 흥흥 전하니 좋구나 흥.
1: 아이고 잘 먹었네. 이야, 네? 내 이 호두국 백성들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어. 어디서 오죽을 끓이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2: 아우, 너무 맛있잖아.
1: 오늘도 한상 푸짐하게 잘 먹었구나.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수의 연의자들이 처음부터 연의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들이 가진 메시지들이 계속 현대인들에게도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전통 연의가 어쨌든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관객들도 그런 부분을 애써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이런 관객들에게 더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재료가 없어서 그렇지.
1: 이마바지랑 해서 딱 깨끗. 사실 옷 다른 것보다도 그 메모세만 잘 돼도 네. 옷이 나쁜 옷은 안.
2: 싼 거 되게 많아요. 저기 저 저기 이쪽.
1: 실 그 주문하면 안 돼?
3: 그 한번 물어 이쪽에 있잖아.
1: 정사자 털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갈색이나 뭐 붉은 사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 색이 오광색이 합쳐져 있는 합사 형태로 돼 있어요.

함경남도 북청에서 전해지는 민속 노름의 한 종류이고요. 이제 북청 사자가 등장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네, 나쁜 액을 막고 좋은 그런 기운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춤을 추는 그런

북충사자는 뭐가 매력이 있길래 사자춤이라고 하는 게 메인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였거든요. 그때 처음 한번 딱 들어가서 탈을 써보고 아 이거 독특한 게 있다 라고 느꼈던 게 북충사자는 이제 유일하게 입이 움직여요. 턱이. 턱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극적인 표현이 훨씬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팔을 쓰고 무언가 본인이 표출할 수 없었던 그런 다른 존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탈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좀 다른 이면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청사전용 이렇게 좌우 상하로 이렇게 갈기를 날리는 모래기 춤이 제일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바탕으로 다리는 이제 여러 탈춤 동작들을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면이점 추리는 창작 집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수지왕이라고 하는 사자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팀이 하나 있고, 또 최근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만든 그런 음악팀이 또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한점 하실란가?
2: 음악적인 생각이 좀 되게 독특해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3: 그냥 순서만 외워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이제 좀 그 안에서 메시지를 조금 더 투영을 시키고 그런 거를 좀 몸동작으로 표현을 좀 하자 이런

네, 오늘 정각회와 함께하는 탈춤은 탈춤 공연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연진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0: 춤이 그냥 옛것에서 전에 내려오는 옛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 시대 사람들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거 음악.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탈춤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
1: 네. 봐라. 앞으로 3보 나아가면 목소리 할 땐 저 음만 할게요. 목소리도 다르고 이렇게 춤 사이도 다르다고 하면서 뒤로 오십니다.

춤의 각 과장들을 조금 더 음악적인 부분으로 함축을 시키고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지는 그 안무 같은 것들을 새롭게 연출하면서 조금 기존의 탈춤들이 조금 연극적으로 설명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좀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성광대의 그런 기본 문화

이런 배역춤을 배워도 계속 까먹기도 하고 이런데 1년 내내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학습도 되면서 저 역시 사자춤에 접목도 해보면서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굉장히 저에겐 약이 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0: 제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거 봐줄 수 없이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힘든 것 같아. 맞아.
1: 이게 또 연극으로 그러니까. 다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0: 네, 일단 탈춤은 다 힘들구나. 열심히 이 사자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탈춤, 다양한 탈춤들이 있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잘 하지 않는 그런 탈춤을 더 찾아가는 그런 훌륭한 후배입니다.

좀 괴짜 같은 예술가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향후에는 물론 예술가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이지만 지금은 거기에 괴짜라는 말이 붙으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매체에 갇히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항상 핵심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그 뒤에 매체들이 좀 뒤따르면은 정말 영광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삼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인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0: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난 멋없는 거 안 해.
1: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0: 멋없는 거 하지 마.

0: 영재 하늠의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채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하늠회는 크라운 헤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하늠 영재들 및 하늠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시구!
1: 어이시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 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유초신지곡 중 타령입니다. 유초신지곡의 한 악장인 타령은 조선시대 궁중연향에서 연주되던 궁중기악곡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입니다. 반복적인 선율과 안정감 있는 장단이 특징이며 궁중음악 특유의 품격과 화려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시구
1: 좋다.

두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 내에서도 조상이 바뀌는 등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농연과 장식음이 많습니다. 상금연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산조에서 볼 수 없는 국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부대는 하동 정제재단 친구들의 아방모입니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향악 정제의 하나로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치며 대모하는 춤입니다. 아박은 상아로 여섯 쪽을 만들어 사슴 가죽으로 꿰고 오색 매듭을 늘어뜨려 아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허동 정제 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부대는 한예준 오빠의 김해구류 아쟁산조입니다. 김해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 산류 가야금산조의 가락을 기반으로 하되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 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합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오빠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주 어린 친구의 금강산 타령 노래가락입니다. 금강산 타령은 금강산의 절경을 담은 노래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입니다. 경기 12작가와 비슷하지만 민요와 잡가의 중간 형태의 음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가락은

서울 경기 지역 곳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무가가 전문 음악인들에게 의해 통속화된 민요입니다. 그럼 주 아린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궁중 건무입니다. 궁중 건무는 전통 검을 들고 추는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 무용이며 절제된 춤사위와 품격 있는 움직임 속에 강인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의상과 장구한 대형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전통 음악의 선율에 맞춰 펼쳐지는 궁중 건무는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무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동학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동학 장단을 동시대작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동학 장단으로 연주합니다. 중부동학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동학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무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무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0: 왔어.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대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욱 백수 질궁궁아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적의 안선들 일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가니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가니 없고 보면 위다려 덜나오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문응원호 신수병즉 기불능 정오고 간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얼른 전기로 삼겹살 더니 고놈이면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밭촌에 배다 꼭꼭 싸서는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 상계수 나무 누르진 삼삼가지 끝끝거리 잡아 매워 봉하유수복에 변해 탁주가루

0: 자리로 흘러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엄난히 띠가 어찌 관을 내고 누리고 임을 초립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0: 없어서 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는 또 하고 대왕 목체에는 희돌이 번쩍 번쩍 서대몸에 난 털이오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로도 오전 까마귀 쓸게 있고 고흡 까마귀 쓸게 없기로 인생만 못 지금 조수가 한 가지라 빵빵하게 답답지
1: 내거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0: 예, 있지요.
1: 어디 보자.
0: 자.

马三步，棒，英勇素出马。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1375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0: 안녕하십니까. 멋진 무대를 열어주신 서울 소리의 보존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마련한 예인열전 김옥신 무대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김옥심 소리에 매료가 돼서 레코드 음반에서 CD로 넘어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김옥심 소리가 CD에는 단 한 장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제가 CD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하늘이 내린 소리 김옥심 경기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음반을 만든 인연으로 오늘 여기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라면 정말 까마득하지요. 1925년 을축년은 우리 역사에서 꽤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바로 두 달 동안에 큰 홍수가 네 번을 났던, 정말 국군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서울의 지형이 바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925년 김애희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김애희는 바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경기민요의 명창 김옥심입니다. 저 같은 고음반 수집가들에게는 김옥심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설레는 세 글자입니다. 그만큼 김옥심 명창의 소리와 음반이 우리 소리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다는 것이겠죠. 특히 오늘 공연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김옥심 명창의 영상과 최초로 공개되는 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오늘 함께 김옥심 명창을 소개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인사동 집회를 드나드시면서 남해숙 선생님이나 유명순 선생님 또
1: 김영석
0: 선생님 같이 이제 드나들었지 않습니까?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0: 기억에 남는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에는 최영숙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1: 네. 아, 선생님께서는 수업 끝나고 나면 아끼는 제자들은 꼭 집에 가서 수업을 또 가르쳐 주시곤 해요.
0: 네.
1: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공부를 많이 했죠. 예.
2: 학원에서는 이제 미녀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만 해주시고 꼭 잡가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또꼭 집에 가서 가르쳐 주신다고. 왜냐면 누가 딴 사람이 들을까 봐 아주 저기하고 우리만 가르쳐 주시라고 그랬어요. 꼭 집에 가서 잡가 가르쳐 주고 미녀는 학원에서 가르쳐 주고 집에 매일같이 집에 가서 그러니까는 우리 아저씨도 참 좋아하셨고 우리를 조카님들 그리고
0: 그러니까
2: 좋아하셨죠.
0: 그 여럿이 배울 때는 그 중요한 걸안 가르쳐 주시고 집에
2: 예,
0: 데려와서
2: 감춰서.
0: 주셔서 이래서 개인 레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꼭 집에 와서 가르쳐 주셔야죠.
0: 네, 생전에 김옥순 명창은 이은주 선생님과 음반을 자주 취입하고 활동도 많이
2: 그렇죠.
0: 하셨습니다.
2: 이은주 선생님하고 음반 내신 게 제일 많고,
0: 예,
2: 제일
0: 한번
2: 친했었죠.
0: 두 분이 1957년에 부른 태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1: 그렇죠.
2: 과연.

0: 어디서 저렇게 구해주셨는지. 새록새록 하네, 감옥이.
1: 예, 이은주 명찰님.
2: 이은주 선생님.
1: 옆에 있는 분들이 장소팔 고춘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 언젠만에 옷구슬 골라가는 목소리는.
1: 이렇게 제자들 외에 또 왕래하셨던 분들이 이창배 선생님 말고 또 있습니까?
4: 제가 너무 어릴 적이라, 초등학교 다닐 적이라 그 기억이 많이 이렇게 새록새록은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1: 예,
4: 초인종이, 대문의 초인종이 하여튼 뭐 끝일 날이 없었어요.
1: 이은주, 묵개월, 네. 안비치 이 선생님들도 수시로 왕래를 하셨다지요?
4: 근데 제가, 저는 잘 모르고요. 여기 선생님들이 아마 네.
1: 네.
4: 많이 보셨어요.
0: 제일 친하셨죠. 뭐 소리가 같이도 이렇게 많이들 만나서들 하시고 그러니까 친하고. 묵개월 선생님도 오시고
2: 이은주 선생님
1: 이은주 선생님도 오시고 예. 안비치 선생님도 오시고
0: 그러니까 예, 모여서들 그렇게 많이 노시고
1: 그랬죠. 75년에 이제 그렇게 문화재가 문화재 보유자에서
0: 참 문화재에서 진짜 보유자에서 떨어져가지고
1: 네.
3: 안비치 선생님께서는 김옥중 선생님 댁을 왜 방문하셨냐면 문화재 같이 하자고 예. 근데 네. 김옥중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거절했대요.
1: 아 그래요?
3: 네, 그 안비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섭섭했다고
0: 그러니까
3: 안 한다고 바쁘시니까
0: 그래. 안비치 씨가 예.
3: 그때만 해도 문화재가 그렇게 중요함을 몰랐거든요.
1: 제가 또 들은 네. 얘기로는
3: 안 하셨대.
1: 예,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3: 네.
1: 문화재 당시에 지정을 받으면 공연 무대 중에는
3: 그렇죠.
1: 좀 다른 무대 있지 되니까.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뭐 회각장소든가
3: 예,
1: 좀 수입이 짭짤한
3: 예.
1: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예. 달에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
3: 그렇죠.
1: 그거 가지고는 내가 생활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렇죠. 안 받는 게 낫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고는 또 했다는 얘기도 예. 있는데 오늘
0: 그 당시에 선생님이 진짜 돈벌이도 잘하시고 지금
1: 예.
0: 최고였었죠. 뭐.
1: 그러셨군요.
0: 선생님 쫓아갈 사람들이 없었지.
5: 선생님 뭐 저기 소리 들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0: 그 학원에 나와서 가르치신 것도 그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1: 네.
0: 그 계셨다가 이제 활동을 좀 그때 좀 뜸하셨어요. 그래서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1: 예. 유명순 선생님이 그 김옥심 선생과의 만난 인연

0: 궁금합니다.
1: 똑같아요. 저는 학원 이창부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을 적에 그때 이제 네. 김옥심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창부 선생님.
0: 네. 오전반이었었어요?
2: 네. 네. 예전에는
1: 오전,
2: 오후, 여성극단, 극단에 그런 데 다니고.
0: 아, 그렇게 하셨구만요. 네.
1: 그렇겠네요.
0: 집안에서 반대를 하셔가지고는
1: 네, 그거는 여성극단에 있을 적에.
0: 예. 최용숙 선생님은 어떻게?
3: 공연을 구경 갔어요. 제가
2: 그때 아니죠, 우리 동두천.
3: 네, 공연보다 해신곡을 부르는데 해신곡도 편영아 선생님도 계셨고 세 분이 그러고 너무너무 해신곡 좋은 거였는데 소개를 해달라고 갔는데 청곡원에 김옥수 선생님 계신 거예요. 근데 계신데 국익장에서 마침 공연을 하셨는데 이별가를 부르시는데 네. 아주 너무 홀딱 파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소리 길을 아니 내 길은 이 길이다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0: 아 그렇죠. 청구학원을 네. 등록을 했구만요.
3: 네.
0: 네.
2: 아 얘기를 오라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그 이튿날
1: 바로 왔더라고요.
3: 선생님이 유독 이뻐하셨어요.
0: 예, 배우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3: 근데 제가 좀 불제자입니다. 불제자. 왜냐하면 문화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누나 네. 옛날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지만 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요. 학생들을 네. 이제 장학생 그러니까 문화재인데
0: 전수장학생
3: 옛날에 두 명밖에 안 하는데 네. 전수생을 발굴을 하는데 제가 네. 거기에 안빛 선생님 눈에 띈 거예요. 열심히 노래를 하고 목소리가 네. 이쁘다고. 근데 김옥순 선생님한테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집에. 너 내 제자가 되라. 거절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라성 같은 선생님이 제자가 되라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고 와갖고는 그 길로 안비스스만 김옥신 선생님을 버리고 제가 가버렸어요.
0: 아주 발길을 끊은 거군요.
3: 네. 그래갖고 제가 너무 지금까지도
2: 갔어요.
3: 저기 뭐야 선생님한테 죄를 많이 졌습니다.
0: 아니 그 앞에서는 제자가 된다고 하고는 밤이라든가 좀 다른 시간에 몰래 네. 이렇게 다니지는 않으셨고요.
3: 몰래 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0: 몰래 김옥심 선생님한테 가서
1: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3: 아니 근데 워낙 무서우니까 다 양쪽 다 무서우니까 네. 여기도 얘기 못하고 저기는 그냥 간 거예요. 네. 여기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네. 나중에는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아프셔가지고 이제 뭐 만나지 못할 상황이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에 죄인으로 남고 있습니다.
0: 네.
3: 소리만 남아있습니다. 그 대신에 선생님
0: 그래도 그 김옥심 네. 선생님이 최영숙 선생을 굉장히 이뻐했다면서요?
3: 네. 특히 안빛 선생님께서는 김옥심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온 걸 알기 때문에 정선아리랑만큼은 옥심이한테 잘 배웠구나. 너는 그걸 그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고 맨날 정선아리랑만 시켰어요. 저를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옥심이처럼 잘한다고. 네.
0: 예, 최 선생님, 그 김옥심 선생님의 맨활이조 소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 김옥심 선생님께서 그 맨활이는 내가 알기로는 네. 선생님께서 좀 어렸을 때 못 살으셨대요. 못 살아가지고 식모사리를 가는데 함경도로 식모사리를 가는데 마친 거예요. 권본이라나 예, 그 간 곳이 거기래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매나리래요. 그래서 매나리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2: 그 아궁이 불 때면서 부지깽이 갖고 이렇게 또 치면서 장단 치면서 노래하라고 그러셨다.
3: 그러네요.
0: 정선아리랑 거기 예. 매료가 됐구만요.
3: 예.
0: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김옥심 명창의 정선아리랑을 한번 들어보시죠.

0: 정말 정선호랑은 언제 들어도 그냥 가슴이 벌름벌름합니다. 저는
1: 시원하죠.
0: 예, 김옥심 선생 하면은 정선호랑 한오백년 금강산 타령,
1: 네,
0: 그리고 창부 타령도 또 있어요.
1: 예, 그렇죠.
0: 정말 선생님의 그 노래의 표현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 선생님의 성음과 기교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느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먼저 최영숙 선생님.
1: 선생님께서는 독특하셔요. 목소리가. 네. 뭐가 독특하냐면은 맑고 청아한 목인데 그거를 조금 더 끌어올려요. 이 덜미로 끌어올려요. 저기 목덜미로 끌어올려갖고는 그걸 픽업을 또 빠르게 해요. 그다음 방울, 그걸 방울목이라고 그러죠.
0: 네.
1: 그게 남보다 요만큼 더 올라가요. 조금 더. 위로 치면서 돌리니까 소리가 탁 꽂히는 거죠.
0: 한 번 이 자리에서. 네? 지금 보여줬어요.
1: 근데요, 제가. 네. 아, 제가 이 나이 되다 보니까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구멍이 나왔는데요. 흉내를 잘 냈어요, 선생님 목소리를.
2: 한번 해봐. 네.
1: 근데 지금은 가라앉아가지고. 아니, 가라앉아가지고 구멍이 안 나와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주로 특정이면 같은 아리랑을 해도 나를 끌어 잡아가지고 이거를 나 잡았어요. 나 끌어 들어와요. 그럼 여기를 올려요. 나 여기서 흔들어요. 한번 나를 버리 또 손목을 덜미로 쳐요. 손목을 버리고 가시는 님 그런 목이라든가 일만이 이렇게 불러가요. 천몽우리가 안 올라가면 몸이라도 올려야 돼요. 그렇게 위로 치면서 돌리는 그 목이 아 남보다 이만큼 더 이렇게 올라가니까 탁 치죠.
2: 항상 크게 하니까 뭐 덜미청, 방울청, 숙청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리고 저기 뭐야 애원성을 불러던 우리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에헤 이렇게 부르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응에 이런 정도로 부르고.
1: 그렇죠.
2: 좀 특이지. 다 특이해요.
0: 유영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3: 똑같이 뵀어요.
0: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연세가 우리 유영순 선생님이 올해 86.
2: 오.
0: 남해숙 선생님이 84.
2: 왜 한 살씩 더 올려요? 왜? 먹는 것도 그런데.
0: 여동생이요. 네. 최영숙 선생님.
1: 아, 저는
2: 얘도
1: 그만 70입니다.
2: 그래도 한참이지 뭐.
3: 70이 됐지 얘도.
0: 네.
2: 한참이야 얘도.
0: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1: 근데 네, 노래를 하는데요. 하기 전에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맑고 청아하고 방울목 같은 그런 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몸도 떨어지고, 그래서 가지 다 치고 그냥 뿌리 깊은 소리로 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노래.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는 조선시대부터 광주를 지켜온 2층 누각 희경루가 있습니다. 희경루는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희경루의 모습은 16세기 회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1567년 과거에 함께 합격한 동기 5명이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걸 기념해 그린 희경루 방회도가 바로 그 작품인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회화 희경루 방회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4명 친구들의 갈등과 우정을 신명나는 소리와 춤 그리고 창극 특유의 해악으로 그려냈는데요. 지난 9월 국립극장에서 열린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 축제에 초청돼 관객들에게 또다시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회화 그림을 재해석해 탄생한 희경루 방회도 만나러 국립극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400여 년 전에 그림에서 피어난 내 친구의 우정. 신명나는 창무곡으로 도살아난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 지역 문화유산에서 꼽힌 오늘날의 새로운 감동.

0: 조선시대부터 전남 광주를 지킨 누각 희경루. 이 그림을 1567년 이곳에서 펼쳐진 만남과 풍류를 담은 그림이 보물 희경루 방회도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6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 창극단은 그림 희경루 방회도 속 이야기에 판소리와 춤, 연희를 더한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탄생시켰는데요.
1: 가장 광주적인 그 작품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연찮게 희경루 방회도라는 그런 그림, 회화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작품에 있던 회화 안에 있었던 그런 작품을 창무극으로 끄집어낸 일을 시도를 했고요.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 작품이 더 빛날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가무악을 가장 광주스럽고 광주 예술로만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광주 공연 전석 매진, 부산 초청 공연에 이어 지난 9월 17일과 18일에는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에 초청돼 국립극장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오장환과 홍서룡, 임충일, 이호택. 내 친구는 고향의 누각인 희경루에 올라 서로 꿈을 나누며 희망찬 미래를 그립니다.

0: 그 과정에서 설용과 설양의 사랑이 싹트는데요.
1: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0: 입신양명의 뜻을 위해 사랑하는 서량을 두고 과거를 치르러 떠난 서룡. 장원 급제해 돌아왔지만 서량은 기생이 되어 있었는데요.
1: 저 서량이 아니요?
2: 서량아, 오늘은 기쁜 날이니 네가 한번 곡조를 올려보거라.
3: 대감만 성질 모르시오? 한번 찍으면 꼭 손에 넣으셔야지라. 그때 땅을 못 가졌을 게 노비라도 삼겠다고 들이닥쳐서는 가족들 다 노비로 만들고 우리 서량이는 환기로 보냈어라.
4: 제가 생각하고 파악했던 서룡은 네, 겉은 곧고 절제되어 있지만 네, 속 마음은 따뜻하고 네, 사랑을 위해 여자를 위해 포기하고 자기의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
0: 가문의 횡포에 부끄러움을 느낀 서룡은 서량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서룡을 돕기 위해 친구 장화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데
1: 그다 잡히면 나가 불을 놓아 소란을 피울 테게 그 틈에 자리는 서량이와 북쪽 문으로 빠져나가라.

0: 철형과 서량을 살리기 위한 장완의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령과 서량은 멀리 떠나고 장완은 그런 친구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결말로 이제 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재회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네, 이어집니다. 네.
1: 20년이 흐른 뒤 광주 목사가 된 장완은 다시 세워진 희경루로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은 지난날의 아픔과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다시 만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데요.
2: 자네 참말로 소령이 맞는가? 자네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디. 이 자리도 자네 것이었는디 말이오.

0: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추는 한량무. 전통 무용과 연희, 창작 음악부터 판소리와 남도 사투리로 풀어낸 이야기까지. 희경루의 풍류에 남도의 색을 더한 내 친구의 이야기. 희경루 방외도.
1: 소리를 하면서 어떠한 움직임의 그런 그 딕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춤을 춥니다. 이러한 그 모든 요소들이 합쳐질 때 저는 창무극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창무극이란 타이틀로 이 제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경치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눈다는 뜻의 희경루. 2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내 친구의 기쁨이 오늘의 무대에서 되살아납니다.
2: 우정과 연대는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는 네, 그런 극인 것 같습니다.
3: 그간 좀 잊고 지냈던 약속이나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역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오늘의 예술로 다시 태어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외도.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이 시대를 넘어 새로운 이야기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4: 네,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 상상은 과거의 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무대 위에 생생하게 되살려놨는데요. 실제로 그림 희경루 방외도는 당시 모였던 친구들이 각각 한 장씩 나누어 가졌지만 현재는 한 장만이

0: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창극단 자체 개발 콘텐츠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김용호 예술감독이 우연히 회화 희경로 방회도를 본 후 가장 광주다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기획을 했는데요.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내 큰 호평을 받으며 국립극장과 국립부산국악원 등 여러 지역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가 오늘의 예술과 만나 새로운 감동을 전해주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노래 어느 지역 아리랑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빠르고 경쾌한 장단이 특징인 밀양 아리랑인데요. 밀양 아리랑과 함께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밀양 아리랑이 경상남도 무형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이 밀양강 산문둔치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3대 아리랑 명인들의 정통 소리 무대는 물론이고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과 지역합창단이 빚어낸 웅장한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100년의 숨결을 품고 울림에서 찬란한 빛으로 피어난 밀양 아리랑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1: 밀양강 물결 위에 울려 퍼지는 100년의 울림, 밀양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 한 무대에서 만나다. 전통에서 세계로, 울림에서 빛으로 피어나는 아리랑의 현장 속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강 산문둔치 야외 공연장에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6 3대 아리랑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2: 명인 명창전 오늘 첫 번째
1: 밀양 아리랑 음반 취입 100주년을 맞아 밀양 정선 진도의 3대 아리랑이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3: 밀양 아리랑은 밀양 지역에 또는 우리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 정서를 담고 있죠.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녹여있는 문화적 유산이고 문화적 자산입니다.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저희 3대 아리랑이라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널리 불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아리랑 중에 밀양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었는데요. 밀양 소리박물관이 소장한 유성기와 음반으로 옛 아리랑을 들어보거나 2026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와 연계한 밀양 아리랑 예술장터에서는 전통악기 연주, 상모 돌리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4: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이니까 뜻깊이고 좋은 것 같아.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서
5: 애들도 경험해보기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리랑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과 명창들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이날 3대 아리랑 축제에서는 태평소의 경쾌하면서도 힘찬 가락이 돋보이는 최경만 명인의 호적 풍류부터 전통의 선율을 되살린 소리꾼 박종우의 밀양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밀양 아리랑은 씩씩하고 경쾌한 가락이 특징인데요.

0: 미랑아리랑 부르면은 엄청 저 신이 난다 그러죠. 힘든 일을 하고 일할 때 또 아리랑 한번 부르면 힘든 것도 잠시나마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리랑이 이제 미랑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1: 1부의 마지막 무대는 유지숙 명창의 아리랑 연곡인데요. 본조아리랑과 미량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이어불러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의 멋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노래로, 때로는 승리의 함성으로 한과 흥을 모두 담은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0: 이날 밀양아리랑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지정 2주년 기념식도 열렸는데요. 경남을 대표하는 밀양아리랑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는데요. 그 역사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2024년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 1926년 김금화의 밀양아리랑 음반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사실 밀양아리랑은 그 100주년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희가 불려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이제 밀양아리랑이 경상남도 무형유산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제 도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다 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0: 고난과 역경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현대무용과 음악으로 밀양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 100년의 숨결 다시 뛴다와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글로벌 아리랑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2: 밀양아리랑은 사실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민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 자체가 장단이 경쾌하고요. 선율도 경쾌할 뿐더러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재미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보편성이 아주 높은 그러면서 특성이 있는 그런 민요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특별히 창단된 지 이제 3년째 맞이하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관현악으로 오디세이라는 장구 협주곡을 연주하고요.
0: 민영치의 장구 협주곡 오디세이 긴 여행. 그가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며 만든 곡인데요. 박진감 넘치는 장구장단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영웅의 긴 여정을 그려냅니다.
3: 다른 외국에 이렇게 아리랑 민요죠. 이런 큰 페스티벌이 다른 외국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페스티벌이 크게 열린다는 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0: 마지막 무대는 밀양 제이드 예술단 느티나무 합창단의 아리랑 환상곡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래 아리랑이 밀양강에 울려 퍼지며 밀양 아리랑의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는 무대였습니다.
4: 정말 아리랑이라는 힘이 뭐 좀 크게 얘기하면 한국의 힘이 막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5: 너무 행복하고 평생을 잊지 못했거나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벅차가지고요. 고생 많으셨고 아마 죽을 때 죽었어도 못 잊을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6: 밀양 아리랑이 좀 선도적으로 조금 현대적 발전과 창의적으로 좀 확산을 해서 관광에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 또는 외국의 관광들이 찾아올 수 있고 아리랑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려고 밀양 아리랑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0: 밀양강 위로 번진 100년의 울림, 밀양 아리랑. 전통과 현대, 국경을 넘어 하나 된 오늘의 무대처럼 다음 100년에도 밀양 아리랑의 울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7: 밀양강 물결 위로 울려 퍼진 우렁찬 가락을 들으니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밀양시 정선군 진도군은 3대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 세계화를 위해 2021년 6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지역을 돌며 축제를 이어왔는데요. 올해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가 밀양 아리랑의 유성기 음반 취입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인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이 과거의 100년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100년에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울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951년에 개원해 국악과 전통예술의 보존 전승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노력을 기울이는 곳, 바로 국립국악원입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전통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서승미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7: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8: 아, 네네.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발령받아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원장 서승미입니다.
7: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국립국악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야, 원래 국립국악원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정악단 단원으로.
8: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93년도에 정악단 단원으로 입단하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이제 그 단원 생활을 하고, 이제 떠나 있다가, 6월 12일 날 다시 이제 원장으로 돌아왔죠. 네.
7: 근데 사실 국립 그 국악원에 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막 정년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2년 만에 다른 데로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 아니었어요? 어떤 맞습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8: 계기라기보다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었어요. 단원으로 갔더니 처음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 꿈의 직장이잖아요.
7: 그럼요.
8: 사실은 7, 8년 동안 누군가가 나가야지만 누군가의 맞아요.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 정말 꿈꾸듯 들어와서 오자마자 이제 옷 치수부터 지어주시고 머리 쪼글지는 법을 배우고 이제 연주법을 익히고 실제로 또 학교에서 배웠던 건 또 다른 그런 것들을 계속 또 배워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다음 세상을 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했었는지 병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절대 안 된다. 두 가지는 다 못 잡는다. 또 공부라는 거는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그 찰나를 그때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울면서 나왔던 너무 아쉽고 항상 그 뒤로도 국악원 하면은 지나가면서 그 2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항상 유턴을 하게 되는 국악원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짧았지만 저한테는 깊게 자리 잡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7: 네. 그렇게 이제 우는 마음으로 그만뒀던 국립국악원의 원장으로 이제 오시게 되셨습니다. 사실 진짜 여쭤보기도 전에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게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8: 맞습니다.
7: 한 2년 정도 비어 있었나요?
8: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7: 네. 딱 국악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맡게 되셔서 업무를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8: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7: 그죠? 그렇죠.
8: 네, 어깨가 무거운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7: 네.
8: 그러나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일단 그 2년의 공석 안에 비어져 있는 것들, 밀려 있는 일들을 또 빨리 좀 또 처리하고, 또 단원들을 또 현장의 그렇죠. 목소리도 또 들어보고, 또 직원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또 내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고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7: 그렇죠. 그러니까
8: 저의 부족한 점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채워주고 계셔서 좀 어깨는 무겁지만 또 그래도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좀 가볍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국악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024년 7월 국악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립국악원의 역할이 더욱더 또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8: 예, 국악 진흥법이라는 것은 2023년에 이제 저희가 제정되고 네. 2024년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핵심적으로 딱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이제 국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했다라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네. 또 국립국악원 역시 그 이제 진흥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는 그런 뭐 시대적 책임을 가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국악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명확합니다. 역대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 항상 국악원은 우리 전공자만의 그런 국악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네. 국민 모두의 이제 국악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커다란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7: 정말 또 세계 속에서 또 요즘 국악이나 이런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도 뭐 사랑도 많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야말로 하실 일이 맞습니다. 앞으로 첩첩산중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 국악원의 사업들 가운데서 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네.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예술가, 국악 전공한 국악인들만의 국악원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정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8: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립국악원하고 맨 처음 떠올리자면 이제 공연 기관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공연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교육도 있고 또 뭐 사회 공헌 사업도 있고 네. 또 뭐라 그랬을까 학술 뭐 연구 아카이브 그다음에 맞아요. 뭐 사전 편찬 뭐 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네. 거의 한번 이번에 와서 쭉 한번 사업을 살펴봤더니 네. 한 100여 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다.
7: 그렇게 많아요?
8: 예, 100여 개.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51년 이후에 75년 정도 축적된 그런 콘텐츠가 이제 그만큼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아까 뭐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 동안 연년 동안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은 토요 명품 공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11시에 차와 함께 인문학자들과 대담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다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뭐 90% 이상의 그런 예매율을 지키고 있고 네. 또 다른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국악 배달통이라든지 네. 아시나요?
7: 저희가 소개도 했었어요.
8: 그러신가요? 네네. 예, 예. 국악 배달통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 교실 안에 들어가서 네.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뭐 가르치고 연주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각 학급에서 이제 그 사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하자면 국악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이제 국악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약당 그 국악원의 예약당 네. 무대에서 직접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또 펼치는 그런 무대까지 네. 연결돼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어떻게 사회에 이제 공헌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가, 국민과 함께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고민한 사업이고 성공한 사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국악 연구실 쪽에서는 이제 정말 국악원만이 할 수밖에 없는 국악 사전. 한 지금 5-6년째 계속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네. 각각의 이제 표제어들을 갖다가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좀 정리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악원에서 조금 제가 이 정도는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좀 가치 있고 또 우리밖에 할 수 없는 보물들입니다 하고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일들이죠.
7: 네, 네 정말 그냥 들어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악 배달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VCR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국악기를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국립국악원이 51년에 개원을 해서 올해로 벌써 75주년을 맞았습니다.
8: 맞습니다.
7: 와, 정말 100년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국립국악원이 이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원에도 있고 진도, 부산에도 소속 맞습니다. 국악원이 있죠.
8: 네네. 예, 그렇게 지금 지방원도 세 개, 세 곳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7: 네.
8: 또 앞으로도 뭐 2030년 목표로 지금 뭐 강원권에서는 강릉,
7: 네.
8: 그다음에 중부권에선 서산 국악원도 지금 행정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7: 네. 지역마다 좀 색깔이 다를까요?
8: 그렇죠. 이제 지역마다 전체 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커다란 결은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7: 네.
8: 그 안에서 그래도 각각 지방원마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부산 국악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영남 춤이라든지
7: 네.
8: 그 연희 같은 게 좀 특화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7: 네.
8: 또 진도에 있는 남도국악원 같은 경우는 연수 체계가 참 잘 잡혀 있고 그러니까 연수가 좀 필요하니까요.
7: 네.
8: 해외에서도 오고 국내에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좀 잘 잡혀 있고 또 그 굿 음악이 좀 특화되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그 남원에 있는 민속국악원의 경우는 창극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계속 지방 이제 분원이 생길 텐데
7: 네.
8: 분원 뭐 단지 그냥 극장 하나가 세워진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7: 네.
8: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우리 국악원 전체의 정체성을 함께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7: 네.
8: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과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7: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강원권과
8: 네.
7: 중부권의 2030년을 목표로,
8: 네,
7: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주요 각지에서
8: 맞습니다.
7: 국악원을 만날 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네. 됩니다.
8: 네.
7: 자, 이렇게 국악원에서는 많은 분들께 우리 국악은 어렵지 않다, 지루하지 않다 하면서 정말 명품 공연들을 선보여주고 계신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누구나 모두의 국악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국악을 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8: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럴까 모든 역대 원장님들도 항상 국민들을 모두를 위한 그 국악원을 꿈꾸셨어요.
7: 네.
8: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맞습니다.
7: 네.
8: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 이제 부족해 부분 조금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만
7: 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국악원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은 계속 짊어지고 있는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
7: 네.
8: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저희가 51년에 부산에서 이제 개원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7: 네.
8: 그 부산 그 피난 시절에 어떤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시체를 넘고 넘어서 그 천막 안에서 교육을 했고 또 그 안에서 공연을 펼치고
7: 네.
8: 그랬던 선조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 노력?
7: 뭐라고 해야
8: 노고?
7: 되나?
8: 뭐라고 해야 될까?
7: 네.
8: 그 노고라는 표현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분들이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빼앗겨 봤었다는 거. 예, 그 빼앗겨 봤기 때문에 그 보존 전승이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
7: 네.
8: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과정 같은 데서도 저희가 이제 보존과 전승에 조금 많이
7: 네.
8: 집중이 돼 있고 저희 국악원 역시 첫 번째 제일 목적이 이제 보존 전승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굳건히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7: 그렇죠.
8: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 안에 우리가 그 속도를 좀 못 따라간 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 네.
8: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을까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커다랗게 저는 두 가지를
7: 네.
8: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과 좀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7: 네.
8: 네. 무슨 말씀이신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립국악원의 대표 공연장인 그 예약당의 경우 30년이 되다 보니까 예, 약간 노후화 그리고 또 뭐 안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겹쳐서 네. 요즘 그 수요층이라 그래야 되나? 문화 수요층의 눈높이에는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나 조금 낙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공간의 힘이라는 건 굉장한데 네. 그런 부분이 어쨌든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도록 정말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와서 직접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그런 상황들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9: 예산도 많이 들 거고요.
8: 예산도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차차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풀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전에 그래도 좀 적어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좀 그 부분을 좀 조금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개보수를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신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또 정비해서 정말 대표 콘텐츠를 낼 수 있는 방법 그걸 소프트웨어에서는 또 더 보충시켜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9: 중요하죠.
8: 예,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인구 뭐라 그래야 되나 학력 인구가 줄고 있고 네. 국악 인구는 그 학력 인구에 주는 것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어요.
9: 네, 맞아요.
8: 예, 그거 너무 현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더 어려서 유아들한테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은 정말 좀 재밌고 쉽고 즐거워야 이 친구들이 전공도 하고
9: 그렇죠.
8: 또 아닌 친구들은 애호가 그럼요 아주 애호가 같은 부분에 그런 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뭐 청소년 유아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개편하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 네. 네. 아, 사실 이렇게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예술의 전당부터 우면산자라,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얼마나 지금 훌륭한 학교, 이렇게 예. 해서 국악원까지 네. 그야말로 서초구를 가면 예술의 도시인가?
8: 맞습니다.
9: 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악원이 약간 좀 침침하고 그런 느낌이 꼭 들어요. 왠지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네. 가서 사진이라도 좀 예쁘게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데.
8: 너무 필요하죠.
9: 저도 네. 예술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8: 그렇죠.
9: 국악원에 네. 참 많이 드나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와닿습니다. 네.
8: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외부인도 아닌 내부인도 아닌 바깥의 안팎을 다 이제 네. 경험했던 바로서는 정말 공간의 힘이라는 건 요즘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확실히 느낍니다. 네. 뭐 국중박이라든지 현대미술관 그럼요. 같은 경우도 공간의 개혁 이후에 네. 일단 거기에 가고 나니까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국악원도 저는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자부심은 확실한데 그거를 제대로 정말 한 번이라도 오고 또 오게 하려면 그렇죠. 요즘은 정말 공간이 맞아요. 그런 뭐 우리 요즘의 그 트렌드에는 좀 맞게 가야 된다라는 거는 아주 뭐 크게 공감하고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주차장도
8: 주차장면을
9: 주차할 데가 없어서
8: 많이 힘듭니다.
9: 네. 그리고 또 이제 국악뿐만 아니라 우리 K컬처 전반에 네네. 걸쳐서 또 네. 외국인들의 관심이 너무너무 높아졌잖아요.
8: 맞습니다. 네.

0: 정말 주요 명소만 가도 여기가 한국인가
1: 그러니까요.
0: 싶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데 그래서 토요 명품 공연에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맞습니다. 관람객이 많아졌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아까 토요 명품은 제가 아까도 소개도 잠깐 드렸지만 네. 거의 토요 명품 공연에 한 뭐 37%? 거의 한 40% 정도 육박하는 분들이 거의 외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면적으로 외국어 서비스도 좀 보강을 하고 네. 또 이제 브로셔 같은 경우도 뭐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또 비치를 해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이제 사뭇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부산 국악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외국인 그 관광객 비율이 많아져서 네,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맞춤형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속 좀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이제 또 그거에 따라가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0: 네. 네. 오히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국립국악원이 해외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러 가는 경우들도 꽤 있죠.
1: 아, 많습니다.
0: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국립국악원 공연이 있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1: 얼마 전이라고 하기 또 까마득해 보여요, 벌써. 7월에 예. 이제 아르헨티나를 다녀왔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BA 오케스트라랑 우리 창작악단이랑 같이 협업을 했어요.
0: 네.
1: 간 이유는 이제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2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네. 마침 또 뭐 K-POP에 대한 전시도 함께 했었었고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기념 연주회를 했는데 제목 자체가 아리랑과 탱고의 만남이에요.
0: 아, 멋지네요.
1: 아니, 너무 직관적이긴 하죠.
0: 네.
1: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접점이 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은 하지만 아리랑도 그렇고 탱고도 그렇고 각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오랜 세월 쌓아왔던 희노애락을 다 담긴 그런 전통 예술이라는 면에서 네. 굉장히 접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같이 뭐 협업을 한 단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관객들도 일제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도 쳐주고
0: 네.
1: 그래서 그때 정말 더 이제 이게 문화라는 것이 그냥 그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술기관이 정말 나가서는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또 자부심도 얻고 왔습니다.
0: 네. 야, 정말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립국악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1: 저는 이제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0: 네.
1: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도 이제 국악원이 정말 쉽고 그냥 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0: 네.
1: 그런 쉼터이기를 정말 바라고요. 국중박이 그야말로 지금 그 유형 문화의 보물이라면
0: 네.
1: 우리 국립국악원은 무형 문화의 바로 보물 창고다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이 두 축이 과연 잘 맞았을 때 정말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그 이상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부가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악의 이런 뭐 K라는 바람들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0: 네.
1: K 한보, K 이제 뭐 K 등등등등
0: 푸드, 뭐, 컬처,
1: 헤리티지 예, 다 하는데 그 흐름을 반드시 우리도 좀 타야 된다라는 그런 좀 바람을 갖고 있고요.
0: 네.
1: 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국립국악원의 단원이고 또 직원이고 이랬다는 게 정말 뭐랄까 자부심을
0: 네.
1: 가지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아름다움과 깊은 울림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고요.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이 소통하는 국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악방송도 국립국악원에도 도와서 국악과 전통 예술 발전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서승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콘서트 시공 이음'이 10월 23일까지 관훈동 민씨가옥에서 열립니다. 시공 이음은 시간과 공간 속 즐거운 소리를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국악의 확장, 한옥의 확장이란 주제로 한옥마을에서 음악과 이야기, 관객의 경험을 하나로 엮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난 10월 2일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이수자인 지기학 연출가의 북콘서트 꾸민 듯 취한 듯을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6일엔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전통 판소리 시리즈 2 귀한 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이혜원, 황지영, 이예린, 박인혜가 적벽가와 심청가, 춘향가의 서로 다른 바탕과 유파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10월 22일에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시오트가 민씨가옥 마당에서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어쿠스틱 콘서트 현 볼륨2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시공이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0월 23일 공연에서는 한중일 청년 전통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무대, 네오트레디션의 네오트레디션, 시간 경계 없는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객이 민씨가옥의 마당과 안채, 사랑채 등을 직접 이동하면서 각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음악과 현대 창작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 한옥마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이번에 나온 CD와 다이닐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많이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은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표시 드릴게요.
1: 오! 아,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누리.
4: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좀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또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도 뭐 그냥 팝적인 면 약간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서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성판 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받으시오.
1: 받으시오.
0: 받으시오.
2: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0: 14개 누가?
3: 수고하셨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5: 근데 못 보네.
2: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두 팀 중에 한 팀만 세 번째 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5: 벌써 울어.
4: 아, 안 돼.
5: 벌써 울어.
2: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주환 씨?
6: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믿기지 않습니다,
5: 아.
6: 사실.
5: 이거 안 돼, 마 앞에? 앞에.
2: 네.
7: 저기요, 합격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전문가들 있잖아. 내가 듣는 귀는 틀림없어요. 서서 대금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런 거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높이 평가예요.
8: 정말 저는 이 프로에 오면서 과연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다시 한번 놀랬고요.
9: 첫 소절이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뭐 음색으로 끝내는 거구나.
5: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는데 치타 씨 머리가 정말 이렇게
10: 아니 근데 진짜 노래 선곡이 좋았던 게 2PM의 집으로 가자 그다음 두 번째가 춘향가에 갈까 보다 합의가 됐거든요. 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우리 집하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게 결과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 요거는 선곡이 아주 좋았거든요. 예. 조금 자, 아쉽네요.
2: 이수영 씨. 예.
11: 스카프와 또 우리 가을 씨의 허리에 맨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2: 집에 가면은 이제 네 끈이 기냐 내 끈이 기냐면서 이제 서로 풀러서 재보겠죠. 예.
11: 정말 조준 씨가 집으로 가자 처음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했죠. That's alright.
12: 우리 집으로 가자.
5: 아이폰에서
11: 나도 모르게 잡을 뻔했거든요. 저는 두 팀 못 보네요.
2: K-POP에 이어서 K-소리가 좀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크리스티앙도 조선 판정단에 함께하고 계신데 별을 누르지 않은 자신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13: 여기 조선 반스타잖아요. 퓨전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길게 보여주신 그 퓨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네.
2: 한 팀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0: 엄마! 도와줘!
2: 14개의 별을 받은 여왕의 남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두 팀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조주한이 조금 더 돋보였다. 별을 누르시면 되고요. 정말 퀸의 역할이 돋보였다.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퀸입니다. 입니다.

0: 울지 마. 잘했어. 잘했어.
1: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또 대중화를 위해서 젊은 분들이 너무나

0: 무대 계속 서실 거죠?
1: 예.
0: 계속 서주세요. 응원합니다.
1: 발전하겠습니다. 네.
2: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팀원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파트너로서 정말 좋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빠 목까지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 재밌는 거 많이 생각해놨는데 그게 아쉽네요. 조금 더 신나고 재밌는 걸 많이 구상을 해놨는데 진짜 마페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놀 수 있는 판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 박규리! 조선 판스타 서도민요 여신 신재현.
5: 아 서도민요.
6: 아 유일한 서도민요 유일하게.
7: 둘이 의상 맞춰 입었어.
8: 기리야. 사자.
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 동생.
10: 서도민요 언니. 우리는.

0: 경을 따고 서도의 서를 따서 경서를 만들었고요. 자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경서자매로 짓게 되었습니다.
1: 경기미녀와 서도미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우리 경기 소리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통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서도 소리는 두성으로 해서 콧소리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야.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창부타령이라고 하면은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그냥 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서도 소리는 이 두 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런 창법이 완전히 흔들려요.
1: 판소리와 민요와 타령과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제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겠죠. 9살 박규리안과 21살 신재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화이팅!

0: 귀여움 폭발하는 축제 같았던 경서 자매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1: 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0: 별을 눌러주세요. 자, 경서 자매 팀은 총 15개 스타 중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를 받았습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세 번째 판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어요.
2: 어떻게 너무 어려워 이걸 받아들이기가. 속상해서.
3: 규리 양이 결코 창법이 어리다고만 볼 수 없었어요. 다 갇혔어요. 아, 좀 한 1, 2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감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 태평가 짜증은 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소화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재현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기 서도 소리를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나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4: 이제 규리가 워낙 애기기도 하고 이 무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꾸미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같이 할 수 있는 국악곡을 찾다 보니까 규리 쪽에 좀 더
0: 그렇죠. 네. 규리 양 몇 살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5: 5살이요.
0: 다섯 살. 몇 살 때까지 민요 하고 싶어요?
5: 죽을 때까지.
0: 그래, 평생 하고 싶다고.
6: 규리 양 내년에 10살 때 또 여기 나와요. 알았죠? 계속 봐요.
0: 자, 지금까지 경서자매 신재현 박규리 양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내년에 또 나와. 기다릴게, 삼촌들.
7: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4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요.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악 세계화의 앞장서는 국악계 BTS. K-POP!

0: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이도령 또한 진양을 그리워하며 길이 뒹굴 저리 뒹굴 롤린롤린 하던 것이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희는 영
1: 이즈 먼들입니다.
4: 어리면 다다. 오케이.
5: 말 그대로 영 어린 영 이즈 먼들. 그래서 저희는 이 젊음 어림을 패기로 해서
6: 어려워도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5: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젊음을 패기로 다 해보겠다 그런 뜻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7: Even a child can do everything.
1: 맞아요. 그리고 사실
6: 맨몸
1: 소문을 듣자니 이 K-팝 친구들이 유민 씨를 처음부터 너무나 원했다고 들었어요.
8: 네. 네.
9: 아 사실 이제 저희가
10: 그 무대를 보면서 언니가 너무 무대를 즐기면서 하는 게 참 우리랑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서 언니를 뽑게 되었습니다.
11: 뭐 본격적으로 무대 보기 전에 아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다. 관전 포인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12: 저희가 이제 1라운드 때 둘 다 약간 이제 판소리의 비중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판소리의 비중을 조금 더 뒀고요.
13: 저희는 또 잘했네.
12: 마찬가지 또 생기 발랄함도 놓지 않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11: 네.
4: 기대. 기대된다.
11: K-판과 박유빈 씨가 만나 한 팀을 이룬 영 이즈 먼들 팀의 무대 판 스타트.
14: 화이팅!
15: 보이딩!
14: 가자!

0: 왕자야.
1: 예?
0: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1: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 처자 말씀이죠?
0: 어허, 보는 눈이 그리도 없느냐? 저 동안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정말 말고 불러 원하라.
1: 예?

0: 기가 막히는구나.
1: 자,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영이스몬들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명이스몬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2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개를 받았습니다. 조양준 군.
1: 넷.
0: 네. 실례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어머니는 72년생이십니다.
0: 아, 그래요? 훨씬 많은 미선이 누나에게 누나라고 부른.
2: 제가 그래서 누른 건 아니고요.
3: 저 정말 섭섭했어요.
4: 아니 여기 두 분 준비했어요.
5: 이 황자야.
6: 예?
5: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6: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저저 말씀이죠? 저저저 말씀이죠?
7: 나이 가르쳐.
5: 문만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참말 말고 불러 원.
4: 참말
2: 준비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무대에서 딱 보는 순간 저밖에 안 보였나요?
1: 제가 이제 저 여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 응.
1: 그냥 딱 보는 순간 약간
2: 아 진짜 크게 될 사람 아니에요?
8: 제가 보기에 우리 이 네 사람들 참 소리도 좋고 그리고 청아하고 그리고 맑어요. 판소리는 잘못하면은 때가 좀 묻고 잔 군더더기가 많은데 뭐든지 음악은 마찬가지죠. 너무 그 군더더기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재주를 부리다 보면은 재주가 넘쳐요.
0: 데스매치인 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 쉽지 않아.
0: 조선판 정단 여러분, K판의 무대가 매력적이었다고 느끼면 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박유민 씨의 기량이 더 돋보였다고 생각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9: 아, 하나,
0: 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유빈 씨가 옆에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0: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아, 소리에 대한 열정을 이번 2라운드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무대, 앞으로의 소리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2: 뭐 안 아쉽다면은 사실 뭐 거짓말이고요. 아, 나 좀 더 좋은, 더 팔색조 같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은 드는데, 또 그만큼 제 목까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나 계속 볼 거야.
1: 네, 여기서 분들 K-팝 박유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잘했어.
4: 아까 대성 동곡을 하셨는데.
5: 아, 네. 제일 많이 울었어요.
6: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네. 유민 언니 목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저희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네. 네.
1: 자, 이번에 출격할 팀은 막강한 실력자 올스타끼리의 만남입니다.
7: 올스타.
1: 국악하는 통신사 상담원 안서해.
8: 와, 크루엘라.
9: 역시 오늘도.
8: 와우.
10: 수희 씨 찢었어요.
11: 선택은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12: 여기서 거부하게 되면은 경성불합분을 아래로 내려갑니다.
13: 마술이 너무 잘 어울려요.
14: 재밌겠어.
15: 잘 됐으면 좋겠다.
16: 제가 또 하고 싶은 팀이 있어서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10: 그 국악이랑 재즈 블루스랑 잘 어울려서 선택했어요.
1: 아홉 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7: 경성 구락부는 뭐더라? 팀의 선택을?
16: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팀이 지금 돼가지고 다시 경성불악부 다시 가도 되나요 제가? 제가 다시. 네, 감사합니다.
18: 저희는 우리의 소리로 판스타를 싹 다 사냥하러 온
19: 소리가 예쁜
18: 경성불악부예요.
20: 재밌을 것 같아.
21: 네, 재밌을 것 같아요.
22: 아니,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자랑 여자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23: 맞아.
22: 같은 음역대도 아니고.
19: 화이팅! 찢어버려!
24: 어머나, 세상에. 트러블메이커를 불러?

0: 바슴 드럼 잘하네.
1: 아, 뜨거웠다. 뜨거웠다.
2: 무대를 찢어버렸네.
3: 트러블메이커를 재탄생시킨 소리가 예쁜 경성군악부의 무대. 초선 판정단 여러분은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봤을지.
4: 멋있어. 오렌지 당연히.
3: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5: 사실 올스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우리 앞에서도
7: 네가 작은 내맘 흔들어 벗어날 수 없더라.
8: 올스타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9: 사투리 한 마리 부두둥 아리 매방울이 떨러
3: 15개 스타 중 11개를 받았습니다. 11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코뭉고로 띡딱 띡딱 소리를 했을 때부터 아, 이 무대는 색다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이게 조선 메탈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약간 하드락처럼 네,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색달랐고 너무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스타를 눌러드렸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 조선 메탈. 조선 메탈.
2: 저도 처음에 이제 음악 시작할 때 그 검은 고를 그렇게 연주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다라는 것에 딱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서로의 매력을 지난번에는 정말 100% 뽐냈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서로가 맞춰가는 것에서 온몸이 전율할 정도까지의 감동은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정신 없는데 어떻게 노래가 잘 안 들리는데 약간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려서.
11: 사실 오늘 무대가 밴드 사운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두 보컬분의 소리가 뚫고 나오지를 못했고, 두 경기민요 전공자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경기민요의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곡을 좀 기대했거든요. 까투리 타령을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 싱어 두 분이 왜 경기 소리를 이번에 꼭 뺐어야만 되는지.
5: 저희가 깨고 싶었던 것은 왜 판소리와 또 민요는 이렇게 항상 나눠야 하나. 어차피 우리의 국악이고 저희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까투리 타령을 남도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 지점으로 우리가 타협을 보고 함께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게 이번의 미션의 미덕이기도 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13: 정말 귀한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드디어 찾았는데,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금은 보화가 한계치가 있으니까 이걸 다 못 들고 가는 이 마음, 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3: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데스매치인 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자, 경성군악부는 별을 안 누르면 되고요. 안소희 씨는 별을 누르면 됩니다.
14: 아, 소리가 아니요. 어렵네.
15: 아유 참, 조금 어떻게 해야 이거. 아,
16: 좀 오늘 제일 어려운데.
3: 세 번째 판에
16: 너무 어려워.
14: 어떻게 해야 되냐?
3: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14: 어떻게 해야 돼?
3: 하나, 둘, 셋.
16: 잠깐만.
3: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경성군악부입니다. 경성군악부입니다.
5: 안소희 씨는 올스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밴드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맞춰야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건데요.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다른 무대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14: 아이, 아이.
17: 잊지 말고. 잘해. 너무 잘해요.
18: 울지 마요.
17: 화이팅! 우리도 아쉬워.
19: 울지 마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3: 순간적으로 이렇게 울컥한 이유가 뭐예요?
20: 늘 혼자여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3: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울컥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선 팬스타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안세 씨의 많은 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1: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떨어지겠구나. 여러모로 본 경연은 막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3: 어떤 이에겐 환상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겐 아주 환장할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18: 여기도 띠동갑이네.
3: 첫 번째 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도전자가 만났습니다. 도전자가 만났습니다. 오우.
2: 아, 이렇게 둘이 만났구나.
3: 국악계 이수영.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3대를 이어온 탁월한 국악인 김하은. 아, 잘합니다.

0: 박자희 씨는,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저렇게 잘하고 노래 선곡 잘해.
2: 기분이 들어와 있다.
3: 감사합니다.

0: 진짜 정면승부다, 그쵸? 소리 대 소리.
1: 안녕하세요. 하하히히 웃으며 높이 비상하자. 하이 비상입니다.
2: 두 분은 어떻게 해서 팀이 된 거예요?
1: 저희는 네, 서로 선택을 아무에게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마지막에도 남았어요. 아~
3: 저는 박성우님.
4: 네, 김희원님.
5: 경성브라프를 선택하겠습니다.
6: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7: 홍규 씨.
8: 서리꾼 유태평양 씨를 그 거꾸로 프로젝트로 합니다.
9: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박자희, 김하은 님이 한 팀이 됐습니다.
10: 네,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네, 강인함을 보여주시기 한번 네. 네, 다 죽여봅시다.
11: 네.
1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 하은 씨가 곡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뭐 최신 곡은 물론이고 옛날 오래된 노래까지. 그래서 하은 씨가 되게 곡 추천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좀 다른 팀보다 예상이 되지 않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좀 타개를 해보고자 좀 파격적인 선곡을 시도를 해봤고요.
13: 기대된다.
14: 러브샷이다.
13: 어? 러브샷?

0: 반전을 확실히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 무대가 정말 마지막 무대가 될지 최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1: 이게 대역전 아닙니까?
2: 아마 굉장히 전통적이고 멋진 기사 타이틀이 나갈 겁니다.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3: 이게 드라마지.
4: 저는 사실 진짜 저한테는 엄청 높으신 선배님이시거든요.
2: 엄청 높으시네.
0: 하은 씨, 사실은... 제발 어린 척 그만하시고.
4: 이제 띠동갑이다 보니까 사실 같이 무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5: 근데 정말 연습할 때 우리는 꼴찌로 올라왔으니까 꼭 1등으로 올라가자. 둘이 함께 같이 올라가자. 둘이서 정말 합심해서 다짐을 했어요. 꼭 함께 올라가자고. 그런데
2: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 취향 100% 하은님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개성이 강한 사람 옆에 붙으셨다는 게 조금 그 두 분 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 너무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다는 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을 했을 때 꼴찌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쾌감이 네.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쁘네요. 잘 봤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6: 저는 일단 지금 왜 제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는데 반한 것 같고요. 두 분의 러브샷이 이 샷인지 이 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막 흠뻑 취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황홀한 무대였습니다.
7: 아니 근데 정말 그 러브샷에 있는 그 훅 라인을 정말 구음처럼 너무 편곡을 이렇게 잘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0: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1: 어디가 국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0: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조선판스타에서는 아... 막 갑자기 뛰어뛰어 가는 것보다 이 경계선이 없는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2: 제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보니까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정말 카멜리언처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정말 세련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이기도 하고요. 예술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올스타로 두 분 다 진출하게 된 박자희,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좋았어요. 아, 너무 섹시했어.
5: 사람 이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 따라가요. 비상하지 않으니까 진짜 비상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렇게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진짜 벌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일단 누구 하나 안 떨어졌다는 게 너무 좋아요.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0: 와, 의상이 뭐 다들. 오,
1: 이 정도. 야, 멋있다.
2: 멋있다.
3: 둘다 먹는 쌍쌍바, 올싸 쌍쌍바.
4: 안녕하세요, 저희는
3: 쌍쌍바입니다.
1: 멤버들 모두 지금 깃털을 다 달고 있는데 어떤 표현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5: 아, 저희들이 각자 새를 또 맡은 게 있어요.
6: 저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랑새를 맡고 있습니다.
4: 네, 저는 말 잘하는 애무새를 맡고 있습니다.
7: 아, 저는 까투리를 맡고 있는데 원래 까투리는 암꽁이지만 오늘은 잠깐 성비를 알 수 없게 암꽁 까투리를 맡았습니다.
5: 저는 제비를 맡았습니다.
8: 네, 저는 모든 새를 거느리는 독수리를 맡았습니다.
9: 대장님이시네.
10: 네, 근데 왜 쌍쌍반지 그게 근데 먼저 더 궁금하네요.
6: 저희가 둘 다 듀엣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쌍쌍과 그리고 건반을 하고 있는 바를 맡고 있습니다.
10: 아, 네. 아, 나눠 먹겠다. 네. 이게 아니고?
6: 그렇죠. 그래서 쌍쌍.
9: 근데 그거 아시죠? 저 아이스크림이 잘 쪼개면 반으로 딱 되지만 그러니까 올스타를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
11: 항상 그 6대4, 7대3, 8대2까지도
9: 쉽지 않거든요. 예. 똑같이 나누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저렇게 지으신 건 어떤 운명일 수 있어요.
7: 그래서 반으로 잘 갈아질 수 있게 오케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 알겠습니다. 네. 예.
12: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이태원 프리

놀만한 곳을 찾고 있는디 저기 한양 남산 밑에 휘황찬란한 곳이 있는디

0: 굿잡, 굿잡.
1: 아, 잘한다.
2: 다양한 새들이 이태원에 모여 판을 벌린 쌍쌍바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3: 골키리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
4: 고개 들어요. 괜찮아요?
3: 괜찮아요, 괜찮아요.
4: 아. 아니 뭐 보는 자, 시각이 있으니까.
3: 예, 예, 예. 네. 이렇게 되면 한 팀 탈락하는. 아,
2: 안타깝게도 올스타를 받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데스매치 룰대로 한 팀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보채 소리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5: 한 명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6: 제가 이제 정미 씨랑 또 음악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엄청 그 생각도 나고 호흡도 맞추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네. 아이고. 아이고.
1: 아까워, 아까워.
7: 아, 너무 잘했는데.
2: 정미 씨, 지금 심정이 어때요?
8: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장난삼아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팀이 떨어지면 우리가 운다고. 내가 운다 이랬는데

0: 아니 진짜 좋았거든요. 부부가 또 이렇게 갈라져서 진짜 이태원 프리덤 같았어요.
1: 프리해 보여서 프리. 프리해 보여서.
0: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런 자유를 느끼면서 이거야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 뭐 그런 패스권이 있다면 드리고 싶을 정도로.
2: 네, 저희는 패스권 없네. 마페, 암행어사 뭐 이런 거 없나요?
3: 아
2: 네.
3: 마페.
2: 마페나 암행어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0: 그래 그러면 특히 이제 저 끝에 계신 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이.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3: 그렇죠. 예, 뭐 본인의 판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서희철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4: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올스타를 꿈꾸면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정말 그거 하나 목표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5: 이런 어떤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게 참 무거운 자리구나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3: 자 이제는 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6: 예. 네, 그렇게 졸렸으면 눌러주셔야죠.
5: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제 귀에는 조금 더 약간 이러다가 끝난 아쉽게 끝난 무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절대 나쁘지 않은 무대였고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쌍쌍바를 잘못 갈라먹게 되었네요.
3: 사실 뭐 14개의 별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0: 어떻게
3: 보채 소리가 세 번째 판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판은 거꾸로 프로젝트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6: 감사합니다.
3: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마음이 안 좋다.
1: 아이, 잔인해. 야, 우리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냐. 홀수딱감이야, 홀수딱감.
2: 저 신랑이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 오는
3: 근데 왜 신랑한테 뭔가?
2: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꿈이 있는데 접어주고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음악 하는 사람이 그게 부인이라고 양보를 해주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게 양보를 해주고 오빠가 정말 본인 거보다 제 거를 더 1순위로 도와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3: 예.
2: 제가 책임져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3: 예 아이고 아니. 그래요. 아, 남편에 대한 고마움 진짜 결혼 생활하면서 나중이라도 남편이 혹시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을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이렇게 또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3: 지금까지 상상바 보채 소리와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이곳에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세 번째 판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결을 펼칠 주인공 불러봅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3인조 그룹 비우루.

0: 여자 넷이에요.
1: 아, 기다렸어.
2: 뮤루 분들께서 민은경 씨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3: 일단은 저희는 다 기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좀 전통 소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1라운드 때 사철가를 부르시는 거를 딱 보고서
4: 이산저산 꽃이 피니
2: 쉬고
4: 쉬고
5: 하이
4: 분명코 봄이로구나
5: 옳지

0: 그 소리에 반해서 이분과 함께 하면 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은경님을 선택했습니다.
1: 빅매치네 이거.
2: 선택은 잘했네.
3: 그러면 이제 민은경 씨는 유류가 이렇게 탁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4: 아, 네. 그 팀 이제 정할 때 갑자기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0: 저희 유류는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5: 요 템포를 해서 그 부분 잘라낼게요.
6: 사비 한 번에 네. 그 다음에 솔로 주고 받고 그런 다음에 사비로 다시 넘어가서
7: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만능이시니까.
6: 정신도
8: 밥도 못 먹고 못했어. 잘 돼요?
6: 우린 분위기 엄청 좋아. 완전
8: 우리도 분위기 좋아요?
6: 여자 넷이어가지고
8: 우리가 나도 좋긴 한데 나는 키 때문에 여자랑
6: 키 차이가 좀 나는 거야?
8: 노래는 뭐 우리는 의견적인 문제죠.
6: 홍보전도 잘 되고 판스타
8: 홍보전도 잘 됐으면 좋겠다.
9: 우리 홍보전 판스타 화이팅.
10: 혹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4: 춘향이의 그 면사또를 향한 거부, 그리고 빅마마의 거부, 그리고 여자 넷이 악기와 소리로 들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부의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모든 사람에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꽉 찬 무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12: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거예요. 아우 너무 좋겠다. 찢어버려.
13: 저희 뮤르는 좀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국악 관악기 또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뮤르만의 매력이 아닐까.
14: 작은 거인 슈퍼 땅콩 뭐 이런 수식어들을 늘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치의 에너지를 뽑아서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15: 뮤르와 민은경 씨의 만남 여자 넷의 무대 판 스타트.
12: 이거 무조건 올스타 나와야 되는데. 화이팅!
16: 화이팅! 1, 2, 3

0: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와, 노래 더 들으면 안 됩니까? 아, 한 시간 들으면 안 돼요?
1: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끝나시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나시네.
0: 날 가져요, 누나들.
2: 와. 제 누나 맞아요?
0: 최고야.
3: 제가 변사 또 수창했다가 두들겨 맞겠다.
4: 무대를 꽉 채운 여자넷의 무대. 조선 탄정단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3: 멋있어.
5: 최고야, 최고.
6: 올스타 봐서 너무 기쁘고요. 예, 뮤리팀이랑 함께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7: 아, 팀워크 잘 이루어졌네.
8: 사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구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실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3: 아, 멋있어요.
9: 이번에 뮤가 빅마마의 음악을 해주면 어떨까? 보컬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근데 딱 그 무대를 너무나 멋진 파트너와 함께, 이게 스타거든요.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멋지게 한껏 놀아주는 게 스타인데, 사실 뭐 판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는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3: 감사합니다.
10: 이게 오늘 더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악기 자체가 우리 한국의 악기에서 가장 소리가 큰 악기입니다.
4: 아, 예.
10: 정말 태평서, 장구, 이 모든 부분 우리의 이 소리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악기이거든요.
3: 저희가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건 많이 알지만 우리 국악기는 사실은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처음 보는 악기라.
10: 맞아.
3: 그 소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7: 나도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지금.
3: 앵콜은 네. 못 듣지만 저 소리라도 좀 들어볼 수 있다면.

0: 살아있네. 생황.
1: 생황.
2: 자, 지금까지 여자넷 뮤루와 민은경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다음 무대 열심히 해.
4: 저희 앙상블이 가장 잘 맞아야 그 연주도 좋게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넷이 함께 동화여서 그게 더 좋게 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 언니와 저희가 넷이 뭉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무대였기 때문에 모두의 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여자 넷도, 미우루도, 민은경도 모두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2: 다음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0: 비주얼 밴드 락드립.
1: 여기도 또 아우
2: 이야.
3: 호호호호.

0: 띠 반짝반짝 눈이 부셔 우리는 울산입니다.
1: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2: 우선 전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3: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좀 높여도 될까요?
2: 키 전체?
3: 네.
4: 그건 아닌데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요?

0: 이미 등잔니 하시고 거기서 바로 한 키 반키 올라가는 걸로.
1: 근데 그 파트는 제가 라인을 되게 고민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국악적인 맛을 가장 낼 수, 제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청량의 가조라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진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용왕님. 이게 다 자라 너 때문이다. 네가 토끼에게 속아서 간을 못 배우는 바람에.
1: 아니, 가슴이 답답한데 왜 간 탓을 하십니까? 간은 건강하시잖아요. 솔직히 즐겨보시던 판소리 명창 경연이 끝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0: 판소리 명창 경연 대회.
2: 용왕님의 병증은 정신적인 부분이라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하나 보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0: 옳거니 그 연말이 맞다.
1: 그럼 뭐합니까? 우리 바다인 명창은커녕 온통 음치들 뿐인데.
0: 어쩔 수 없구나, 자라야. 네가 판소리 공연을 하는 수밖에.
1: 제가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2: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느냐? 배우면 되지.
1: 누구한테 배워요?
2: 판소리 명창 1등한테. 그 이리한 토끼. 네가 잘하는 그 토끼지.
1: 그게 아는 겁니까? 제가 간 빼오려다가 당한 사이잖아요.
2: 됐다.
1: 아니, 되게 뭐가 돼요?
2: 자라야, 너에게 하루를 주마.
1: 하루요?
0: 또 가슴이 아프구나.
2: 뭐라는가? 하루빨리 판소리를 배우지 않고.
0: 자라야, 너의 충성심을 기대하마.
3: 자라는?
1: 토끼야, 잠깐만!
3: 너 아직도 내 간을 탐내는 거야?
1: 그게 아니라!
3: 너네 용왕한테 전해! 간이 아프면 운동을 하시라고!
1: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봐!
3: 이제 밤도 됐으니 가라, 좀!
1: 나 너한테 판소리 배울 때까지 못 가!
3: 어이, 판소리? 갑자기 판소리 얘기는 뭐야?
1: 용왕님이 이번엔 가슴 답답증이 오셨는데 의원 말이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을 보면 나을 수 있대.
3: 그래서 나보고 공연을 해달라고?
1: 아니, 나한테 하래. 너한테 판소리를 배워서 그것도 하루만에.
3: 울지마. 내가 가르쳐줄게, 판소리.
1: 진짜? 고마워, 토끼야. 이 은혜 꼭 갚을게.
3: 시간이 없으니 기초만 배우자. 판소리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알지?
1: 그게 뭔데?
3: 소리, 발림, 안일이.
1: 소리, 발림, 안일이. 이게 뭔데?
3: 북치는 고수, 노래하는 소리꾼.
1: 어?
3: 장단 맞춰 노래하니 소리, 소리.
1: 노래가 소리? 소리가 노래구나.
3: 몸짓, 몸짓. 몸으로 하니 발림.
1: 몸으로 연기하는 게 발림이구나.
3: 서건, 서건, 서건, 서건. 말로 하니 안일이.
1: 아하! 말로 하는 안일이. 아, 대사나 해설 같은 거구나.

0: 어떡해. 판소리 사면서 익히는 데만 하루를 다 써버렸어.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고마워, 토끼야.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그래, 해보자.

0: 벌써?
1: 자라야, 하루 만에 판소리 3요소를 익힌 것도 모자라 용궁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소리 덕분에 내 가슴 답답증이 다 나았다. 고맙구나.
0: 황공하옵니다.
1: 자라야, 토끼에게 더 배워 2기에서 우승해 보거라.
0: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아이고, 곱다. 이거 무궁화 꽃으로 염색 안 했어. 제가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한지의 우수한 한지는 소리가 아주 찰랑찰랑하니 아주 아주 투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하거든요. 이게 한 30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새끼 공예는 다른 기법 공예에 비해서 색으로만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색 선택하는 것이 30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인데 이 글씨는 우리 전라북도 유명한 서예가 황욱 선생님의 글을 제가 한지 다섯 겹에 금분과 동분을 검정 색지에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염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은 소중하고 외국에 전시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지고 갔고요. 이 끝자락은 지금 한지 고운 거 두 개를 겹심으로 꼬아서 거기하고 이 손잡이는 지금 지승으로 했고요. 한국의 최초의 후라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그래. 외국에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너무 재밌어라 해요.

0: 여기 지금 뼈가 톡 나와 있죠? 이렇게 단단해요, 뼈가. 공이도 베기고 조각도 갖고 맨날 이렇게 문양을 파니까 이렇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 손은 정말로 굽고 미운 손 대에 나가면 이리 할 거예요. 작업하면 가끔 다쳐요. 근데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피가 나오네요.
1: 그걸 보여드리게 어디지? 그거 색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전시장을 서양화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전시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교육을 안 돼. 본인이 느껴야 하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다 껍질이 걸려 있잖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요즘에 민화 그리는 분들이 이런 종이에 염색을 해가지고 아플 때 그 하나가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한지로만 만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작품을 그대로 한지로 재현해놓고 가는 게 제 남은 목표고 제 희망입니다.

이 옥에는 하늘과 사람과 땅에 이어주는 그 천지에 이어 정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는 장인이다. 이제 그것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원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원석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아주 정신 집중이 돼요. 외착이 가니까.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먼 훗날 내가 이것을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 이것을 했다. 그것이 바로 교육적인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해놨던 것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작업을 깊이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로 줄여요. 왜냐면 삼시 세끼를 다 먹으면 잠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추우나 더우나 그런 관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작업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씩 그렇게 못 주무세요. 작업 들어가시면은 사회생활 아예 이제 생각도 못 하고, 뭐 숙식도 뭐 다 갖다 드려, 공부하고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올인 해버리면요, 하여튼 그 작품 끝나기 전에는 거의 한두 시간 하루에 주무실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그렇게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간혹 어떨 때는 음악 생각이 나면 음악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후회는 안 해요.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 혼자는. 왜? 이 깊이를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0: 오늘은 국악장단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국거리 장단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1: 네.
2: 아름이, 너 혹시 박치야? 이게 안 돼?
1: 아니거든.
0: 자,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아름아, 선생님 손 보면서 같이 쳐볼까요?
1: 네.
2: 우당탕 우당탕.
1: 그만해라.
2: 방학 끝날 때까지 우당탕 우당탕. 아름아. 아, 내가 좀 심했나?
1: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셨나? 선생님께 좀 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박치라고 놀리는 현우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면 나 혼자라도 국거리, 자진몰이 장단을 연습하는 수밖에. 아, 모르겠어. 선생님도 언제 오시는 거야? 나 어떡해.
3: 아름아, 내가 도와줄까?
1: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3: 여기야, 여기. 안녕, 난 장구요정 콩닥이야.
1: 인형이 날아와서 말을 하다니.
3: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아름이가 국악을 사랑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내 본 모습을 보이지.
1: 그런 거야?
3: 오늘은 내가 일일 선생님이 돼서 알려줄게. 무릎에 손을 얹고 내가 알려준 대로 장단을 맞춰봐.
1: 응.
3: 덩기덕 쿵 다라라라 쿵기덕 쿵 다라라라. 잘했어, 아름아.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1: 응.
3: 덩기덕 쿵 다라라라 쿵기덕 쿵 다라라라. 잘했어, 아름아. 벌써 국거리 기본 장단을 다 익혔어.
1: 진짜? 아, 이렇게 쉬운데 아깐 왜 못했지?
3: 내친 김에 자진몰이 장단도 익혀볼까?
1: 좋아. 뭐래? 다시 쿵따가. 다시 한 번만.
3: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귀에 익혀봐. 자.
1: 덩덕 쿵덕 쿵덕 쿵덕.
3: 억지로 빠르게 칠 필요 없어. 내 속도대로 따라해봐.
1: 쿵덕쿵덕 쿵덕쿵덕.
2: 우와, 순식간에 자진몰이 기본 장단까지 익히다니. 대단한걸.
1: 그런가?
3: 내가 부르는 노래에 장단을 맞춰볼래?
1: 응?
4: 국거리 장단은 덩기덕 쿵다라라라.
0: 어? 아름이도 쿵따기를 만났구나.

0: 아르마.
1: 네?
0: 나랑 어린이 국악 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1: 네?
0: 어디 쿵따기 수제자끼리 멋지게 연주해볼까?
1: 네? 네?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구능, 서우능, 정능,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 볼까요?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촌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릉과 정릉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해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하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라.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핏불인

늦 봄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원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위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위패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 유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돼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0: 따라가 봅니다.
1: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길을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신의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돼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해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물왕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부되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희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 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슬하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군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간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토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은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닐어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흠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0: 봐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산 넘어 또 산 강원도 정선. 골짜기마다 서린 사연,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부르던 우리의 소리, 아리랑의 고장입니다. 이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자 과감히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뜨거운 열정과 환호, 그리고 환대. 낯선 땅에 울려 퍼진 우리의 소리. 나흘 동안 걸어도 하늘과 해를 볼 수 없다는 정선을 벗어나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곳에서 펼쳐진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 그곳에서 벌어진 판타지 같은 이야기. 자, 그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지난 1월. 약속 시간에 맞춰 속속 도착하는 사람들.
1: 아, 이쪽에? 아, 네.
2: 안녕하세요.
0: 너도 나도 반가운 얼굴인가 봅니다. 그 중에는 뉴페이스도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매년 오디션을 통해 단원들을 선발하는데 전체 인원 중 약 30%가 새 얼굴입니다. 예정보다 빨리 잡힌 연습, 급하게 소집된 단원들, 이유가 뭘까요?
3: 아리아라리 2023년 공연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애들레이드는 좀 급하게 결정이 된 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통은 2월 설날 지나서 연습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호주가 중간에 한 12월에 결정이 되면서 조금 급하게 연습을 당겨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3년 차 이상, 4년 차 뭐 이렇게 한 꽤 많네요. 그러니까 고인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새로운 물들을 항상 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함께 품어줄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고.
4: 안녕하세요.

0: 잘한다. 해외 첫 공연 호주 진출을 축하합니다. 소연 이후 지금까지 약 6년간 무대를 이어오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 정선의 그 아우라지의 처녀총각의 사랑 얘기를 합친 게 지금 이 작품입니다.
0: 정선 지역에 내려오는 오랜 설화. 아우라지 처녀총각의 사랑 이야기와 조선 후기 경복궁 중수를 위해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가던 이야기가 만나 탄생한 작품. 여자 주인공 아리와 정선 아리랑을 뜻하는 아라리를 제목으로 했군요.
2: 5, 6.
0: 전공에 상관없이 연기면 연기, 무용이면 무용, 소리면 소리, 팔방미인이 돼야 하는 단원들. 하루하루가 피땀 눈물의 연속입니다.
2: 슬픈 거 아니야? 힘이 없을 뿐이지. 아, 난 내일 죽을 거야가 아니야. 팔팔해야 돼. 근데 기력이 없는 거지. 아이고, 근데 못 일어나. 근데 다시 시도.
0: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연기 지도뿐 아니라 연출자로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2: 의도하지 않았는데 애가 꽝! 내지탕! 어? 죽었나? 야! 도망가!
3: 이렇게. 야, 됐다, 됐다.
2: 이게 호주야.
0: 지금까지 해왔던 공연과 다른 호주 버전.
2: 끈에 묶였어, 끈에. 자, 패 돌아갑시다.
0: 아, 어떡해. 마음은 급한데 꼬이고 틀리고. 이 모든 것을 매 눈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 연습 초반이긴 하지만 시작할 게 수두룩.
4: 우리 연습할 때 안무할 때는 제발 후드 좀 입지 마. 참 안 예뻐 동작이.
0: 호주 공연장의 크기에 맞게 동작도 축소.
4: 아니야. 앞으로 와봐. 자기가 지금 여기라고. 여기.
0: 전통 무용뿐 아니라 코믹 춤까지 소화해 웃음까지 선사하려니 참 어렵습니다. 연극계의 김혜수, 김하영 배우네요.
4: 일단 너무 예쁘니까 얼굴 표정을 한번 바꿔봐. 미안해, 얼굴 표정을 좀 바꿔주세요.
2: 가기 전에 많이 연습을 해주십시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0: 서울에서 정선으로 옮긴 연습 공간. 시간은 없고 가야 할 길은 멉니다.
4: 이때까지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췄어요?
5: 음악, 노래.
4: 노래 맞췄잖아. 그거에만 맞추면 돼.
0: 평소보다 좁아진 호주의 무대 공간. 새로운 동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4: 자기네 둘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5: 그러니까 그래서 바꿔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 아, 그런데 지금 있잖아. 처음 여기 들어갈 때도 바뀌. 그래서 여기 줄은 한번 그렇죠. 지금 내가 다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약속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5: 이제 이거 꼬락지 물고 연습만
6: 이거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하고 춤이 감독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나갈게요.
4: 아니야 원래대로 나와봐.
0: 시간이 갈수록 차츰 호흡을 맞춰가는 단원들. 신명나는 군무는 물론 애절함이 깃든 동무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 또 연습합니다.
4: 그냥 붉은 내 지금 근사하게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아마 호주 가는 건 완벽히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딱 될 거야.
7: 네.
4: 알았지?
7: 네.
4: 자, 열심히 해볼게.
0: 그렇게 해서 탄생된 명장면 감상할까요?

0: 단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는 또 한 사람.
1: 저만 땀을 흘렸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면은 이제 본 연습으로 들어갈게요.
2: 예.
3: 25명 중에 23명이 타악과 전혀 관련 없는 영역의 선수들이신데 딱 세 달 가르쳐가지고 선수를 만들어내는 공장장처럼 제가 아주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배우들한테는 약간 악마 같은 존재로 매일 손에 터지게 만들고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죠.
0: 타악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박자.
1: 박자 기준을 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꽹가리로 갈게.
4: 네.
1: 모든 사람이 꽹가리 박자를 맞춰.
4: 네.
1: 틀리면 누가 틀리는 거야?
4: 꽹가리.
1: 꽹가리가 틀리는 거야.
0: 같은 리듬, 같은 박자를 무한 반복.
3: 배우들은 타악을 배운 거냐, 전공한 거냐, 여기 와서 배운 거냐, 아니면 전공생을 뽑아서 지금.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왜 악마의 수업이라 하는지 알겠습니다.
1: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거는 요 가운데에 있었던 경복궁 중수 장면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 가장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지금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타악 장면으로서는 신경을 많이 썼던 장면이죠.
2: 경복궁 중수!
3: 경복궁 중수!
2: 주춧돌을 세워라!

0: 무용 탁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 연습.
1: 잠깐만, 딱 빗소리 왔어. 지금 뭐냐면 이 바로 들어왔잖아. 빗소리까지 듣고서 나의 호흡을 가다듬고 시작하잖아.
2: 정말 원재료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말 좋은 원재료였던 것 같아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 아 이건 어떻게 맛을 내서라도 정말 맛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정선 알이랑 그리고 정선 알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살짝 뭐 묻어가고 이걸 살짝 포장하고 좀 잘 들릴 수 있게

0: 분장실에서도 연습은 이어집니다.
1: 속눈썹 입니다. 싹 구워지면 끝.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봐. 감아야지. 한쪽 눈 뜨고.
0: 출국 날이 다가오면서 시작된 새로운 수업. 모든 제작진이 호주에 갈 수 없다 보니 스스로 분장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2: 그냥 본인 눈썹에서 그냥
0: 잘할 수 있겠죠. 무대 장치와 소품을 보관한 창고. 호주 공연 시간에 맞춰 급히 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과 크기입니다.
3: 2700이 넘는데 2700이지. 2700 와 봐봐. 얘를 박싱을 하는 거죠. 밑에 거. 딱 중앙일 거 상에 딱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전체를 예, 3000에 맞추면 돼. 이렇게 많을 필요 없다. 예. 이거 보내지 말고 새로 만들어라 그래 그냥. 저기 통나무 북은 다리만 새로 제작하는 걸로. 저기를 그러면은 3000이면 돼. 운송 문제 없는 거지 2월. 네, 2월 5일이면.
4: 네, 그분이 직접 나르셨어요.
3: 아씨 불안불안해.
0: 화려한 퍼포먼스를 호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여건상 원래 세트의 3분의 1만 챙겨가기로 결정. 뭐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5: 애들레이드 코리안 시즌 출정식 자리인데요. 네, 코리안 시즌을 처음 선보이는 거죠.

0: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1: 사실 애들레이드 페스티벌은 그 남반구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축제예요. 한 달 동안 올라가는데 1200개 공연이 올라가거든요. 원래는 2020년 2월에 첫 코리안 시즌을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3년 미뤄져서
0: 이제는 코로나가
1: 네. 네. 그래서 용감한 공연 팀들과 함께 네. 그 첫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공연팀. 당당히 발대식에 선 공연팀. 이번에 총 네 팀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3: 호주 처음 가보는데요. 짐을 싸야 좀 실감이 날 것 같고 또 한국을 대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4: 2018년 올림픽 개막 공연 참여하고 5년 동안 꾸준히 상설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 5년 사이에 좀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5: 아,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아리아나를 이제 계속 쭉 상설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정선이라는 공간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정선 아리랑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이 공연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관객분들이 되게 적어지셨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 공간에서 계속 공연을 이어나갔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조금 더 디벨롭,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아리아랑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 그 노력 끝에 이제 호주로 갑니다. 더 큰 실패를 할수록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온 지난 6년.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까요?
6: Welcome to 호주 애들레이드.
2: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곳은 호주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뜨거운 태양과 와인으로 유명한데요. 또 문화와 예술, 축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3월이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 세계 3대 공연 축제 중 하나가 열리기 때문이죠. 축제 기간 중 밤낮으로 열리는 1200여 개의 공연. 올해는 약 600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열기가 벌써 뜨겁습니다. 연극, 코미디, 서커스,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이 한자리에 펼쳐지며 그중 아리아라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호평받은 작품은 이후 세계 각국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죠. 64년 전통의 남반구 최대 축제. 한국팀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한국 문화의 성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무대에 어떤 반응을 할지 기대됩니다. 축제 기간 중 사용하게 될 한국 공연 전용관. 호주에서 다시 뭉친 스텝. 공연 전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 상의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7: 아, 피곤하지.
8: 이 극장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선 캐시를 지나서 돼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9: Welcome.
10: 이 정도는 있다고 챙겨야 돼.
9: 네.
10: 이거랑 이거랑
9: 아, 네. 코리안 씨.
10: 여기는
2: 전단지부터 챙기는 윤종환 감독. 왜 필요한지는 잠시 뒤 알 수 있습니다.
10: 여기 안 나왔습니다. 아, 네네네네. 다시 꼽아서.
9: 그래서 따고 있어.
2: 드디어 만나게 되는 무대.
11: 여기서 지금 다른 분들은
2: 한국에 있을 때 영상을 통해 이곳 극장의 컨디션과 사이즈는 미리 확인했지만 실물을 보고 나니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12: 지금 여기 다 써요? 다.
10: 조건은 우리랑은 너무 다른데 여기에 맞춰서 또 잘해야 돼. 계속 못 찾아. 여기에 맞는 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2: 무대를 둘러본 뒤 함께 공간을 사용할 한국 공연 네 팀과 극장 스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루 두 팀 공연.

0: 같은 날 시간을 나눠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1: 있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혼자 하는 공연이면은, 공연장이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겠지만 지금 이 조건에서도 네 팀이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 남자들은 다 왔어요. 네.
0: 한편 공연 날짜보다 일주일 앞서 도착한 단원들.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연은 뭐다? 그렇죠. 홍보죠.
3: 저희 버스킹이 룰이 몇 가지가 있어요. 50m 이상으로 소리가 안 나가게끔 소리 볼륨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4: 50m. 그러면 장구북 네. 소리 조금 줄여야죠.
3: 네, 장구북 소리.
5: 그러니까 가서도 어쨌든 좀 어수선할 거예요. 네, 저희가 계속 그냥 어쨌든 좀 시끄럽게 눈길 끄는 게 목적이니까 네, 최대한 좀 한번 잘 놀아볼게요. 네. 야. 네.
3: 막 이거 뭐냐? What is it?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뮤지컬 퍼포먼스.
0: 섭씨 35도가 넘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
3: Come and see our show.
0: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는 소리.
6: Come and see our show. Please welcome. Hurry up. Check it out.
7: Korea. Korea.
0: 최근 몇 년간 K컬처가 세계를 호령한 덕분인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한국 공연에 대한 열띤 관심, 고맙게도 환호해 주네요. 두꺼운 한복을 입고 아스팔트 위를 뚫고 올라오는 열기를 맞으며 힘든 행진. 그러나 시민들 호응 덕에 기운이 납니다. 공연장에서 또 만나요. 축제 기간 중에는 온 거리가 무대가 됩니다. 사전에 돈을 내고 빌린 야외 공연장인 셈이죠.
8: 줄 길어지지 않게 빨리 지나갈게요.
0: 이럴 땐 다른 팀 공연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9: 위기감 느끼고 있어.
10: Watch out for the road. There we go. Now all we have to do is join the ropes together at the front to form the front row of the theater.
0: 장구 하나 쳤을 뿐인데 흥이 난다 흥이 나. 어깨가 절로 들썩들썩. 호주 땅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소리. 청선날이랑. 공연을 보러 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봅니다.

0: 노래 가사처럼 심란해지는 마음. 원인은 치통.
1: 그저께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울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깨가지고 계속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요.
0: 낯선 공간, 낯선 무대에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야 하는 단원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무대 장치도 마찬가지라는데요. 무게감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 천 끝에 쓰던 악기를 임시로 다는 아이디어. 누가 생각했는지 참 좋네요.
2: 이게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드를 쓰게 돼 있는데 이 공기 때문에 바람이 날리면서 이게 이렇게 원래 앞으로 슬라이드가 뒤로 돌아가는데
3: 요즘에 극장들 대부분 자동, 오토매틱이어가지고 기계로 그냥 업다운 다 가능하고 높이까지 위치도 그 조정이 가능한 건데 여기는 아직 좀 옛날 방식을 사용해서 수동으로 다 밧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 끌어내리고 올리고 위치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위치 조정을 해서 해야 돼요.
0: 자동 방식에 익숙한 우리와 달리 수동 방식을 고수하는 호주의 극장 시스템이다 보니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미세한 조정이 관건인데요. 연기지도 또한 이제는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4: 있잖아요.
5: 근데 보니까 엄마가 없잖아.
4: 네.
5: 엄마 찾고 왔는데 엄마가 없는 거가 지금 연기가 없어.
4: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6: 기억이 나잖아.
0: 달라진 무대 크기. 동선 체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 네, 그렇게 갈게요.
8: 오늘 뭐 우리 무대에서 첫 연습인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다행이고.
0: 그런데 긴급 상황 발생. 공연까지 남은 시간 단 하루. 한국에서 붙인 무대 장치와 소품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자 직접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 급히 만들긴 했지만 최고의 소리를 내기엔 아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늘이 도왔습니다.
9: Every night, every morning, we call again. When we can. I'm very happy to. It's like my family.
10: It's like Christmas.
9: Yeah.
0: 버선발로 달려나가 맞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한국에서부터 걱정했던 뗏목을 비롯해 소도구, 악기까지 모든 것이 때맞춰 도착.
11: 뗏목이 한국에서 왔네요. 네. 바다 건너서.
12: 뗏목이다, 뗏목.
13: 마음이 웅장해진다.
0: 괜찮은 척 애써 서로를 위로했지만 내심 초조했던 단원들. 한시름 높습니다.
14: 하나, 둘, 셋.
0: 그 외 모든 소품이 속속 도착하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었지만 뭐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공연까지 남은 시간 딱 하루.
15: 실감이 안 나는데.
16: 곡 하나만 넣어주세요.

0: 그럼 이거 안 하면 안
1: 돼. 많이 떼먹으러 지금 올릴 거야.
2: 저기 끝에 놓고 있는 게 나아요. 수고하셨습니다.
3: 이제 이 빈 객석을 채워줄 관객만 기다리면 됩니다. 내일 이곳이 기대됩니다. 마침내 찾아온 D-Day. 화창한 날씨처럼 최상의 컨디션이 필요한 상황.
4: 잠을 잘 주무셨어요? 오늘 첫,
5: 아, 네.
4: 첫.
5: 아니요, 계속 깼어요. 자꾸 공연하다 실수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3: 잠도 못 잘 정도로 긴장되는 날. 초연 이후 지난 6년간 참 험난한 여정을 지나온 아리아라리. 드디어 세계 무대에 서게 됐네요. 심정이 어떤가요?
6: 일주일째 거리 홍보만 하고 그랬다가 이제 진짜로 본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관객들이 많이 저희가 홍보한 만큼 봐줄까라는 기대도 되고.
3: 꿈을 버리지 않고 외길로 달려온 이들에게 세상 전부였던 무대. 이제 그 무대에 서려고 합니다.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사막을 건너 마주한 소중한 기회. 꿈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이상무. 호주에서 공연은 총 7번.
1: 자, 가볼까요?
7: Let's count together. 3, 2, 1. It's show.

0: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산골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1: 성님, 내 사실 정선인!
0: 우리 정서가 잘 전달이 될지 걱정인데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웃음 성공입니다.
1: 아리랑은 아라리라 해요.
2: 아리랑은 아라리라 한대.
1: 아라리. I know, I know. 군함을 올려라.
0: 한국 전통을 살린 무대와 의상 그리고 소리.

0: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의 마음. 동서양을 떠나 큰 울림이 됩니다.
1: 야, 어머니 아들 김옥이 맞아요?
2: 이게 꿈이나 생신아. 김옥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1: 어머, 뭐 청승이래. 아라리나 앉아라 개져요.

0: 공연이 끝난 뒤에도 가시지 않는 여운.
1: 왜 다 울리고 그래요 정말.
2: 너무 감동했습니다.
1: 예,
2: 너무너무 행복했고. 예.
0: 세계 3대 공연 축제 그 첫 걸음.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좋은 자리. 전통 뮤지컬과 막걸리라니 궁합 참 좋습니다. 한국에서 온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 특히 어떤 점이 좋았나요?
3: And the drumming was really awesome. I wasn't expecting that.
4: Yeah.
3: That's really cool.
4: Fantastic.
5: Yeah. Really wonderful. It was great. It took you through the whole gamut of emotions, the sadness, the happiness.
6: Yeah.
5: It was beautiful.
7: The tears going.
8: Oh, the tears was sad.
7: Yeah, you're well, sad. Yeah.
8: Omani. When the mother died.
7: Yeah, yeah.
9: 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부모님들도 너무 보고 싶었고. 네, 진짜 지금도 너무 그 장면이 저한테 네, 멋있었어요.
10: 여기가 이 극장이 이렇게 꽉 찰 줄 몰랐고 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게 봐주셔가지고 그 감정이 막 여기 가슴으로 와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11: 큰 사고 없이 불이 없이
12: 미련 없이 아쉽지 않게
13: 예!
12: 아리 아라리!
14: 큰 가능성을 이번 그 축제에 참가하면서 느꼈고 앞으로는 이제 아리랑 정선 아리랑이 선두에 서서 한민족 모든 아리랑을 세계화하는데 세계인들 속에 A팝을 아리랑 팝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환기가 이번 기회에 이제 마련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기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15: 원하는 만큼의 반응 이상이 나왔고요. 저희가 또 상도 수상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좋았고요.
16: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연 예술 축제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한국 팀들이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17: 이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코리아 작품으로 참가해 위클리 어워드 연극 뮤지컬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아리 아라리는 이번에는
0: 세계 3대 공연 축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 전 세계 관객과 비평가들에게 최고의 공연이라는 찬사를 받은 아리 아라리.
18: 온 국민의 평화를 기원하며 정선의 대표 공연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의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여전히 손색 없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에서 하게 된 특별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또 거리에 나선 단원들.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네요.

0: 서울 대형극장에서 열리게 되는 공연. 이번에는 수도권 관객들을 매료시킬 차례입니다.
1: 올해 3월에 해외에 나가서 아리랑의 세계화에 대한 확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념으로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한국 관객분들을 만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특별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0: 한층 더 커진 무대와 업그레이드된 화려한 기술. 즐길 준비 되셨나요? 한층 더 성장한 단원들의 춤, 연주, 소리. 초연 당시 스토리는 살리되 음악, 작곡, 무용 등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오고 있는 아리아라리. 더 많은 곳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선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정선 사람들의 따뜻하고 순박한 정, 맛과 멋뿐 아니라 정선 아리랑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네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왔다는데 소개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Yeah. 정선 지역의 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아리아라리. 입소문에 자리는 매번 매진입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두 사람. 호주 공연의 호평에 이어 또 다른 곳에서 러브콜을 받게 된 거죠. 정선에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원작의 고향에서 보는 아리아라리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인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관계자인 윌리엄.
2: 아마도 뭐 한국 관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객들도 그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같이 흥얼흥얼 될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축제 중에 하나니까요.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이 아리랑을 흥얼거릴 수 있게 만들어보는 게 저희들의 꿈이죠.
3: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문화가 현실적으로 우리 정선군 발전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궁금한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선 아리랑이 갖는 우리 군의 문화적인 그런 자산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산의 가치가 있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정선 아리랑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정선 사람들의 어질고 착한 심성이 그대로 담긴 소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정선 산골짜기 소리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 여정은 이제 시작이요. 그 끝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장 뮤지컬 아리아라리. 끝나지 않은 시작. 그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0: 어디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대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말어 허란이 허리다. 말을 허란이 허리다. 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악원 성주인군 성현은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비가는 배를 발라 무고히 적애한선들 일곱 공리가 없었으니 오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요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문 응원어 신수병

나으리라. 소태의 안인적 원련 정기로 삼겹쌉더니 걸음이면 가늘이 되고 금음이면 가늘이 드립니다. 둘 때에는 세상의 경객들이 소태고 널른 허면 건을 달라고 체계에 가늘 내어 파춘예배다 꼭 진노로 쟁쟁동요 의주석상 계수 나무늘은 상상가지 끝끝거리 잡아 매고 공하유수복에 변해 탁주가루

0: 한단 말이냐.
1: 대박 터지네.

없고서 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항 없고 대왕 옥체에는 휘돌이 번쩍번쩍 서

0: 내가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0: 꼴 땅 궁대로는 간대 데리고 이 머로 차려버려 놔야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한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0: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장이 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구장이고 말괄량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웬만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더했던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0: 20대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을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경험들이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아니면 회계 쪽을 좀 더 배웠더라면 지금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라면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의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재밌다.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홍대 미교원도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공원에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100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보니까.
1: 살았네, 그래도.
0: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야.
0: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음.
0: 나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새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0: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한 시간에 모든 거를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힘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2: 좋아요.
1: 오케이, 돌아오시고.
0: 제가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확률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1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1: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3: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1: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0: 수고하셨습니다.
4: 최재현 작가님 오셨어요. 그러면 최재현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 잘 지냈어?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안을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5: 그건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5: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이렇게 같이?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힘 조금 더 줘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하다가. 근데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 할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큐빅.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한 2년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4: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최지연입니다.
1: 네, 여기 앞에 올려놔주시면 축하드립니다.
4: 하나, 하나 어서 주십시오. 하나.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린 가끔 과거 나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부정하는 생각에 빠지곤 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해보고 신체에 깊은 이완을 만들어줘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선택에 시달리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현재의 순간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채워나가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무너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부정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것 또한 옳지 않죠. 우린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 그대로 숨을 천천히 마십니다. 막고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

눕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로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이렇게 이틀 밤을 지내노니 허물도 적을 뿐더러 이제는 춘향모도 아는지라. 하루는 도련님이 술도 한 잔 얼근어요 마음 놓고 사랑가를 부르며 놀던 것이었다. 사랑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0: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2: 계단으로 가서.
0: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